철가야금 즉흥 시나위 들으셨는데요. 김영재의 철가야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조선 후기에 졸장말록이란 가야금 악보를 남긴 문인 조롱 이야기 소개해드렸는데요. 조롱은 평소에 윤동형이란 맹인 가야금 악사

연주하는 가야금 소리를 듣고 거기에 매료가 돼서 그가 연주하는 음악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겠다 하는 결심을 했고요. 마침내 나를 잡고 혼잡함을 피해서 그 연주자와 함께 저리도라고 하는 섬으로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저리도는 지금의 거금도를 말하는데요. 거금도의 송악산 송광암에 올라가서 윤동형이 연주하는 가야금 음악을 악보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훌륭한 음악은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오른손과 왼손의 탄법과 수법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병이 생겨서 중도에서 작업을 그치게 됐지만 그가 만들어 놓은 악보 졸장말록은 비록 미완성이긴 하지만 우리 음악사에서 귀한 가야금 악보로 남게 됐습니다. 조롱이란 사람이 남겨놓은 가야금 악보 졸장말록, 그의 기록정신이 있었고 또 고수를 알아보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빛을 발하게 됐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7월 12일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로도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에 생각의 향기와 같은 코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는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전곡 감상은 지난주부터 감상이 시작됐죠. 박송희의 적벽가 전곡을 듣는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007년에 발매된 박송희 적벽가 전곡 감상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원은 전체 석장의 CD로 제작이 돼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감상 시작했고요. 다음 주까지 전체 3주에 걸쳐서 감상이 이루어집니다. 박송희 명창이 80살 때 녹음한 자료임에도 젊은이의 열정 못지않는 그런 열정이 담긴 음원이라서 더욱 매력적인 소리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박송희 명창의 적벽가는 송흥록, 송광록, 송우령, 송만가, 박봉술, 박송희 이런 계보로 이어지는 동편제 적벽가라서 동편소리 특유의 그 꿋꿋한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음악입니다. 지난주에 그 첫 시간으로 보내드렸는데요. 단가 진궁명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도원결의부터 군사서름타령까지 감상하셨고요. 이제 오늘은 군사싸움타령부터 조조폐주, 이 적벽대전에서 크게 패한 조조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들으신 군사서름타령에서 군사들이 저마다 서러운 내역들을 늘어놓으니 다들 기가 빠졌습니다. 그러자 어느 군사가 나서더니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온갖 싸움을 예를 들면서 싸움타령을 노래하는데요. 그러면서 싸움타령 하지 말고 공성신퇴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공성신퇴라고 하면 공을 세우고 물러나는 걸 말하는데요. 군사들이 아직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재담, 취담, 실담, 허담 등을 하고 있는데 이젠 싸움에 나갈 결의를 다져보자는 거죠. 유능제강이요 양능적강이라 해서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길 수 있고 약해 보이는 것이 강한 것을 이기기도 하지 않느냐 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는데 때마침 까마귀가 울고 날아갑니다. 바로 오작남비 대목이죠. 그때 마침 조조가 취흥에 겨워 실을 읊고 있었는데요. 까마귀가 날아가자 장수 유복이 저건

0: 조조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는 대목이죠. 그런 가운데 조조 군사는 전쟁 준비를 하는데요. 한편 오나라 주유가 조조 진중을 살펴보면서 동남풍이 불지 않는다라고 한탄하자 제갈공명이 자신이 동남풍을 빌겠다 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남병산에 올라 제단을 쌓고 동남풍을 기원하는데요. 실제 동남풍이 불게 되고요. 적벽 화전이 벌어집니다. 마침내 조조 군사는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내용 음원에 소개된 순서대로 볼게요. 순서만으로도 내용이 잘 그려지실 듯합니다. 군사 싸움 타령 오작 남비 남병산 기풍 오광 귀도 주유 공명 군사 분발 청동기 행차 조조의 호원 황계 화선 적벽 화전 세타령 자룡 호통 조조 탄식 조조 폐주 대목까지 이어집니다. 전체 연주 시간 71분 42초, 1시간 11분 42초 동안 이어집니다. 적벽과 중에서 군사 싸움 타령부터 조조 폐주까지 듣겠는데요. 박송희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여러 군사 꾸짖어와라. 응. 네가 정 그렇다면 천하 장사 항도령이라 불러주마. 또한 군사 나서면서 싸움 타령 노래를 하는데 시변간간 헌원식 연연제갈 반촌 싸움 능쟁대무 지우장난 사로잡던 당록 싸움 주나라 세진 전지 분분한 춘추 싸움 국진왕 들고누에 참십삼 동북북 싸움 홍기세장 요리하노다 팔년풍인 초안 싸움 72전 공이 없다 황두령어 유격 싸움 공인 전하 언제 헐고 유한노 삼국 싸움 동남풍이 헐월 불며 깨뜨거나 적벽 싸움 이야소라 싸움 타령 가슴 끔적 기맥힌다 싸움 타령 하지 말고 공성신태하고 지고 또한 군산 다서면서 너희 아직 술잔 먹고 체담 취담 실담 허담 장담 폐담 먹으니와 명일 대전 시설할지 승부를 뛰할 소냐 요능 제강이요 양능 적강이라 병가어 징엄비며 흥망성세 제도이기니 승부가 너 직사 박사 불사를 제도이더러지 하려느냐 군사들이 모두 이 말을 듣고 회심 걱정 올라올 적에 따따 보아라 울명심야 저감마이 천어를 무릎 쓰고

울고 가니 조조 듣고 묻는 말이 저가 마귀 야명고 좌우 재장이 여쭤오되 달 밝고 별이 드무니 가마귀가 나무로 떠오나 보이다. 조조 추윙이 도도하여 시한수를 지어 읊었으되 월명성이에 오자 이기 난비허니 요수삼잡에 무지카이로다. 가마귀가 울고 나무로 떠올고 우리 진을 지나가니 어쩌다 하리요. 제장 중 유복이가 여짜오되 월명성의 오작이 난비호고 요수삼잡의 무지가이란 곡조는 명일 임진시의 불기조로소이다. 조조 듣고 화를 내어 내 이놈! 네가 어째 나의 신중에 있는 말을 하려고 요설이라 집단하고 칼을 빼어 유복이를 살해하니 흔들하니 불쌍하랴. 자일수군 도동목의 우금이요 전세전선 필세우고 직일군 병제 조가야 조조음 두선에도 피하리저 수륙군 제장한 분발어째 수진호 중엽총목의 우금이요 전엽총 장합이요 차엽총 군빙이며 우엽총 엽토 우엽총 적은이라. 전사파 서황이며 좌사파 악진이요 후사파 하우저지며 수륭접사 하우돈이요 종이요 좌호이자 허제 장효라 수진어 발방마 관기총장 이천금고 옥시승기 가선전 경적쟁선 동주공명 총토적주며 군법부대관 청구도시여 본부대 약이 소소하면 저기 소치하야 시어청여라가 종여를 달토며 척불 극권이 각대 정기하야 불어참선 어루하라 가금선 비례전선 봉지법으로 전선 병지같이 왕래가야 이리저리 달린다. 조조 연습을 관광하여 마음이 대하여 방사원의 묘한 개척을 진중에 자랑하니 정욱 순욱 아랜 말이 만일 불로 치월진된 어찌 회피하오리까. 조조 대답하되 화공은 바람을 빙자라 동절 서북풍에 동남풍이 있을 소냐. 우리 진은 북에 있고 저의 진은 남에 있으니 만일 불로 치월진된 저의 진이 먼저 탈 것이니 반다시 승전한 모법이로다. 수륙군 분발하고 싸움을 재촉할제 그때여 오나라 조윤원 진세를 가만히 살펴보니 황풍이 홀기하여 초체 황기는 창중에 떨어지고 오진 깃발은 주요 면상치고 가니 화공할 증조대 동남풍이 없었으니 욕파 무게하야 한소리 크게 허고 토연 기색이 가련 도다. 도도고 병세가 점점 깊어 눕고 잃지 못할 적에 공명이 노숙을 반연하여 주유의 병을 볼지 좌우를 물리치고 야약을 먹일지라. 양은 선을 안개요 선을 안직 바람이라 주유 대경하여 아무 말도 아니허니

0: 공명이 다시 십육자 글을 써서 주유에게 주니
1: 알시오.
0: 주유 받아본 즉 요파 조병이며 의용하궁하고 만사구비허나 흠동랑풍이라. 주유 질색하여 탐복하고 물어왈 바람은 천지 좋아온디 어찌 인력으로 오드리까? 공명이 대답하되 모사는 재인이오 성사는 재천이라. 나 할 일 다한 후에 천이야 어찌하오리까? 오백 장조를 명하여 주시면 노숙과 남병사 놀라가 동남풍을 비우리다. 조유가 반겨듣고 오백 장조를 정솔 일백이시 정군은 기잡고 단을 지켜 청룡사구하라. 그때여 공명은 기풍삼일 호량오고 노숙과 병마가야 난병산 올라가서 치세를 살피더니 동남방 불그걸 분사로 쥐옥나야 삼칭단을 뚝 비싸니 방문한 24장이요 매일 진부삼처 합헌이 구척이로다. 일찍에 재발소 각색기를 모자랐다. 통방칠면 정기에는 교롱락도 우러포르다. 포창지영 아야 동방정기를 세우고 북방칠면 흑기에는 해유복세전주조로다. 자견무지세 아야 북방 흑기를 세우고 서방 칠면 백기에는 남구 칠기구 호원이라. 거백구 주하여 서방 백기를 세우고 남방 칠면 홍기에는 간양장망 독사기니라. 성조장 지영하여 남방 홍기를 세우고 제일제 중류에는 황진대기를 세웠으되 하도나 썩으린 밝게 64개를 안금 파리를 대립하여 한가운데 중투려시고 또 상일진 용사인 강인을 속발간대요. 검은닥토 봉기와 박대주의 방군을 입히고 천자의 비리나야 수집장관하고 간첩상의 용단이고 이포 풍세가고 전후 이비린 제실송호대 이포 풍신오고 후자 이비린 봉부구모고 후 이비린 봉행로가야 타나의 24인원 각각 정기보검 대극장 장망목 벽월간 주변 초득을 가져 황요사면하라. 공명은 목욕제계 정의하고 전주단발 신현백목 탄상에 이르러서 노수가 손을 잡고 여보 자경이 자경은 진중에 내려가 공군의 조병 안목을 도대 만약 내가 비는다 응함이 없더라도 괴함을 두지 마오. 약속을 정하여 노숙을 보낸 뒤에 수단창조룩에 엄숙히 경으로 불어천이 방이오며 불어실군 단어로며 불어교도 접이오며 불어 대경소규하라. 만일 위령이자면 군복으로 자말이라. 그때여 공명은

분양 헌장에 하나를 우러러 독촉을 하는데 이 충문조아야 뉘알리스리요. 3일을 재지내고 하단 장중에 잠깐 쉬어앉아 풍색을 살피더니 바람을 얻은 후에 머리 불고 팔 벗고 학창호를 거둠.

뭐다 땅봉 치고 장막 밖을 선뜻 통통 난병산을

종이 배마치 등대하고 선생 오심을 기다리다. 선생 오심을 보고 자룡 거동바라 선미 급히 나려 공명전처라며. 선생은 이방 진중에 평안히 다녀오시니까 공명 또한 반가라고 자룡손길 잡고 현주 안녕 없이면 최장 군기를 무사하오니 둘이 급히 올라 일편 풍속을 순봉에 달고 도용도용 떠나간다. 그때야 주연은 일반 문무장대상에 모아앉아 군병 초발 예비할지 이날 간간 그녀의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동거나 주연 노속다려 물어왈 공명이 날 속였다. 융동대에 동남풍이 있을 수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 듯하오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냐? 공명을 지내보니 재준한 용이오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용이 이러한 대사에 거짓말로 나무러지 속이리까 조금만 기다려보사이다. 말이 마치 무엇아야 이날 밤 삼경시에 바람이 잔잔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 풍선이 요란 그날 조용한 비장대상에 툭툭 날려 깃발을 바라보니 청룡주장 장지가 기백포 현무로 릉나야 서북으로 퍼 동남 대풍이 일어 기가기 화제건 음주 기폭판도 더그르르르 전동갈채 기로나니 조유가 이 모양을 보더니 간담이 뚝떨어지는 이 사람은 달쪼가는 귀신도 난치기라 만일 오래 두어서는 통원의 화거님의 주교 후원을 면하리라. 서성 정봉을 불러 근근히 분부대하고 수룩으로 나누어 안병산 올라가서 제갈량을 만나고던 정단어 붙지 말고 동명어 상투 잡고 드는 갈로 목을 얼른 쏴피 명에 담고와라. 공명을 지내보니 제조난 여공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장차 유한이니 병신불성하라. 서성은 배를 타고 정봉만을 놓아 난병산 또 분봉을 다른 듯이 올라가서 사면을 살펴보니 공명은 간곳 없고 집기 정상에 담보

0: 제일 처음 남풍에 돌로
1: 행정안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천, 계곡, 해수욕장, 해변 등에서 물놀이 시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기, 음주 후 입수금지, 비가 많이 올 경우 물 밖으로 대피, 사고 발생 시 주위에 알리고 즉시 119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및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동요령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제가 어디로 도망을 갈까 다나로 쫓아가니 만경창판 등바다 불결은 행행은디 국명은 되고 종종 거쳐여나 수조를 불러 이놈 수조라 국명이 어디로 가더냐 아니 수조를 등은 공명은 모르고나 자기 일묘시 감각은배인데 단양강 수밝은 물에 고기 낚는 노선배 심리장강 백파산 광내거든 고로배 통과 진리탄 음자룡은 낚시배 보상전월 속에 범상궁 가는 벤지 반다시 멀어요 떠니 뜻밖의 어떤 사람 머리 불고 발 벗고 창황 분중에 내려와 선미에 다다룸에 그 배 안에서 이로 대장님 보통 나서는 한번 보게 두번 보기 엄숙한 장수 선미에 퉁퉁 나려 저라며 읍을 지고 우리 귀를 대고 무엇이라고 속은 속은 고개를 갔다 갔다 입을 쫑긋 쫑긋 하더니 고배를 급히 잡아 타고 상류로 가더니다 옳다 그것이 공명 일단 달랜 배를 잡아 타고 이놈 사공아 예. 이 배를 빨리 저 공명 탄배를 잡아야 망정 만일 못 잡으면 이내장창 드는 갈로 대목을 댕기는 비용

0: 친구야!
1: 너 봐라! 친구들아! 우리가 까딱 잘못하다가는 오강 고기밥이 되구나. 친구야 지다리 잡고 다설 달고 돌을 져라. 어기야 뒤야 어기야 어기야 뒤여 어기야 어기야 어기야 은원이 터들어 갈제 오강 여울에 떴는데 흙보채 뒤져 뒤져. 공명일치가 분명구나. 서성이 크게 외쳐 저기 가는 공명선세 말고 개 몸으로 나 한 말 듣고 가. 공명이 대수하며 너그 도둑살의 마음 내가 임무가는 바라 후일 보자고 해보아라. 서성정복 못 드는 채 빨리 저 쫓아오며 기니 한 말 있사오니 예장간 와무소사 자동이 분을 내어 손세원 어찌든 봄담한 놈들을 목전에다가 두니까 소쟁 화살 끝에 저놈의 배아지를 산적 꿰두다오. 공명이 말유어대 아니 그놈 양구 가치를 생각하여 죽이던 마르시고 놀래셔서나 보내소서. 자룡이 분을 참고 선미 우뚝 나서 이놈 소송 정

조자룡을 안 온다 모르는 온다. 우리나라 높은 선생도 나라 들어가서 유공이 많았거늘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자 따라오느냐. 너희를 죽여서 마땅하되 양구가 쟤는 생각하여 죽이던 않거니와 나가 수단이나니 보아라. 가는 배 뭐 모르고 오는 배 바라보며 백보가 내가 뜨든 마든 장구 절전을 믿어 기정 비파르고 귀고 폭신하여 대두를 숙이고 호미피 거들면 주먹이 터지게 좀통을 가지고 삼지의 힘을 올려 궁연을 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해상으로 피르르르르르르르르르 소송단배도 덧대와지 큰 문에가 돈배가로 전불결에 뒤쳐 소설광풍의 뱃머리 빙빙빙빙빙 어디로 흥 줄렁

0: 동동와라 이기 둥둥하야 활돈 팔 때리고 박지손 올려 허리 짚고 웅성으로 후렴거대 이놈 탄양 장판교 싸움에 아두를 품에 품고 필마 단청으로 애국적 욕심마 개병을 한 칼에 무찌르던 상산 조자룡이란 명령도 못 들었는가 너희를 죽일 것이로되 우리 선생 명령하에 너희를 산적 죽음을 못 시키는구나 어 분한지고 사공아 돛 달고 돌을 쳐라 손 붕괴 도서 을달고 도용도용 떠나간다
1: 서정 정봉 겁주하야 돌아와 이 사연을 회복하니 주유할 일 없어 조조를 먼저 치고 현덕을 후두하기로 약속을 정한 후에 수륙군 분발할지 감룡은 제종 황졸커날이고 조조 진중 들어가 그와 이루하라 저녁 대사자는 각솔 삼천하야 각처에 매부하고 정변군만 제1대 한당 제2대 주태 제3대 사모 태사 제진무등은 300천선 일자로 파열하야 산봉도독 주유정봉 서성정봉 선봉대장의 황제라 주유군중의 오령어대 병법의 일로서대 성아 여여운노고 일제 웅진하면 봉총이봉아야 산봉여장조라고 하였으니 황계와선 그와포와 황운시 호령주를 각선에 정우하라 기가 봐 자시의 한나라 공명선생은 이려 편주를 빨리 줘 본국으로 돌아오

일등 명장이 버렸나니 거기장 장이 똑같이 남장군 조자료 굴레로 굽어 현실이니 공명 또한 군중어 다 배우고 현주께 배운 후에 장대상에 가 피앉어 당구상 금보를 쿵쿵 울리며 장조를 차례로 분발한다. 평과 장소헌이 필용 파손이라 진남장군 조자룡을 불러 그대는 삼척군 그날이고 오림 갈 때 소배 투명대복을 허였다가 조병이 지내거든 때닫지 말고 성군 지내거든 불러와 엄살하여 사로잡아라 기가 마 거기 장군 장익덕을 불러 그대도 삼척군 그날이고 오림산 등호로 오게 투명복을 허였다가 명일 오시에 초조피를 맞고 거리 지내다가 군사파미기 누구야 형기 날 것인 엄살하여 사로잡아라 이방미중 유봉을 불러들여 너희는 각각 모두 천선 타고 강상해가 멀리 떴다 배운 기계를 아사고 오느라 분발하고 약속할지 한 장수 들어온다 한 장수 들어온다 이난 윤고헌이 한수 좋은 관공이다 공인은 부릅뜨고 삼각수 거사려 청룡도 베껴들고 운명이 들어와 큰소리로 여짜오대 전장모와 현장마다 딱 구한 일이 없었더니 오늘날 대전시에 잔난 일이 곱싸고니 그어쩐 일이니까 공명이 허허 웃으며 대답하되 장군을 제일 요긴한 화룡도로 보낼라 하였더니 전일 조조가 장군에게 후대한 공이 적지 아니언지라 조조를 잡고도 놓을 듯하야 정치 아니하고 관공이 정색하야 칼을 괴고 여짜오되 군중은 무사정이 온디 어찌 살을 두오리까 조조를 잡고도 놓사오면 의율 당참할 자로 군령장을 올리거나 공명이 대답하되 그럼 장군이 제일 요긴한 화룡도로 가시거든 화룡도 소로 높은 봉에 불로와 연기내고 조조를 유인하야 묻지 말고 잡아보 관공이 대하야 다시 꿇어 여짜오되 그곳 길이 둘이 온디 만일 조조가 화룡도를 아니오면 그니 어찌하오리까 예 나도 그는 군령장을 주니 그리 아오 맛 군령장에 두차감이 분명하니 관공이 대하야 관평 두창 그날이고 오교도수 앞세워 운항대로 배려봐야 청군으로 행군하는 뒤 청군 절차가 꼭 이렇던 것이었다. 청도길을 버려난뒤 청동안상 홍문암상 청룡 동남각동 북강 청고추 청동암상 주장 남동 강남석강 호고추 홍문암상 백고서북강 서남강 백고추 백문암상 전무 북동강 북석강 흑고추 홍문암상 함식포미 금고암상 한상, 쟁한상, 바대간상, 영기돕상, 코돕상, 새압돕상, 중사면 좌우간에 열전 십사한상, 국로 진결이 돕상, 단우진병 서당부각 돕상으로 좌르르 흔들어서 로마대로 가는 것 기세관 여웅이요 건강은 여상

이런

현덕이 공명을 취하하고 주유 용병 감심차로 번군을 내려가니 동남풍이 점점 일어나는지라. 그때요 적벽강 조준원 장대상예가 높이 앉아자 금을 어루만지며 이마 창졸 들어서라. 이내 장창으로 황근 동탁을 베고 여포 사로잡아 사해를 변경하며 그 아니 천운이랴 하늘이 달리하여 도움이 분명하니 어찌하니가 좋을 소냐. 영옥이 여짜오대 분분한 눈동대에 동남풍이 이혼진비리 예방물로 사이다. 조조 대답어대 동지의 일행이 시행하니 기무 동남풍가 의심 말라. 분부하고 황제 약속을 기다릴제 오 나라 황제는 이십하선거날이고 청룡왕인 기상에 선봉대장의 황제라. 뚜렷이 꼽꼽 정포장을 둘러치고 삼승도 피달라오가 안정울 바람을 맞춰 지국중 소래호고 조조 진중 바라보고 은은히 떠들어가니 조조가 보고 대야야 장졸 다려 자랑어대 정우가 니 부하라 정우가 정우가 니 부하라 황공복이 나를 위하여 양초 많이 싣고 저기 온다 정우가 정우가 니 보아라 허허허 히히 대수님. 정옥이 여짜오대 군량 실은 배 같으면 선체가 온중할 텐데 둥덩실 높이 떠 요뇨하고 범유하니 만일 간게 있을진댄 어찌 회피하오리까. 조조 그 말에 의심이나. 그래 같다. 네 말이 당연하니 문빙 불러 방세가라. 문빙이 우뚝 나서 저기 오는 배 어디 빼요. 승상님 영전에는 진안을 들어서지 말랍신다. 이 말이 지든 마든 떡밖에 사란개가 비르르르르르르르 빙마저 떨어지고 황제와선 20초 그 앞 승기전과 대대대다 말소리 두둥둥대고 재며 경계같이 달려들어

강산이 무너지고 두 번을 부리벗어 우주가 바뀌는 듯 세 번을 불러지 화염이 중천 풍성은 우르르르르르 불결은 졸릉전서 뒤뚱뚱대와 지금 청춘할 때 노사 옥대 우비 삼팔타리 초파랭장 방아 갑부대가 무례가

산산이께요 저서 풍파강상에 화강이 호 선이 간 곳 없고 적벽강기 끈이 불빛이 난리가 아니냐 가려 날쏜 백만 군병은 날도 떼도 달싹 못하고 숨 막히고 기 막히고 살도 맞고 창에도 찔려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웃다 울다 죽고 밟혀 죽고 맞아 죽고 애타 죽고

무섭게 죽고 무섭게 선바자 등쳐서 고상 살아야 다리도 질끈 부러져 죽고 죽어 보느라고 죽고 많이 죽고 함부로 덤부로 죽고 택대 그르르 몽골미 아불산 낙상아야 가삼콰 조다 죽고 실없이 죽고 어이없이 죽고 허망히 죽고 꿈꾸다 죽고 또한 놈은 주머니를 부스럭 부스럭 끌어더니만은 어따이 제기를 칠 놈들아 나는 아무 때라도 이 봉전 당하면은 먹고 죽을라고 비상사 넣었더니라 와삭와삭 깨물어먹고 죽고 도대 끝으로 기어 올라가더니만은 아이고 하나님 나는 3대 독자 외아들이요 제발 덕분도

나가더니 고향을 바래보며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나는 할 일 없이 죽습니다. 어.

놈은 그 통에 한가한 치라고 치조판 양 빼다 죽고 식사 몰사태 수중기 분부래 사람을 모두 국수 불듯 털어.

없고 난랜장수도 무용지로 온다. 화전궁전 가는 소리 여기서도 피르르르르 저기서도 피르르르르 허재장려 서왕등원 조절을 부의하야 전방지축 달아날지 황계와선 무릅쓰고 조차고 명의는 말이 골구농포 입은 것이

그러니라 도망 말고 시주어라 선봉대장의 황제라 호통머니 조조가 황거봐야 이분 홍포 훨씬 벗어 군사졸립 아사스로 다른 군사를 가르키며 참조조 저기 간다 딸딸의 조조란 놈 지가 진정 조조니라 황제가 쫓아오면 적은 시험 긴게 조조니라 조조가 넋이 없어 긴 수염을 걷어잡고 와드득 와드득 쥐어뜯고 개탈작탈 도망을 장요화를 급히 쏘니 황제마저 모래가 푹 엮으러져 낙소하니 공이나 날 살려라 헌덩이 급히 건져 살을 빼어 본진으로 보내랄지 좌우 호통소리 거제장요 넋이 없어 우림개로 도망할지 말을 거꾸로 잡아타고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갔다 오면은 나 죽겄다 여봐라 정우가 주유노속이 축지법을 못하는 줄 알았던 이반은 오날 뿐이 축전 축지법을 하나 보다 이 말이 왜 퇴불 여전이 되야 앞으로는 아니 가고 적벽강으로만 그저 뿌두둥 들어가니 이것이 왔다 승장님 말을 거꾸로 탔소 언제 옳게 타겠느냐 말 머리만 뚝 내다가 얼려 돌려 뒤에다 붙여라 다 죽겄다 어서 가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장왕분주 도망을 걸째 새만 따르가도 폭병인가 의심을 하고 낙연반 파석 허여도 쥐병인가 의심을 하고 엎떠지고 잡 빠지고 오림산 험한 곳을 반생반사 아 도망을 간다 조조가 가다 목을 움쑥움쑥하니 정옥이 여짜오되 승상님 무게 만한 중에 말 허리 넣으리다 어찌 그리 목을 움츠시나니까 야야 귀에서 화살이 웽하고 눈앞에 칼날이 언뜻 번뜻 하는구나 이제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목을 늘여 사면을 들어 살펴보옵소서 조조가 목을 늘여 사면을 살펴보라 할지 의외의 말 귀퉁머리에서 매초리 한 쌍이 포르르르르르르 날아가니 조조 대경 잘 가봐야 야들아 내 목 떨어졌다 내 목 있나 봐라 승상님 눈치 박소 조그만한 매초리를 보고 놀릴진데 큰 장꽁 봤으면 그냥 잠을 쓸 뻔하였어 그리여 조조 속없지 야야 그건 매초리냐 그놈 비록 조그마한 놈이지만은 털 뜯고 가진 양념하야 보글보글보글복 볶아놓으면 술안주 몇 점 줬느니라마는 승상님 이 통에서 입맛은 안 변했어 그리여 조조가 목을 늘여 사면을 살펴보라 할지 이것이 바로 적벽강 세타령이라 하던 것이었다 산천은 험준하고 숨은 총잡은디 마나 눈사이고

0: 없어 원하기군 전난디 새가 어이 울려만 원천 화전에 죽은 군사 원조라는 새가 되어 초승상걸 원망하여 지지 이거죠 우도합니다. 소리 토타 노 사인 군사 고향 이별이 몇해 연공 그쪽도 부럭이라 안쳐줘 혼조 여산 굴양원 쇠리인어여 준비 노자 이 한때로구나 소탱 저용연생 백만 군사를 자랑더니 금일패군이 어인일고 꽃없고 백개도 세고 끼로만 판다 꾀꼬리 소리로리 저 꾀꼬리 초평 대로로 마다하고 삼촌님의 꼬리가 까고 저감막이 가련 다주린 장졸 냉병인들 아니 들랴 병이 좋다고 쏙쏙 작년은 활을 들고 살이 없다 걱정 마라 살 간다 수루루루루 저 호방세 반공어동
1: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12일 11시 강원 강릉 평지 경기 광주 경남 함양 중부 거창 남부 경북 상주, 대전, 전북 고창, 완주 익산, 정읍, 충남 공주, 논산, 서천, 보령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달새 황계호토 가보 얼레여 보신 홍포를 대이

다옥 젖다옥이 활용도가 불어니로다 적벽 풍파가 밀어 온다 서가자 저게 우리 눈 끝에는 겁내장졸 갈수록이 얄망구다 복병을 보고서 도망을 간다 이리 가면 팽당 그르르릉 저리 가면 행동 행동 사설 많은 저 할미세 순금 갑옷을 얻다 두고 살도 맞고 창어도 찔져 기아노 골몰을 대야 내 단장을 불어 마라 삼전도 길을 조사 좀만 뾰족한 청팅구리로 소탱 빈 고무간 고 오리며 떼그르르릉 내리며 꾹벅 대그르르릉 두드러 꾹벅 직공 대그르르릉 절대 자구리 철량 오나 각세 소리 조조가 듣더니 탄식은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각세들아 너무나 오시를 봐라 너희가 모두다 대제장 죽은 원귀가 나를 원망하여 서운은구나 이렇게 탄식하다가 느닷없이 무슨 생각이 났는지 대소원이 정옥이 기가 막혀 승상님 근근도생 창왕 중에 슬픈 신세 생각지 않고 무슨 일로 온나이까? 조조 대답하되 주인은 꾀가 없고 공명은 슬기 없음을 생각하여 웃었노라. 이 말이 지든 마든 우림상공 양편에서 고송화강의 중천 한 장수 나온다. 한 장수 나온다. 얼굴은 형상 백옥 같고 눈은 소상강 물결이라 이는 허리 곰무팔 떡포 음신갑에 팔짝장창을 비껴들고 당당히 포일포서 큰소리로 호령하며 대인놈 조조야 상상명장 조자룡 안온다 모르는다 조조는 닫지 말고 내 장창 받아라 와 달려들어 동에 얼른 설을 쳐 남에 얼른 북을 쳐 생문으로 들이마라 사문에와 보도 장조르 머리가 초풍나 여입이라 여가서 본뜻 허며 저가 댕기는 빙고 저가서 본뜻 허며 여가 댕기는 빙고 좌우로 죽어 허리파 허리파 허리파 송돌이 꽝 차던 두꺼비 발이 차던 은장도 칼 빼던 여름날 번개 치던 홍행맹을 저들어 갈지 피 흘러 지내가 되고 조금이 여산이라 소왕양마 상경 개우개우 방어

지동지듯 불고 굳이 빛노

갑옷 쪼고 기계 잃고 어디 매로 가야만 살거나 조정 군중의 영모 얼루와 조년 노량 양식 없고 말도 잡아 약간 구급을 하며 처진 옷은 쇠풍으로 달고 개우기 사르 갈제 한 곳을 팔에 보니 한 수여울 흐른 물은 이름으로 다운 난디 적적 상업 청계상업 쌍쌍패고만 흘리 떴구나 두쪽지랑 퉁퉁

0: 나 접했구야. 너의 한가허여 홍여월세 어인니로 어적수성이 정마건디 누기약을 기다리다가 번피창 바흘이 떠서
1: 마시고
0: 왔다가 백만 공사 몰살을 시키고 풍파극 군어은 신세 생반사 되었으니 손변목으로 고향을 갈거나 애도 없고 분헌 뜻을 검묘은 갑들란 말이냐. 이렇게 단서다 또 무슨 생각이 났는지. 대소원이 정옥이 기가 막혀. 야들아, 승상님이 또 웃으셨다.

승상님이 웃으시면 복병이 꼭꼭 나느니라. 조조 얕은 속에 화를 내요. 야 놈들아, 나고 웃으면 복병이 꼭꼭 난단 말이냐? 이전에 우리 집에서는 아무리 웃어도 복병은 그냥 폐병도 안 나고 술병만 꼭꼭 들어오더라. 이 말이 지든 마든 좌우 상공에서 복병이 일어나니 청옥이 어이없어 승상님 어서 즐기는 웃음이나 실끈 웃으시오. 죽어도 한이나 없게. 조조 웃음 쏙 들어가고 미쳐 정신 못 차릴 적에 쟁비 고동바라 표독가 저장소 먹장나 고리 눈에 다박수염을 거사리고 극종 집토타 사무장창 비껴들고 북극 같은 급반성이 미국같이 달려들어 어따 이놈 조조야 낫다 길다 길다 날다 파룬과 미라 비상천원 뒤죽이라 당을 밟다 닫지 말고 장발해라 우레 같은 소리를 병력같이 뒤지리며 궁중이 행해 가야 초조 약간 남은 군령장 일세다 빼는 정도숨기 사명기 어르란도 쟁봉나팔 금고세악소 화전속정배 장창대 음세도 이렇게 두고 가본 화살통개 고돌이 새신발 돌송군 바람새 창막풍로구 부세화 심을 일시에 모두 왔고 자시 대장이 풍백을 후령하니 웅성낙조 불견하야 나는 새도 떠오르지 초조가 황급하야 아리택만 가불가불 저거라 정모가 천일의 관공말이 내 아우 장익덕은 만군중 장수 머리를 피같이 비어 온다 주냐 장창 포장터니 그 말이 적시러니 이러한 용중에 내가 어찌 살아가랴 날 살려라 날 살려라 허재 장녀 소왕 등은 안장 없는 말을 타고 한산 섭고 방어 걸체 초조는 갑옷 벗어 후리치고 군사한테 두 섞이어 이리 비틀쳐 이리 비틀쳐 천방지추 도망을 갈지 전면에 두 길이 있는지라 조조 제장다리여 물어왈 이 길은 어느 지경으로 닿았으며 저 길은 어느 지경으로 행하느냐 제장이 여짜오되 대로는 초평하오나 이십리가 더 모호고 서로는 가차오나 화룡도 길이 험악하오니 초평 대로로 가사이다 조조 이급판만 생각하고 서로로 가자 청옥이 여짜오되 서로 산상에 화공이 있사온즉 봉연기처에 필요 군마 유지 나리니 초평 대로로 가사이다 조조 듣고 화를 내어 네가 병법을 모르고 장수라 어찌 다니는고 병서에 허였으되 실지 허하고 허직 실이라 꽤 많은 공맹이가 대로에 복병하고 소로에 헛불로와 날 못 가게 유인한들 쟤까지 넘게 방할 소냐 잔말 말고 화룡도로 가자 장조를 억제하고 화룡도로 들어갈제 이때인 막 기진하야 대인 노량박대지고 상한 장졸 계엄하야 눈빛 섞어오는 날에 산곡 수첩 험한 길로 고여진 잔목이면 엉클어진 직니펄 허첨 검쳐잡고 고요 끌끌 서로 자며

0: 죽디진 아니 험타헌들 이어서 토할 쏘냐 허제장요 서황등원 뒤를 살펴방어고 중옥이가 오르모른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평생 그 소악지심 운주절성 허자떠지 재불농심 부리로구나 초한노숙은 일로 성상이 망상하여 추색 보면 한사하고 임전하면 꾀병터니 삼부육사 간 곳 없고 백만 군사가 몰싸오니 무사가 허사 되고 장수 또한 공수다 이렇다시 울어모르니 정별장도 울고 간다 방망어 소둔 개우사라 척벽화전이 또 했니고 무설의 상한 길을 고치라고만 호령허지 지친 군사가 원 없을까 천복병군 살아오나 구복병 다시 나면 그 일을 누려서 당하더라 말이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르마루니
1: 판소리 적벽과 중에서 들으셨는데요. 군사 싸움 타령부터 조조 폐주 대목까지 전체 71분 42초 1시간 11분 42초 동안 듣고 오셨습니다. 박송희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박봉술에게 전수받은 동편제의 적벽가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들으신 음원은 박송희 명창이 80살 때인 지난 2007년에 녹음한 자료입니다. 80세라는 나이임에도 단단하면서도 힘이 솟아나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송희 적벽가 두 번째 순서로 감상하셨는데요.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조조가 도망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더욱 적나라하게 나오는데요. 장승을 보고 놀라는 내용, 장승 타령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들을 수 있고요. 마침내 관운장의 자비로 조조를 놓아주는 내용도 나옵니다. 끝부분에 박송희 명창의 육성도 3분 좀 넘게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 오늘 박송희 적벽가 감상 두 번째 순서였죠. 전곡 감상 순서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고요. 또 명창의 육성까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남도민요 몇 곡을 기악합주로 연주하는 음악 골랐습니다. 기악으로 듣는 남도민요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데요. 김선호의 대금, 연지은의 가야금, 전계열의 장구장단으로 남도민요 기악합주 감상하시겠습니다.

0: 기악합주로 남도민요 들으셨는데요. 김선호의 대금, 연지은의 가야금, 전계열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황해도 민요 싸름타령 골랐습니다. 싸름은 쓰르라미를 말하는데요. 쓰르라미 소리를 들으면서 고향 생각이 나는 바로 그 심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권재은의 소리 싸름타령 들려드립니다.
1: 싸름 싸름 또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꿈잡 꽃자리라도 꺼내고서 술주놈이나 갑 사름사름 너도 나도 살살 살

경잡 옷자리라도 가갈 구섭 나보자맥이나 잘까 사름사름 또 나도 사

지는 곳에 사르무는 소리답 청장답 사름사름 모두 나도 살살 하노

앞 7월이에다가 가서 내가 슬퍼하는 앞 사름사름 너도 나도 사

0: 가고지 말아라. 아니 나도 헌고 양생각 저절로나한다. 사람 사람 너도 나도 살살 살아가겠다.
1: 싸름싸름 너도 나도 살살 다 녹여낸다. 싸름싸름 느티나무 정자 돗자리라도 깔고서 술추념이나 할까. 싸름싸름 느티나무 정자 돗자리라도 깔고서 마부잡이나 할까. 이런 내용들 들을 수 있었죠. 6, 7월이 다가서 슬퍼서 우나. 요즘 계절 이야기하는데요. 이 쓰르라미 이야기, 싸름타령 들으셨습니다. 권재은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함경도 민요 준비했는데요. 신고산 타령 궁초댕기를 최수정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경도 민요 신고산 다령 궁초댕기 들으셨는데요. 최수정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바야흐로 7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항상 느끼지만 새로운 달이 시작됐는가 하면 어느새 중순 마렵이 이내 다가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나 한겨울의 추위와도 무관하게 시간은 이렇게 어김없이 흐르는데요. 지난날 우리 선조들은 이 무렵이면 어딘가 시원한 곳을 찾아서 좋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오늘 휴일인데요. 동네에 가까운 숲 그늘이라도 찾아 산책하는 낭만 누리면서 시간의 흐름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전통 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나는 친구들의 일기를 읽으면서 일기가 정말 좋다고 생각했다. 일기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선한 면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의 일기를 읽으면 그 사람을 완전히 미워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말이다. 문보영 시인의 에세이 일기 시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잘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 겪어온 사정 알고 나면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신봉사 눈을 떠 사면을 바라보니 세상이 모두 거저거제. 이것이 하늘의 뜻이오 부처님의 조화요. 신봉사가 눈을 떠서 심청을 보고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많은

이렇듯 신봉사도 눈을 번쩍 떴는 뒤 수많은 만자맹인들도 모두 일시의 눈을 한 번 떠 보는 것이었다.

국악그룹 늘소음의 브라이트 월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12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살아온 시간을 알면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살아온 시간을 다 알아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나이 들어서 인지기능이 떨어진 분을 대할 때 그런 막막함 생기죠. 어쩌면 오늘 저희와 함께할 분이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치매 공감 전문 언론 디멘시아 뉴스의 황교진 편집주간과 함께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죠? 빈사님께서는 쨍하게 볕이 든 장독대 사진 보내주셨네요. 햇살 좋은 날 차 항아리가 일광욕을 합니다 하셨는데 와 장독대에 호강하네요. 시를 읽고 있습니다. 맑고 평온한 풍경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장독대 보기 쉽지 않은데 또 빈사님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네요. 그리고 6월 20일 8일이었죠. 도움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는다고 하셨던 엔젤스 헤이븐의 조준호 대표님 얘기 듣고 또사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와 유다의 모델이 동일 인물이라는 설이 있죠. 우리 안에는 예수부터 유다까지 다양한 인물이 있을 겁니다. 오, 맞아요. 다만 환경에 따라서 예수가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유다가 겉으로 두드러지기도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쪽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겠죠? 왜 우리 안에 그 늑대와 양이 있어서 누구의 어디에 먹이를 줄까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 이런 것도 있지만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늑대의 마음이 되기도 하고 어린 양의 마음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연,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신청곡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로 이용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끼는 분들에게 우리 방송을 나누어 주세요. 홈페이지 오시면 다시 듣기로 나누어 주실 수도 있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 방송되는 재방송으로 권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황혜리의 강강술래 듣겠습니다.

0: 함께 걷는 사람들. 나이 들면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치매. 초고령 사회를 사는 우리에겐 더 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작 치매를 제대로 알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하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치매 공감 전문 언론 디멘시아 뉴스의 황교진 편집주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멘시아 뉴스에서 편집주간으로 일하고 있는 황교진이고 돌봄에 관한 기사와 책을 쓰고 있습니다.

0: 책도 쓰셨어요.
1: 네.
0: 저희가 책과 함께하는 코너가 있는데 제가 책을 보면서 토요일에도 모실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디멘시아라는 용어가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원래 의미는
1: 네.
0: 뭐였나요?
1: 약간 생소할 수 있는 그 용어인데요. 이 디멘시아에서는 D는 벗어나다, 멘스는 정신이나 마음, 그리고 전미사 이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난 상태,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게 의학용어가 아니라 정신이 혼란스러운 그런 이성을 잃은 상태를 폭넓게 가리키다가 현대 의학에서는 기억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질환, 그때 이제 디멘시아라고 얘기를 하죠.
0: 그러니까 아웃 오브 멘탈, 탈 멘탈 이런 거였네요.
1: 그렇죠. 일단 기억력과 생각, 행동, 판단에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니까 멘탈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0: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질병 이름으로 더 많이 우리에게 쓰이는 것 같아요. 또 인지증이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굳이 용어를 바꿔 부를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인지증.
1: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전에 우리는 치매라는 단어가 없을 때는 흔히 노망이라 그랬죠. 그리고 좀 힘들게 배설 문제 많이 얘기하고. 그게 이제 치매로 바뀔 때, 현재 그 치매 한자 어원이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는 약간 낙인 효과가 있는 그런 용어가 됐는데, 그래서 일본은 2004년에 이 치매라는 용어가 환자와 가족들, 대상자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 그 인지증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적으로 일본은 치매란 말 쓰지 않고 인지증이라고 쓰기로 돼 있고,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오래전부터 치매 용어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계류 중이고, 현재는 인지저하증이라는 용어로 변경을 좀 추진하고 있고, 사실 이렇게 병명이 갖는 낙인 효과 때문에 바꾼 사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간질을 뇌전증이라고 하고 정신분열증을 조현병이라고 하거든요. 그 예전에 간질이나 정신분열증 쓸때그 환자와 가족들이 너무 어려워했죠. 그래서 저는 치매도 인지저하증으로 바꾸는 데 찬성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용어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고, 치매 환자가 아니라 인지나이가 있는 사람, 그러면 지금 치매로 인한 두려움이나 마치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것에서 좀 사람을 먼저 보게 되는 그런 효과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사람이 우매하다라기보다는 이분이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조금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1: 맞습니다.
0: 있는 그게 바로 이 용어의 변환인 거겠죠. 2017년부터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치매 안심센터가 생기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치매 검사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꼭 안심센터뿐이 아니라 많은 어르신 관련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간이 검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치매를 이제 국가가 책임지자고 시작한 거는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그런 사회복지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도 이후에 전국에 256개의 치매 안심센터가 생겼고, 뭐 대도시 서울 같은 경우 각 구에 다 있어서, 아, 내가 치매 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거기 가서 무료로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중앙치매센터에서 24시간 상담하는 1899-9988이라는 전화번호, 콜센터도 생겼고, 그 지금은 치매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상담뿐만 아니라 선별검사 후에 가족들 교육도 하고, 또 다양한 이곳의 활동이 있는데, 약간 아쉬운 것은 지금은 선별검사로 치매 환자 조기 발굴에 좀 집중돼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필요한 진단 이후에 할 만한 예산들이 좀 부족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0: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검사가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여보 우리 치매 검사합시다 그러면 싫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보 우리 인지증 검사합시다 그러면 좀 괜찮은데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 요즘 기억력이
0: 떨어진 것
1: 예전하고 좀
0: 같아.
1: 다른 것 같은데 기억력 검사 한번 해볼까? 이렇게 모시고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재미있는 부분은, 가능한 빨리 검사 받으면 좋아요. 근데 이제 치매 검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녀들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치매면 어떡하지 하니까 검사를 잘안 하려고 그러고, 아, 나이 드시면 다 저렇겠지 해요. 그래서 누가 제일 객관적으로 보면 며느리들이 많이 객관적으로 봤어요. 근데

0: 지금은 또 달라졌어요. 며느리나 아들, 딸도 두려워하거나 관심이 적고, 양로원 친구가 너 이거 검사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좀그 상황을 가까이 있는 사람 객관적으로 보고, 좀 빨리 받아보고, 결과를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1: 근데 지금 해주신 말씀 중에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아들, 딸보다 며느리나 사위가 조금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0: 그러니까
1: 그쵸,
0: 네.
1: 빨리 발견해서 운동이라든지 식단이라든지 주변의 관심이 모아져야만 그 상태가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초기나 경증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네. 그래서 곁에 있는 가족들이 덜 힘들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거죠.
0: 네. 진단은 잘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이후가 좀 아직 촘촘하지 않은 편이다. 이런 얘기 아까 잠깐 해주셨는데 이런 빈틈을 메우는 게 언론의 역할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여기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건가요? 디멘시아 네. 뉴스에서?
1: 그 제가 이제 어머니를 오랫동안 돌봤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는 치매 환자는 아니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친할아버지하고 네. 장모님이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네. 제가 직접적인 치매 보호자는 아니었지만 저는 대학교 4학년 졸업 무렵에 어머님이 일하시다 갑자기 쓰러져서 뇌출혈로 그날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어요.
0: 아, 치매가 그래서, 아니라. 네.
1: 근데 같은 뇌질환 네. 영역이고 치매도 이제 중환자가 되면 결국 식물인간 상태의 그 운동 기능과 신체 기능에 이제 어려움이 오는데 그래서 발병 시작부터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의 와상 환자 어머니랑 20년 돌보면서 이 장기 돌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제 인생 전체가 이제 고민했던 시기를 보내왔고 그러면서 현재 언론사 일하면서도 이제 예를 들면 치매 신약이나
0: 네.
1: 뭐 치매 사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제약 쪽은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일부 환자에게만 쓸 수 있는 비싼 약을 굉장히 치매를 거의 정복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좀 보호자들에게 좀 불필요한 정보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사회 뉴스는 환자 실종이나 사고 문제 뭐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요양병원이나 그런 데서 일어나는 굉장히 일부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들.
0: 네.
1: 근데 이렇게 언론이 전해지면 치매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기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네. 치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우리들 자신도 걸릴 수 있고 그래서 길게 초기부터 한 10년은 병증이 천천히 진행되는 병이 이제 알츠하이머인데 그 대부분의 치매의 80%거든요. 그래서 그런 긴 기간에 어떻게 돌봐드려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인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초기가 중요한데 이상하게 초기는 어영부영 넘기고 나중에 심각할 때 대응하려고 하면 품이 많이 될 수밖에 없겠죠.
1: 그렇죠.
0: 아니 그 이제 어릴 때 대학교 때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그때는 이런 돌봄에 대한 지원도 많지 않고 정보도 많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나요?
1: 네. 그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시험 볼 네. 때여서 진짜 창창한 청춘의 기대와 네. 꿈이 있었을 때 갑자기 어머니 쓰러졌는데
0: 네.
1: 그때가 1997년이었어요.
0: 네, 네.
1: 그러니까 뭐 IMF 터지고 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뭐 국가적인 어떤 돌봄에 대한 장기 요인 노인 요양보험이라든지 그런 체계가 전혀 없고
0: 네.
1: 또 대형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 한 3개월 이상 머물 수 없고
0: 네.
1: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거의 의학적 사망 상태의 판정을 받고 집으로 모시고 와서 제가 의사, 간호사, 뭐 영양사 역할 다 하면서 24시간 병간호를 했거든요. 식물인간 상태 환자를. 그래서 지금 제가 되게 이 일을 하면서 감사한 게 제 기사를 보는 분들이 제 기사에서는 사람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이런 돌봄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 계신 분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또 그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의 두려움과 고통을 좀 해결해 가는데 좋은 조언이 되는데 힘이 될까, 그런 관점의 기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0: 경험을 하셨으니까 사람이 보이시는군요. 그래서 기사를 쓰실 때도 사람을 중심으로 쓰시는군요. 아, 참, 아니 근데 누구 도움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이런, 결심하는 것도 그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1: 개인적인 어떤 삶의 고통을 저는 가정질환이라고 하는데
0: 네네.
1: 특히 뇌질환은 낫지 않고
0: 네.
1: 그리고 계속 돌보면서 하루하루 견뎌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 사회 공동체적인 이런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혼자 절실히 깨달았어요.
0: 네.
1: 그 20년 간호를 마치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저처럼 개인적으로 큰 부담을 가지고 가족을 돌보는 사람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러니까 돌보는 자를 돌보는 아이템으로 제가 사회적 기업도 창업하고 결국 이제 어머니 병간호한 일이 저에게는 좋은 경험으로 한국 사회나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어떤 중요한 원동력이자 경험이 됐죠.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쓸모없는 시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겪은 시간으로 또 뭔가를 하게 되잖아요.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에라의 해금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In Loving Memory 듣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디멘시아 뉴스의 황교진 편집주간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디멘시아 뉴스는 인터넷 언론이고, 네, 그런데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시는지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2: 네,

0: 그 많은 메이저 언론사들이 그 헬스 영역이 있어요. 무슨 무슨 헬스 그래서 그 거기는 여러 건강 전반의 그 주제들을 다루죠. 근데 치매라는 주제가 다룰 게 굉장히 많은 주제예요. 그래서 그런 메이저 언론사들은 어쩌다 한 번씩 치매를 다루지만 이걸 좀더 전문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게 일단 치매는 약으로 완치되는 병이 아니고 돌봄, 간병 문제, 노인 정책 등이 함께 맞물려야 되고 이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그 예방과 치료 외에도 장기 요양보험, 치매 안심센터, 정부의 가족 지원 정책, 치매 친화 환경, 해외 사례까지 그이전 분야를 취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디멘시아 뉴스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진단 이유. 진단 이유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언론사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진단을 받는 순간보다 그 이후 수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정보가 필요해서 디멘시아 뉴스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그 매체가 너무 이렇게 좀 짧게 전하다 보면 잘못 전달이 돼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전문 언론 쪽에서 볼때 일반 매체에서 다뤄지는 치매가 어떤 부분이, 이런 건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0: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칼럼으로도 많이 썼어요. 일단은 우리나라 9월 21일 날이 치매 극복의 날인데 해외에서는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이에요. 근데 한 2023년쯤에 장애인들 대상 공모전을 할때 장애 극복이라는 말이 개인에게 너무 무리한 책임을 안겨준다. 그래서 장애는 극복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동일한 시민들이라 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 극복이라는 말을 못 쓰겠는데 우리나라는 치매 극복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일단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예능 프로 가운데 다음 예고할 때 우리 엄마가 치매래 뭐 이렇게 해서 뭔가 관심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치매를 이렇게 두려움의 질환으로 보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길게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극단적으로 다루지 않고 대부분의 가족이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을 다루면서 완치자가 없는 현재 중요한 것이 돌봄이고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치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데 실제로 치매가 가정 안에 들어왔어도 그 보호자들이 잘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1: 이런
0: 감정적으로 너무 이렇게 그냥 힘들고 큰일 났다. 근데 많이 공부하고 알면 알수록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또 치매입니다.
1: 아니 이게요. 저도 몇번 생각해 봤는데, 옛날에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기억력도 없어지고 노망도 좀 나고 그냥 그랬다면, 지금은 내가 치매인가? 그리고 진단을 받고 이러니까 오히려 마음에 내가 치매래 이러면 두려움이 막 생기고, 근데 그 두려움이 정신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0: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내가 치매 환자라는 거 아는 것이 본인 당사자에게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그 질문 충분히 할수 있죠.
1: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치매라는 걸 받아들이는 그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될것 같다는 거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회 전체가 치매에 대한 조금 학습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중앙치매센터나 이런 기관들이 치매 인식 개선 운동을 뭐 기억 친구라든지 해서 많은 교육을 받고 뭐 미장원이나 동네 반창회에서 내가 치매 수업을 받았더니 이런 거래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인식 개선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치매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내 머릿속에 지우개 같이 청년기에 일어나는 조발성 치매의 경우에 이 굉장히 오랫동안 길게 진행되는데 갑자기 병 알고 몇달 뒤에 갑자기 막 애인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막 생활도 잃어버리고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정보거든요. 일단 우리 머릿속에 치매 원인 물질 독소 단백질이 쌓이는 기간도 한 10년 걸리고 이게 증세로 나타나서 이제 그 투병 기간도 병과 함께 살아가는 기간도 한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자식도 못 알아보고 뭐 신체 기능, 뭐 도구 사용하는 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 초기에는 그 증상에 대해서 친절하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면 당사자의 그런 충격이, 그러니까 환자가 느끼는 정신적인 어떤 고통이나 고립이 해소될 때 그분의 삶의 질과 보호자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1: 아니, 암도 그렇잖아요, 주관님.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는 암이래 그러면은 그냥 끝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드라마에 막 울고불고 막 그랬다면, 지금은 또 암이 많이 초기에 발견되고 회복되기도 하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기도 하고, 또

0: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진단으로 그렇게 겁을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어제도 있었다. 근데 몰랐을 때는 막밥 먹고 즐겁게 있다가 진단 결과를 받자마자 갑자기 삶이 끝난 것처럼 그럴 일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치매도 네. 약간 그런 거겠죠.
1: 암하고의 좀 차이는 네. 암은 이제 전 주기의 치료 영역이 이제 의학적으로 좀 확립이 되어서 초기에 발견했을 때 1기, 2기는 정말 이제
0: 발할 수 있다.
1: 발할 수 있죠. 근데 네. 이제 치매는 진단되고 나서 이거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고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 정도여서 네. 좀 약간 결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치매 유전자가 있거나 또 부모님이 치매여서 치매 위험도 높을 때 생활 습관 개선, 식단 개선 그리고 내 일상에 대한 어떤 뇌 인지적으로 좋은 것들을 하면은 그 효과가 훨씬 커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죠.
0: 네. 정책이나 제도가 뭐 계속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 뭐 특히 더 주목해야 할 뭐 어떤 성장이 있었을까요?
1: 네. 그 올해 중요한 제도가 있었는데 네. 3월 27일 날 네.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어요. 이거 줄여서 돌봄 통합 지원법이라는데
0: 네.
1: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치매 정책의 중심이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이 확대되는 것도 필요하고 앞으로는 병원 치료와 연계해서 지역사회에서 요양, 돌봄, 복지가 연결되는 체계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중인데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치매는 병원 의료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속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대응 역량을 키우는 그 부분이 과제로 조금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죠.
0: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우리 주관님이 쓰신 기사 중에 한국에 없는 마을이라는 시리즈의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올 초에는 또 책으로까지 출간이 돼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이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1: 아까 이제 일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0: 네.
1: 이제 너무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어머니 병간호를 중환자 병간호로 오래 할 때 도움의 손길이 없었냐, 무슨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았겠냐 했는데 사실 그 관심이 제가 많았고요.
0: 네.
1: 한국에 없는 마을은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치매 돌봄 현장을 조사해서 기록한 이야기인데 사실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어요.
0: 네네.
1: 제가 건축공학을 졸업해서 국화학화를 쓴 루스 베네딕트처럼 그분이 일본을 안 가고 일본에 대한 베스트셀러 썼거든요.
0: 네.
1: 그래서 건축적 관점에서 그 마을을 지은 사이트, 그 국가 정책, 건축 철학과 어떤 환경을 조사해서 기록한 이야기인데 뭐 가본 분들이 가본 것 이상으로 잘 썼다 이렇게
0: 네.
1: 얘기를 하는데
0: 네.
1: 책 제목은 좀 도발적이지만 우리나라 현실을 꼬집으려는 뜻은 아니고요.
0: 네.
1: 과연 이렇게 약으로 완치할 수 없는 치매를 해외 선진국은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서 질문이 시작했는데
0: 네.
1: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호그백 마을 같은 경우는 치매 환자들이 자유롭게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나와서 미장원도 가고 뭐 사교 활동도 하고 외출도 하고 쇼핑도 하고 돈 계산 잘못해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0: 네.
1: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서 그 마을을 견학한 북유럽 여러 나라들이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만들자. 그래서 만들면서 퍼진 게 치매 마을인데 이 해외 여러 마을과 또는 도시가 치매가 있어도 익숙한 동네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치매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됐고
0: 네.
1: 그 장면들이 한국 초고령 사회가 지향해야 될 미래라고 생각해서
0: 네.
1: 이제 쓰게 된 책입니다.
0: 아, 우리나라에도 그런 마을이 좀 생길 법하지 않나요?
1: 아, 이거 제가 뒤쪽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0: 네.
1: 정말 지금 제가 되게 안타까워하는 점이 있어요.
0: 네.
1: 그 용산시가
0: 네.
1: 경기도 양주의 이제 그 지역에 그 치매 호그백 마을과 유사한 치매 마을을 건설하려고 계획하고 설계도 나왔다가 이런 마을을 이렇게 지으려면은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필요했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지역 주민들이 기피 시설로 본 거죠.
0: 그러니까 뭐 우리 마을의 묘지 하지마, 뭐 쓰레기 하지마 이것처럼 그렇죠. 뭐
1: 장애인 학교 하지마 이런 거 보죠. 근데 제가 쓴 책에 나오지만 유럽 마을들은 반겼어요.
0: 네.
1: 마치 뇌질환 그런 좋은 종합적인 의료 센터와
0: 네.
1: 그리고 굉장히 좋은 복지 기관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0: 네.
1: 그 마을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내가 나중에 치매에 걸리면 저기 들어가면 되겠구나.
0: 네.
1: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지역에 이제 인근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함께 그 기관의 시설들을 활용하고
0: 네.
1: 굉장히 좋은 지역의 그 자산이 됐었거든요. 근데 약간 우리나라는 그때 기피시설로 보면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행정소송해서 용산구가 패소를 해서 이게 백지화가 됐어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저 뒤에서 이제 좀 공감을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공감은 다른 사람의 마음.

0: 이해하고 역지사지로 또 그 일이 나와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치매 부분에서는 이게 어느 질환보다 절실히 필요한데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공감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죠, 되게.
1: 어떻게 보자면 꼭 인지증이라고 진단을 받지 않는다 해도 노년이 되면 어느 정도는 기억력도 사라지고 어느 정도 운동 능력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그리고 그 시설이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으면 그 나의 미래에는 더 훌륭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0: 근데 이 문제는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의 미래에도 도움이 돼요.
1: 네네.
0: 왜냐하면 집안에 치매 환자가 생기면 뭐 대학 교수를 했던 기업의 경영이었던 뭐 열심히 살아왔던 중요한 사회의 어떤 노동 인구가 전문가가 자기 일을 다 내던지고 거기만 매달릴 수 있어요.
1: 네.
0: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 활동 인구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국가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선순환이 안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해외 선진국들은 이 치매는 국가가 관리하고 좀 보호해야 되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동안 약간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좀 생기려다가 살짝 지금 좀 멈춰 있는 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노인 인구도 지금 인구의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어섰고 치매 환자는 올해 100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치매 환자 늘어나는 속도가 사회 고령화 속도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2044년에는 200만 명이 될 거라고 예상해요. 지금의 두 배. 그런데 이 200만 명은 거의 대구광역시 인구가 230만 명이니까 광역시 인구거든요. 그렇게 늘어날 때 좀 국가와 또 각 개인이 이 질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도 걸릴 수 있고 또 보면은 주변에 많이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인 게 치매입니다.
1: 우리가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인식 개선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디멘시아 뉴스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돕고 계시는 거네요.
0: 그 부분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이거는 나는 좀 피해가고 싶어 하면은 그 말을 꺼내는 것도 힘들어요. 말이 씨가 된다 뭐 이런 말 때문에. 근데
1: 그렇습니다.
0: 사실 치매는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되고
1: 막 뭐 이러죠. 네. 아, 듣기도 싫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한국에 없는 말 쓰면서 아, 이 두 곳은 우리나라가 빨리 적용했으면 좋겠다 한 두 곳이 있는데 그게 스코틀랜드의 머더웰이고 또 하나는 일본의 오무타시인데 여기는 마을을 만든 게 아니라 지역 자체가 치매 환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우리 도시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도시는 주거할 수 있다.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고 집에서 고립되는 게 아니라 나와서 자유롭게 외출했을 때 아무 문제 없도록 상점 또 정부기관 뭐 경찰이나 뭐 보건소 이런 모든 부분이 치매에 대한 굉장히 장기간의 깊은 전문적인 교육과 대응 역량을 이제 갖추게 됐어요. 그 일본의 오무타시는 초등학생들도 치매에 대한 교육을 학교 수업에 받거든요. 그 길에서 배의 노인을 만나면 어떤 노인이 치매 환자인지 그분과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의 훈련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좀 관심 갖게 하는 게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참교육 같은 드라마 보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울대 의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제 분위기만 많잖아요. 좀 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오히려 어릴 때부터 치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참 의사가 될 수 있는데 참 의사. 네,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검은 고자리에 숨겨진 시간 삶에 관하여 듣겠습니다.

0: 거문고자리에 숨겨진 시간 파트 1 삶에 관하여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치매 공감 전문 언론 디멘시아 뉴스의 황교진 편집주간님과 얘기하고 있는데요. 치매 인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꽤 그래도 괜찮아졌는데 치매를 이해하는 정도는 점수가 꽤 높아요. 근데 함께 살아가는 걸 받아들이는 정도는 점수가 좀 낮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우리가 알면서도 그러니까 아직 받아들이지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1: 네. 그 제가 치매와 돌봄을 강연 주제로 해서 현장 강연을 할때좀 초반에 관심을 좀 끌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근데 치매라는 질환은 다른 질환과 다르게 제일 크게 나오는 게 감정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돌보고 어떻게 돌봐야 될까? 마지막에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큰 죄를 짓는구나. 돌봄 문제. 그 다음에는 좀 이제 인식 개선이 조금 돼서 이거는 관리해 나가야 되는 병이야.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그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치매는 인생이 끝났다. 내가 과거에 삶을 잘못 살아서 이런 병에 걸렸다. 삶을 잘못 산거 아니거든요.

0: 열심히 산 대학 교수님도 걸릴 수 있고
1: 네.
0: 선한 일을 한 목사님들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해는 관심이 늘어나야 하면서 머리로 하는 것인데 수용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마음으로 이 질환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일반 분들이 치매에 대한 사례, 그러니까 실제 치매 환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해요. 9월 21일 날 치매 극복의 날을 보면 한국과 일본이 달라요. 일본은 초기 치매 환자분들이 그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장을 많이 이제 제공하고 특히 네. 그날은 더하고
1: 네.
0: 우리나라는 행사만 해요. 막 공연하고 상장 수여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좀 더 치매 환자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만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을 떠나서 마음으로 수용하는 영역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맞아요. 이게 머리랑 마음은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약 그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 그럼 어머니 집에만 계세요.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 저 없이는 아무데도 못 가십니다가 아니라 조금 다른 사람들과도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고 이렇게 좀 그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만 다른 사람들도 수용하기가 좀 쉬워진다는 거잖아요.
0: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란셋에서 치매를 48% 이상 예방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1: 네.
0: 어렸을 때는 교육을 많이 받고
1: 네.
0: 근데 사실 요즘 너무 AI나 디지털을 의존하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받았던 것처럼 읽고 쓰고 외우고 하는 게 어렸을 때 필요하고
1: 네.
0: 제일 중요한 게 중년기예요.
1: 네.
0: 그때 이제 그 몸에 좀 해로운 거 뭐 술, 담배 여러 가지 난청 조심해야 되고 난청이 굉장히 좀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1: 네.
0: 근데 이게 노년기의 예방책은 고립이에요. 고립이 제일 큽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좀 창피하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줄까 봐 치매 어르신들을 집에만 방에만 가둬놓는데 그게 제일 안 좋은 거고요.
1: 네.
0: 초기 치매일 때 그 시설 등급 받아서 주야간 보호센터 거기서 이제 교육 같이 받게 하고 계속 뭔가 집 안보다는 집 밖의 활동을 넓혀드리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계속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적용해야 된다는 거를 좀 많이 알려드리는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죠.
1: 네. 아니 아까 난청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귀로 들어오는 많은 자극.
0: 맞아요.
1: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난청이 되는 순간 교류가 확 줄어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0: 그 세계적으로도 그 난청에 대한 연구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정말 어려운 게
1: 네.
0: 보청기 끼는 순간 내가 나이 들었다.
1: 네.
0: 이걸 너무 싫어하고
1: 네.
0: 자녀들도 어르신이 막 지팡이 싫어하듯이 싫어할까 봐 그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 거예요.
1: 네.
0: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사회적 역할, 교류 있어서 뇌에 들어가는 자극이 대부분 소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1: 네.
0: 귀가 어둡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무조건 빨리 보청기를 쓰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1: 아니 근데 주관님 요즘 청년들은요 TV보다 SNS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SNS로 많이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SNS도 많이 하고 있고요.
1: 네.
0: 유튜브로도 좀 알리려고 많이 하고 있고
1: 네.
0: 그리고 저희가 다른 매체에서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매거진이 다 폐간되는 시대잖아요.
1: 네.
0: 종이 매체가. 저희는 네. 매거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거진 디멘시아를 만들어서 치매 의학적인 부분, 돌봄에 대한 부분, 정말 선한 뜻을 가지고 하는 요양시설들, 그리고 인터뷰들, 관련 네. 이제 스타트업들 그 소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현재는 정보가 전달하는 방식은 굉장히 SNS나 여러 가지 접근성 높은 방법으로 바뀌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실해지는 경우가 더
1: 네.
0: 많죠. 가짜 뉴스가 많이 돌아다니고.
1: 네.
0: 그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뭐 이제 거의 이제 매거진 같은 시대는 이미 지났지만 그런 식으로도 좀 더 접근해서 잘못된 정보 하나가 받는 고통, 환자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뭔가 보호해 드리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 주관님 처음에 얘기하시면서 공감의 중요성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끝으로 디멘시아 뉴스가 치매 공감 전문 언론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감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고 공감이 어떻게 왜 중요한지 끝으로 좀 정리하면서 네. 말씀해 주세요.
0: 사실 뉴스는 정보를 전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1: 네.
0: 이제 이 치매 부분은 정보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삶과 삶이 연결되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1: 네.
0: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내가 뭐 돈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는 마지막까지 누구와 연결되어

0: 있고 어떤 역할로 살아왔는지가 중요하듯이
1: 네.
0: 그런 부분에 이제 언론을 지향하기 때문에 치매 공감 전문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뉴스에서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치매 전 단계, 치매 환자 몇 명 이런 숫자가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치매가 걸린 한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사람들에게 훨씬 깊이 이해할 수 네.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담으려고 하고 그리고 저도 영케어로 살면서 거의 중장년 시기까지 돌봄으로 지냈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게 혼자서 돌보고 힘들게 돌보는 사람들. 그래서 늘 따라다니는 말이 간병 자살, 간병 살인,
1: 네.
0: 간병 우울 이런 말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는 함께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면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언론사이면서 작가와 기자가 되고자 합니다.
1: 사람이 보이는 디멘션 뉴스의 황교진 편집주관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또, 인지증에 대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황교진 편집주관님 오늘 좋은 시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양상불 더류의 화양연화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디멘시아 뉴스의 황교진 편집주간님과 이야기했는데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공감이죠. 주변에 치매 겪는 분 있다면 마음을 열고 조금 다가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린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달력을 들여다보면서 휴가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시죠? 벌써 때이른 휴가를 다녀온 분들도 계실 테고요. 장마와 더위가 다 지나간 뒤에 조금 늦은 휴가를 떠나겠다면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름 휴가를 계획할 때 여러분은 뭘 가장 염두에 두세요? 어디로 떠날지, 누구와 함께 할지, 또 그곳에서 뭘 먹고 즐길지 설레는 고민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나에게 딱 맞는 시간을 고르는 일일 거예요. 북적이는 인파 속으로 뛰어드는 게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그저 조용히 흐르는 물소리와 숲속 풍경에 마음이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나를 위한 맞춤 휴가를 계획하고 기다리는 마음, 그 기분 좋은 설렘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놀이터의 연주로 어느 멋진 휴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여름 한가운데서 세워보는 휴가 계획들. 아, 뭔가 그냥 생각만으로도 막 들뜨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어디를 가든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곳을 굳이 쫓아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바지런히 움직이는 하루가 휴가겠지만 지친 누군가에게는 그저 가만히 누워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는 게 진짜 휴식일 수도 있죠. 이른 휴가든 늦은 휴가든 혹은 멀리 떠나지 못하고 일상을 지키는 자리든 내 마음이 편안하게 쉴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나만의 휴양지겠죠. 장마 끝나고 가야지, 더위가 좀 가시면 가야지 하다 보면 한없이 미뤄지기도 하고 못 갈 수도 있지만요. 뭐 그렇더라도 계획은 한번 세워보는 것도 여름을 즐겁게 나는 방법이 아닐까 해요. 지금 이 시간도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노래가 야금야금의 노래와 연주로 여행을 떠나봐요. 전해드립니다.

노래가 야금야금의 노래와 연주로 여행을 떠나봐요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만은 진짜 여행 떠나는 그 설렘으로 이 시간 함께 해보시죠.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태규의 당신의 때가 있다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 거예요. 명리학자인 작가가 들려주는 만물의 때와 자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 삶의 속도를 돌아보는 이야기 만나보시고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음 1집 만나보겠습니다. 복잡한 현실을 떠나 쉬어갈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을 그린 곡인데요. 하늘정원 전해드리죠. 권선정의 대금, 이은기의 가야금, 박미향의 피아노, 박정신의 타악 연주입니다.

권선정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하늘정원 감상하셨어요. 음악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죠.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찾지. 농부는 3월 20일경에 춘분이 되면 봄 기운이 강해지고 볕이 길어지니 장차 씨를 뿌리게 될 논과 밭갈이에 나선다. 그러고 한 달 뒤 4월 20일경의 고구에는 모판에 벽씨를 뿌리게 되고 다시 한 달이 지나 5월 20일경의 소만부터는 모내기에 나선다. 다시 한 달이 지나서 6월 20일경인 하지가 되면 그야말로 온유월 햇빛이라 벼가 매 시각 부쩍부쩍 자란다. 동시에 잡초 또한 무성해지는 때라 김매기에 여념이 없다. 이에 다시 한 달이 지나서 7월 20일경에 대서가 되면 이제 벼는 키가 다 자라서 때론 논에서 물을 빼내기도 한다. 다시 한 달이 지나 8월 20일경에 처서가 되면 벽꽃이 피고 즉시 수정이 되어 이삭이 맺힌다. 그것이 다시 한 달이 지나 9월 20일경에 추분이 되면 논에는 어느덧 황금 물결이 일렁거린다. 그리고 10월 20일경에 상강에는 쌀을 거두기 시작하니 비로소 그간의 수고를 보상받게 된다. 이에 다시 한 달이 지나 11월 20일경에 소설이 되면 창고에 쌀을 모두 들여놓고 내다 팔 것은 팔고 종자는 남기고 먹을 것은 광에 갈무리한다. 이러면 한 해의 농사가 끝난 것이니 농부는 길고 긴 겨울 휴식에 들어간다. 벼농사의 과정이지만 이것이 바로 운명의 흐름이다. 당신의 운명 또한 씨 뿌릴 때가 되면 씨를 뿌리는 것이고 거둘 때가 되면 거두고 쉴 때가 되면 쉬게 된다. 만물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그리고 누구나 모두 자신의 때는 오는 법이다. 그렇기에 이 세상은 지극히 공평하고 또 공정무사하다. 세상의 다른 이름은 자연이니 자연은 대공무사하다. 그렇기에 이 세상은 부단히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끊임없이 쇄신하고 거듭나면서 이어져 오고 있다. 따라서 혹시나 내게는 때가 오지 않거나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나 마음은 그저 조바심일 뿐이라 하겠다.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성실하게 열심히 해가다 보면 이윽고 자신의 때가 오기 마련이다. 이를 두고 실로 진부한 말이지만 진인사하고 대천명하라는 것이다.

이유라의 해금 연주로 The Moment 전해드렸어요. 순간, 때, 지금이라는 뜻의 제목이었어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김태규의 당신의 때가 있다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는데요. 작가는 오랫동안 사람의 운명을 연구해온 명리학자예요. 봄에 밭을 갈고 여름에 별을 키워 가을에 결실을 맺고 겨울에 비로소 긴 휴식에 드는 이 대자연의 질서처럼 신기하게도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저마다의 때가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는 가끔 남들의 화려한 수확기를 보면서 아직 묵묵히 밭을 갈고 있는 내 처지가 불안해지거나 조바심이 나기도 하죠. 하지만 자연의 시계가 단 한 번도 어김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데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나만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공평한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는 법이죠. 내게 주어진 하루의 몫을 성실히 채워가다 보면 저마다 다 때가 있듯이 나에게도 그 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또 기다려봐야겠어요. 한옥 찻집. 오늘은 김태규의 당신의 때가 있다와 함께 해봤습니다. 난리굿의 노래와 연주로 꽃밥을 지어라. 전해드릴게요.

꽃밥을 지어라 전해드렸는데요. 난리굿의 노래와 연주였어요.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 달거리입니다. 달거리는 1년 12달의 풍속을 담아 노래한다고 해서 월령가라고 하는 경기 12잡가 가운데 하나인데요. 사랑 이야기와 더불어서 매화타령까지 부르는 잡가입니다. 11분여의 긴 호흡으로 준비했어요. 이호연의 소리로 달거리 만나보시죠.

이호연의 소리로 달거리 듣고 오셨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끝곡은 뮤지음의 연주인데요. 리나노 만나보세요. 이 곡 들으시고요. 저는 먼저 2부에 가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정미정의 아직 연주로 Over the Rainbow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 일요일 2부에는 한 장의 음반 준비되어 있죠.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오늘음 1집 음반 들어보겠습니다. 음악마루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무용수 리진의 삶을 그린 연주곡 리진 만나볼 텐데요. 정미나 외 여러분의 연주예요.

정미나우의 여러분의 연주로 리진 듣고 오셨어요. 무용수 리진의 삶을 담은 책을 읽고 그린 연주곡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참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혹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고 책장을 넘기는 시간이 자꾸만 뒤로 밀려나곤 하죠. 중고등학생의 대부분은요, 1년에 책 5권도 채 읽지 못한다는 뉴스도 들려오던데요. 오죽하면 나라에서 아예 수업시간 안으로 책 읽기를 들여와서 다 같이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대폭 늘리겠다. 이런 대책까지 세웠을까요?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어른들이 방 안에 불을 끄라고 막 책근을 해도 이불 속에서까지 그 조그만 손전등 켜두고요. 다음 장이 궁금해서 막 밤을 지새면서 책을 읽곤 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손가락 끝에 닿던 그 종이의 감촉, 책장을 넘기던 소리까지 다 기억이 나요. 그 시절 우리가 밤새워서 읽었던 책들은 점수나 시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일단은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내 마음의 키를 키우고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을 만들어줬던 것 같거든요. 요즘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또 하나의 어떤 수업이 아니라 그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냥 이야기 속으로 푹 빠져들 수 있는 넉넉한 여유가 아닐까 싶어요. 책 한 권 읽기. 아니, 우선 책을 가까이 하는 환경부터 한번 만들어 봐야겠는데요. 별의 별주부전 다음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별주부가 토끼를 꿰어서 수궁으로 데려갈 때까지 그들 사이에 정말 별일이 없었을까 하는 막연한 궁금증으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토끼의 간을 얻어야 하는 현실과 무사히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서 갈등하는 별주부의 절절한 심정이 담긴 곡인데요. 이예린의 피처링, 가온나게 연주로 별의 별주부전 만나보시죠.

일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늘음 1집 만나볼게요.

오늘음은 오늘과 소리를 엮어 오늘의 소리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창작 음악을 활성화하고 대중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1991년에 창단된 연주 단체죠.

어제 음반의 일부를 들으면서 우리 국악과 현대적인 노랫말이 만났을 때 뿜어내는 남다른 깊이를 확인해봤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볼 첫 곡은 김정환 시인의 시에 곡을 입히고 강진구의 목소리로 담아낸 창문입니다. 창문은

말이 긴 여운을 남기는 곡인데요. 시간이 투명하게 들여다보이는 유리창 너머로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 영원한 가치와 소통하고 싶어 했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강진구의 노래, 오늘음의 정교한 연주로 창문 들어보겠습니다.

철학적인 노랫말 위로 흐르는 연주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오늘음의 창문 듣고 오셨어요. 이어서 감상하실 곡은 김영산 시인의 노랫말에 멜로디를 붙인 뱀이산인데요. 내 어릴 적 논밭이나 숨차 달려가면 더 멀어지는 큰 산. 왕릉처럼 엎어져 애솔밭 숲속으로 물이 흐른다는 깊은 골 뱀이산. 노랫말 속 뱀이산은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친숙한 공간이면서도 대지와 국토에 새겨진 우리 민중의 거친 삶과 역사를 품고 있는 상징적인 산이기도 합니다. 도레솔 사이에 뜨겁게 피어난 아기 진달래를 바라보며 땅이 가진 강인한 생명력과 그 품에서 묵묵히 세월을 버텨온 우리 조상들의 숨결

시절을 서정적으로 돌아보게 만드는데요. 안수련의 목소리로 뱀이산 만나보시죠. 오늘음의 연주입니다.

동학이라는 노랫말도 나오고요. 대지에 새겨진 역사와 생명력을 노래한 오늘음의 뱀이산 듣고 오셨어요. 이번에 만나볼 곡은 13분이 넘는 대곡이자 전통 구세 형식을 빌려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국악 가곡 여성곡

0: 얼씨구니마 절씨구니마입니다. 하종우 시인의 탄탄한 시적 미학을 바탕으로 한 이 곡은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누구보다 큰 눈물을 삼켜야 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노랫말로 빼곡하게 채워 넣었는데요. 곧간에 온 서방님께 부인이 웬일이냐고 물으니까 식량이며 재산을 간수하러 왔다고 하죠. 그야 둘이서 여적껏 잘 해왔잖소.
1: 둘이라니 어디까지나 이건 남자 재산이요.
0: 아니 거 뭔 놈의 뒤곁에 호박 떨어지는 소리요. 이렇게 따져 묻는 내용도 나옵니다. 태고적 농업의 시작부터 곳간의 재산을 두고 펼쳐지는 남녀의 실랑이를 해학적인 재담처럼 주고받다가 이내 얼씨구 절씨구라는 역설적인 흥을 통해 서로의 깊은 상처를 위로하고 보듬는 씻김의 장으로 나아가죠. 조주선의 소리로 그 장엄하고 유쾌한 상생의 굿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3부녀의 긴 호흡으로 여성굿 얼씨구니마 절씨구니마 만나보시죠.

옛날이라 옛적 대고 쪽에 궁창이 통하여 하늘님 생겨나고 취심이 통하여 땅님이 생겨나고 인생이 통하여 인간이 생겨날 적 남자들과 여자들이 살았는디 남자들은 동물을 잡으러 다니고 여자들은 들에서 식물을 뜯으면서 곡식과 잡초를 가꾸니 그것이 바로 농업의 시초요. 덫에 걸린 짐승을 잡아들이니 그것이 바로 가축의 시초겠다. 그러는 사이 남자는 사냥수를 익히고 여자들은 일하면서 생각을 주고받으니 그게 바로 말과 그릇 발달이라. 이리하여 집을 짓고 풀을 찾아내고 음식을 만들면서 살림을 늘리니 자연히 양식이 남아 돌았더라. 그러던 중 여자들은 나이 배어 집안일만 하게 되고 남자들이 바깥일을 맡아 하면서 모은 재산 관리하기에 골몰하게 되니 이로부터 인간사의 새로운 시작이 비롯되는지.

서방님, 국간까지 웬일이시오? 먹고 남아 넘친 식량, 차고 넘친 식량, 썩어 넘친 식량, 자식 클 때까지 간수하려고 나왔지? 코야 둘이서 여적껏 해왔잖소? 둘이라니, 어디까지나 남자 재산이요? 아니, 겉못 너무 티켓째 호박 떨어지는 소리를 그렇게 했었소? 나도 일을 하고 서방님도 일을 해가지고 설랑 얻은 것이련만 어째 서방님 혼자 널러 몰라 그러시오? 여자가 대거리 하면 맞서자 남자 채통 꺾였는지 불그락 부르락 하며 예의 옆편내 좀 보소. 조동아리 벌리는 게 영락없이 평아리 선업에 지남딱 같네요. 이? 나가 힘을 써도 더 썼고 색을 써도 더 써불었는디 너그는 자식 새끼 낳고 자리 깔고 가만히 누워 주는 국밥 떠먹은 일뿐이 더 있었는가? 그런즉 이 재산은 다 내 것이요. 형편이 요렇게 돌아서니 여자라고 짓소냐 바락바락 악을 쓰겄다. 커피랑마저 돼지소리 자꾸 하실라오? 서자 방자 당신께서 힘쓰실 때 같이 쓰고 색도 쓸 때 같이 쓴 거 말고라도 난 한 달 두 달 피 모으고 석 달에 입던 나고 넉 달부터 사시삭신 마련하여 앞남산 높아지고 뒷남산 낮아진 뒤 열 달 만에 자식 낳았잖서라오? 어째 서방님 혼자 애비행석을 톡톡히 올라그라 하시오? 아무튼 씨는 내시오. 터는 내 터요. 어디가? 남자가 목에 힘주고 한마디 탁 질러놓으니 여자는 남자 눈치 살피면서 순정이 미덕이라 믿고 양육과 가사에 전념하게 되었으되 대문방 나가자니 아기 울음 못 나가고 대문 안에 있자 허니 시험이 잔소리가 여간 아니라 애간장 태워가며 속으로 여보 여보 아무리 불러봐도 바람이 불어와 대답하고 불벌레가 울어 대답할 뿐 외로움만 더하는구나. 반면에 남자는 자유로운 육체, 자유로운 장소, 자유로운 시간, 더욱 자유롭게, 더더욱 자유롭게 뻗어나가 상술, 화술, 사교술, 처세술, 권모술수 5만 곳에 사통오탈, 능통방통해지고 여자는 점점 외골로 쏠리어 남자에게 잘 보여야 사랑받지 내조자리의 양체지. 남자 잘 만나야 팔자고치지. 이런 생각이 대물려 오는 날까지 이르렀는디 어느 날 갑자기 참다 못한 여자가 외마디 소리를 질렀겄다.

슬픔을 흥으로 승화시킨 노래. 오늘음에 여성굿 얼씨구니마 절씨구니마 함께 하셨어요. 이제 오늘 한 장의 음반 마지막 장을 장식할 음악은 오늘음이 우리 국토 곳곳에 살

삶의 현장을 누비며 체록했던 한반도의 들놀의 연작 중 하나입니다. 인위적으로 다듬어진 시가 아니라 실제 땅을 일구던 농민들의 땀방울이 날 것 그대로 배어있는 진짜 향토 노동요를 오늘은만의 감각으로 편곡한 곡들인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경북 예천 들놀입니다. 모내기를 하며 먼데 사람 듣기 좋고 곁에 사람 보기 좋게 걸팡지게 놀아보자 라고 매기는 도움소와 방아를 찧으며 일의 능률을 높이던 경쾌한 방해 소리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소박한 삶의 활력을 전합니다. 이상균의 소리, 원상훈 외 여러분의 합창으로 경상북도 경북 예천 들놀의 도움소 방해 소리 만나보시죠.

경상도 경북 예천 들노래 도움소 방해 소리였어요. 투박하지만 활기찬 예천의 소리 오느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가슴을 시원하게 열어줄 경기 고향 들노래입니다. 일락서산에 해가 지고 동녘 들방에 달이 솟아오르는 풍경을 노래한 놀놀이와 정월 대보름날의 풍경과 액맥이 연을 해학적으로 읊조리는 잦은 방아타령을 엮어서 신명나는 가락을 선사합니다. 우리 땅의 생명력과 서민들의 건강한 웃음이 담긴 가락 함께 감상하실 텐데요. 경기도 고향 들노래 놀놀이 잦은 방아타령 이상균의 소리 원상훈 외 여러분의 합창 오늘음의 연주예요.

경기도 고향 들놀에 놀놀이 잦은 방아타령이었어요. 이상균의 소리, 원상훈 외 여러분의 합창 오늘음의 연주였습니다. 투박하지만 활기찬 예천의 소리부터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던 고향의 가락까지 감상해봤습니다. 한 장의 음반, 1990년대 초반 우리 음악계에 신선한 이정표를 세웠던 명반, 오늘음 1집 모두 만나봤는데요. 연주자와 작곡자, 평론가들이 뜻을 모아 창단했던 오늘음은 창작음악의 활성화와 대중문화의 건강성을 목표로 아주 치열하게

고민했던 단체입니다. 전통의 굳건한 뿌리 위에 현대적인 시선을 얹고 사라져가던 현장의 들노래까지 오롯이 담아낸 음반을 들으면서 우리 소리를 지켜내고자 했던 단단한 뚝심을 만날 수 있었죠.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전통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오늘의 우리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 했던 오늘음의 열정이 여러분께 위로가 됐기를 바라봅니다.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이번 주는 오늘음 1집 함께 했습니다.

요즘에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들여다보거나 또 보내주신 사연들 읽다 보면 어느새 연꽃 시즌이 돌아왔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돼요. 화사한 진분홍빛 홍련부터 수줍은 연분홍빛 연꽃, 그리고 단아한 백년까지. 저마다 마음에 닿은 연꽃 사진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주위의 흙탕물에도 물들지 않고 맑고 깨끗한 꽃을 피워내는 그 고결함이 묘한 감동을 주곤 하죠. 특히 물방울을 또르르 머금은 그 연꽃의 청초한 모습은요, 마음속 번잡한 생각들까지 다 씻어내주는 것 같아요. 연꽃의 맑음을 떠올리면서 내일을 준비하셔도 좋겠네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일이의 주말의 라디오의 황일이입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 북중미 월드컵 잘 보고 계신가요? 어느새 월드컵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모든 경기가 흥미롭지만 양국 팬들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

경기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경기가 한일전이라면요. 영국인에게는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경기인데요. 영국과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으로 동맹국이 되기 전까지 두 나라는 유럽의 패권을 쥐고 수없이 충돌해온 앙숙이었죠. 그런데 재밌는 점은요. 영국인과 프랑스인, 앙숙만은 아닙니다. 영국에서 교양인의 반열에 오르려면 프랑스어 실력과 프랑스 문학에 대한 조예가 필수고요. 프랑스인은 결코 인정하지 않겠지만 영국인의 매너와 팝 음악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충돌하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죠? 이정표의 여러분의 연주로 먼 나라 이웃 나라 듣고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이정표의 여러분의 연주로 먼 나라 이웃 나라 듣고 왔습니다. 7월 12일 일요일 황일희의 주말의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입니다. 엔스테이지 시간에는 서영호 아쟁 명인을 만납니다. 서영호 아쟁 명인과 얘기 나누고 멋진 라이브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지역 명소 소개해 드리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인데요. 송보나 여행 작가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주말에 밥하기 귀찮고 배달 음식도 별로고 그럴 때 라면 먹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라면에 이것만은 꼭 넣는다 하는 식재료 혹시 있으세요? 저는 계란입니다. 왠지 있잖아요. 라면만 먹으면 영양이 꽤 부실한 것 같고 또 계란을 넣으면 국물이 고소하달까요? 느끼한 맛도 잡아주는 것 같고요. 계란 저는 꼭 넣습니다. 계란을요 이렇게 통으로 딱 넣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풀어서 넣습니다. 풀어서 넣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처럼 그런 분들 많으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의 라면에 꼭 뭐 넣는지 무엇을 넣는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재밌는 문자 독특한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신청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0302입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 선정해서 현풍 떡갈비에서 드리는 떡갈비 3종 세트 또는 신상민 청년 농부가 직접 농사지어 만든 건강하고 맛있는 기정떡 우리쌀 별미떡 아침에도 한 알 출출할 때도 한 알 새콤달콤하게 톡 터지는 김밥어 방울토마토 한봉식품에서 집밥찌개 세트 우리집 냄새 고민 이제 바스 탈취제에 맡겨보세요. 바스에서 보내드리는 블랙라벨 탈취제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면서요 악뮤의 라면인 건가 듣고 오겠습니다.

악뮤의 라면인 건가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라면에 꼭 넣는 식재료 무엇인지 문자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8800님, 오징어와 파!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오징어 파요. 파는 뭐 식재료 중에 흔한 식재료니까 많이들 넣으시는데 오징어는 항상 냉장고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되게 시원하고 해물라면 맛이 날 것 같은데 약간 짬뽕 먹는 느낌도 날 것 같고요.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0632님께서 감자라고 해주셨는데 감자가 칼륨 성분이 혈압이 있는 분도 좋고 염분 배출에 좋대요. 요즘 감자 제철 맛나죠? 뭐든 건강하게 잘 챙겨 먹기로 해요. 해주셨습니다. 감자가 익으려면은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4분 안에 감자가 익으려면은 조금 얇게 썰어서 넣어야겠네요. 아니면 익은 감자를 넣기도 하고요. 감자 포근포근해서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1078님께서 김장김치 넣어 끓이면 느끼한 맛을 잡아주고 스프도 덜 들어갑니다. 오, 김치를 이렇게 쫑쫑쫑 썰면요. 약간 김치찌개 맛도 날 것 같고요. 시원할 것 같아요. 해바라기님께서도 안녕하세요. 1인님 주말에도 반갑습니다. 저는 라면에 콩나물 넣어줘요. 시원하고 맛도 좋아요. 한 봉지는 좀 많아서 나머지는 콩나물 무침해요. 해주셨습니다. 콩나물 많이 넣으시죠. 그리고 어디 가면은 콩나물 이렇게 넣어서 해장라면 해가지고 많이 넣어서 드시잖아요. 아, 그리고 또 시원한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필수 재료인 것 같아요. 해장라면은 역시 콩나물이라는. 7416님께서 라면에 꼭 넣는 거요. 대파와 계란을 꼭 넣어요. 대파는 라면의 나트륨 함량을 낮추고 국물의 시원한 맛을 담당해요. 계란은 톡톡 깨서 통째로 익혀요. 꼬들꼬들면과 시원한 국물은 최고 조합이죠. 해주셨습니다. 저도 계란 넣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계란이 그냥 7416처럼 톡 그냥 통째로 넣는 파가 있고 이렇게 저어서 먹는 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통째로 넣으면은 그렇게 국물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영양가를 충족할 수 있죠. 1533님께서 깻잎 라면. 오, 깻잎 라면이요. 깻잎 라면 다 끓인 후 깻잎 채친 거 넣어서 먹어요. 향도 좋고요. 채소 건강 챙기느라 많이 먹어요. 아, 깻잎을 이렇게 채를 썰어가지고 라면 위에 이렇게 얹어서 드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라면을 다 끓인 후에. 와, 이것도 좋네. 왜 우리 상추 깻잎 이런 거 많이 사면 깻잎 진짜 많이 남잖아요. 그럴 때 해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9249님께서도 무더운 여름에는 오이채 고명으로 올린 비빔면이 최고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라면에 오이 넣어서 먹는다는 얘기인 줄 알고. 그렇죠. 비빔면에는 오이 넣어서 먹어야죠. 오이 없으면 조금 아쉬워요. 그렇죠? 비빔면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삶은 계란 이렇게 넣어서 먹기도 하는데 오이채 고명. 아, 너무 맛있죠. 이렇게 힌트를 많이 얻어갑니다. 오늘 선물은요. 8800님께 떡갈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 샵 0301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 N스테이지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요. 서영호 아쟁 명인을 만납니다. 서영호 아쟁 명인과 음악 얘기, 사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솔솔에 걸어요 듣고 N스테이지로 이어집니다.

0: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엔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용호 아쟁명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1: 안녕하세요.
0: 아,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쟁 연주자 서용호 아쟁명이 나오셨는데요. 선생님, 국악방송 청취자분들에게 인사와 함께 소개 나눠주시겠어요?
1: 아이고, 우리 국악을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 네. 정말 나날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 전세적으로 재난이 많으니까 네. 다 한 마음으로 그러고 있고 뭐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않고 그러고 이제 살고 있는데
0: 맞습니다.
1: 우리나라는 그런 재난이 없는 것만 해도 네. 너무 행복한 나라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십시오.
0: 네, 아우. 이렇게 건강까지 챙겨주시고 국민의 건강까지. 아니 오늘 선생님과 함께 두 분이 같이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2: 예, 저는 박상호고요. 민속악과 농악과 정악을 열심히 장단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오, 안녕하세요. 네. 예,
3: 안녕하세요. 저는 대금을 연주하고 있는 대금 연주자 이응열이라고 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요 어떤 인연으로 함께했는지 전혀 감이 안 오거든요. 어떻게 만나셨지? 이게 나이대도 너무 다르고요. 먼저 우리 대금 이응열 선생님께서도 설명해 주시는데요.
3: 아, 저는 중학교 때 네. 저희 서영석 선생님께 찾아뵙고 그때 대금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0: 중학교 때요?
3: 네네, 중3 때인데 그때 서영석 선생님 공부하면서 네. 서영호 선생님께도 뵙고 네. 예, 그리고 그때부터 인연이 되었죠.
0: 예. 아니 이렇게 이대를 걸쳐서 배우셨는데 네. 되게 뜻깊을 것 같은데 네네. 이따가 그 얘기는 한 번 더 나눠볼게요.
3: 예.
0: 자, 이렇게 세 분이 함께 스튜디오를 꽉꽉 채워주시니까 뭔가 되게 음악적 기운까지도 물씬 느껴지는데 자 우리 서용호 명인께서 보니까요 3대가 국악인이시잖아요. 서용석 대금산조 명인과 서용호 아쟁명인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출연하셨지만 서수진 아쟁 연주자까지 이렇게 3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생님 어린 시절부터 국악을 자연스럽게 접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서영석 명인께서는 정말 다재다능하셔서 뭐 대금은 당연하시고 뭐 검은고 판수

소리, 뭐 아쟁 이렇게 다양한 국악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섭렵하셨고. 근데 특히 대금을 연주하실 생각은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뭐 판소리도 있을 것 같고. 뭐 대금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0: 이제 특히 아쟁의 매력이 끌린 이유가
1: 네.
0: 아쟁은 정말 우리나라의 그 한의 악기인 듯이 있고 정말 그런 애환이 많이 스며져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1: 네.
0: 아쟁 소리를 듣자마자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니까
1: 네네.
0: 아버님께서 아쟁을 가르쳐 주셨어요.
1: 오, 그러니까
0: 예.
1: 저 정말 다양한 악기 너무 다 좋은데 아쟁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라고 하셔서 아쟁을 배우신 거예요, 선생님?
0: 아니요.
1: 아니면
0: 그리고
1: 자연스럽게?
0: 아쟁이 맨날 집에 벽에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가야금은 똥땅똥땅하니까 여자 악기 같고. 그런데 선생님, 그 아버님이 처음에 아쟁을 안 가르치시고
1: 네.
0: 가야금을 한바탕 뛰게 해주셔서
1: 네.
0: 성금연료 가야금 하시는
1: 네.
0: 권혁태 권혁태 선생님은 지금 북치는 분인데 권혁태 선생님께 저를 맡겨갖고 성금연료 긴산주 한바탕 거기서 뗐습니다.
1: 네.
0: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서용성료 아쟁산주를 저한테 해주시니까 제가 아쟁을 받기가 조금 수월했죠. 가야금을 해놓으니까.
1: 그러네요, 선생님. 우선은
0: 예.
1: 농연을 배우셨으니까요. 만약에 대금 불다가 아쟁을 했으면 힘드셨을 것 같은데.
0: 아,
1: 그죠?
0: 그때만 해도 이렇게 대금 불면
1: 네.
0: 이렇게 청에다 맨날 이렇게 침발르고
1: 그게
0: 애기
1: 싫으셨어요?
0: 나이 그리고 이 고개가 삐뚤어져 가지고 그러면서 아버지 하시는 거 보면 막 이마에 막 땀이 맺히면 아이고 나 이거 못 하겠다.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이거. 근데 아직은 손으로 긁으면 소리가
1: 네,
0: 나는데
1: 맞아요.
0: 참
1: 줄도 뭐별 많지도 않고
0: 예
1: 가야금보다.
0: 애절하니
1: 네.
0: 이렇게 참 와닿더라고. 제가 이걸 하려고 해서 그랬던가.
1: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정서가 가장 잘 맞았겠죠, 선생님. 그죠?
0: 예.
1: 우리 서영석 대금산조명인께서 국악에 대해서 일단은 많이 다양하게 섭렵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쟁 말고도 다양한 악기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침을 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선생님?
0: 아버님께 제가 북도 배웠고 그리고 장구도 배웠고
1: 네.
0: 또뭐 대금도 이제 대금은 아버지가 아프신 뒤에
1: 네.
0: 산조 악보를 놓고
1: 구음으로.
0: 제가 구음으로 하면서 대금 산조를 띄었습니다. 근데 무대는 못 올라가 연습을 안 하니까 힘들고 그 아쟁하느라고 아쟁하기도 바쁘니까 이제 대금을 많이 안 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락은 훤히 알지만
1: 네.
0: 이렇게 많이 힘든 악기입니다, 대금이.
1: 그래도 선생님, 구음으로는 대금을 다 부실 수는 있는 거죠.
0: 예,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1: 네.
0: 그래도 뭐 중간에 안 잊어버리고 쭉할 수는 있죠, 이제.
1: 아니, 우리 서영우님께서 정말 소리까지도 너무너무 이 성음, 저도 조금 개인적으로 들어봤습니다만, 이게 진짜 너무 잘하시거든요? 특히 우리 보니까요, 성창수 선생님께 철연금을 배우시다가 그
0: 예.
1: 소리를 배워야겠다 생각하셨다고. 근데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
0: 아, 이제 성창훈 선생님께 이 철연금을 배우기까지도 2달이 걸렸습니다. 선생님이 결정하시는데,
1: 처음에 안
0: 아, 이
1: 가르쳐주시다가요?
0: 사람이 과연 광주에서 종로까지 와서 배울 수 있을까? 그것도 생각하셨고, 또
1: 네.
0: 선생님 연세도 있으신데, 제가 철연금을 한 번도 안 만져봤다니까,
1: 네.
0: 어디서 띄워왔으면 내가 가르쳤는데, 자네는 생짜인데 내가 해주기가 좀 힘들었는데 내가 고민을 하고 전화를 해줄게 그러더니
1: 네, 2달 동안 소식이 없으셔.
0: 딱 일주일 지나도 연락이 없어. 그래갖고 한 달이 딱 넘어가니까 이제 선생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야 그러면 한번 올라와 볼래? 그래서 올라갔어요. 근데
1: 네.
0: 올라갔는데 이렇게 좀 하니까 아쟁 가야금을 해놓으니까 이제 검은 것 같이 생겼으니까
1: 네.
0: 조금씩 성음이 나오니까 아 그래 그만 그렇게 하면 허겄다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제 그래서
1: 네.
0: 했습니다. 그런데 소리 저 촬영금 다 뛰기 전에 제가 아이고 그냥 막 제자분들 오셔갖고 막 소리를 배우는데 그렇게 좋아 그래서 선생님 저도 심청가 좀
1: 네.
0: 한바탕 띄워주시면 야 인자 촬영금도 인자 죽머리 들어갔는데 촬영금이야 다 끝나고 촬영금
1: 그러셨구나.
0: 발표나 한두번 해갖고 심청가 하면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내가 어쩌려나 모르겠다마는

0: 그때 되면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
1: 네네.
0: 촬영금이나 하던 거나
1: 네.
0: 열심히 일단 해라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선생님이 타계를 하셨죠. 그래가지고 심청가를 기연히 배워야 되겠는데 참 인연이라는 게 묘한 게 제가 사는 집 앞에
1: 네.
0: 광주시 무용문화재 이은하 명창님 학원이 딱 보이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은하 명창님 거를 소리를 검색을 했지. 그때 성창훈 선생님이 하는 그대로 식임새나 이런 게 다 돼 있어서 아, 이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배우면 되겠구나 가서 선생님한테 갔더니 선생님이 좋아라고 하시면서 아주 꾸준히만 다녀봐 그랬는데
1: 네.
0: 지금은 다 뛰었습니다.
1: 오.
0: 시야기도 두 번 했고 지금 세 번째 하고 있고.
1: 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선생님?
0: 그래갖고 네. 선생님은 올해 가을에 발표를 하래요. 저보고 그래서 선생님 지금 소리보다도 안일이 외우기가 제가 힘드니까 저도 이제
1: 그러니까 완창을요 선생님?
0: 반창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1: 네.
0: 왜냐면 완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쉬운 일이라니까 반창도 두 시간 정도
1: 네,
0: 걸리는데
1: 심청가니까요.
0: 예, 그거 하기도 무대에서 그 발표 안 해본 사람이
1: 네.
0: 가서 30분 소리하기도 힘든 거다. 판소리 나는 게 그러니까 반창을 하라고 그래서
1: 준비 중이신 거예요, 선생님?
0: 준비하는데 맨날 준비만 하고 있죠. 이렇게 근데 이제 선생님은 내년에 꼭 했으면 좋겠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원하셔서
1: 선생님. 진짜 기대돼요.
0: 요새 집에서
1: 네.
0: 이렇게 북 살살 치면서 네. 쭉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1: 오, 선생님 연습하실 때 한번 놀러 가도 될까요?
0: 예, 놀러 오시는데 뭐 집에 먹을 것도 없고.
1: 네. 뭐, 먹을 거 제가 사가면 되잖아요.
0: 제가 시원한 커피는 다 드릴게요, 오시면.
1: 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아, 선생님의 그 소리하는 모습을 잠시 상상해봤는데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옛날에 옛날에 남원 국립과학원 처음 생겼을 때
1: 네.
0: 그때 전임삼
1: 네네.
0: 교수님하고 저하고
1: 네.
0: 저 조용환 선생하고 또 여기 좀 네버소리 학원 신경환 선생하고 우리 초창기 멤버거든. 그래서 그때는 국악원이 몇 층이 아니고 그냥 단층
1: 맞아요.
0: 다 쓸어가는 건물이었는데 그때 전임선 선생님이 얼마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그때는 에어컨 시설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갖고 6, 7시간을 갔다가 선풍기 뭐 덜덜덜덜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연습을
1: 네.
0: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이렇게 딱 보고 가더니 아우, 선생님 남원 갔는데 이러이러한 선생님이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 보고 저도 각성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1: 맞아요. 지금 선생님 옛날엔 그렇게 7, 8시간 뭐 하루 종일 뭐 10시간 넘게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다는데 요즘에 참 연습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아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선생님 진짜 선생님의 그 라이브 오늘 기대하고 계신 분들 지금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연주곡을 선생님 설명해 주실까요?
0: 네. 첫 번째 연주곡은 저희 아버님께 제가 직접 사다 받아서
1: 네.
0: 그 지금까지 연주하고 있는 서영송요 아쟁산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유래는 우리 아버님께서 정초로 타계하신 정초로 선생님께 아쟁산조를 한 십여 번 배우셔갖고 예, 긴사조까지 만드시는데
1: 네.
0: 뭐 한 30분 넘게
1: 네,
0: 지금 가락이 짜여져 있습니다.
1: 네.
0: 또 이제 제가 아쟁을 받아서 제 나름대로 또 많이 다듬어서
1: 네, 살도 덧붙이시고
0: 큰 대들보는 똑같이 있지만은 세월의 흐름에
1: 맞아요.
0: 약간 성음이 식임새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던데 전체의 매고 옛날 네. 그대로 지니고 있죠.
1: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선생님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 산조는 말씀드린 대로 정초로 명인의 가락으로 서용석 명인이 판소리 선율과 남도 음악의 정서를 녹여내

담은 산조입니다. 판소리에 가장 가까운 음악이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농밀한 식임새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의 음악 세계를 이어오신 아들이자 제자이신 우리 서영우 명인께서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서영우 아직 명인과 박상호 장단으로 신밴 노래 청 아니 서영 성류 아쟁산조 청해 듣겠습니다.

0: 박상호 선생님 장단으로 서영호 아쟁 명인의 서영성류 아쟁 산주 라이브로 만나보았습니다. 와 진짜 아쟁 산조이지만요 정말 소리가락으로 들리는 느낌이 들면서 아 정말 판소리에 가장 가까운 음악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이제 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나 선생님 판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요.
1: 확실히 네. 배울 때는 정신없이 배웠는데 배우다 보니까 네. 참 이래서 우리 가무학에서 그 가, 그 소리가 정말 이 소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모든 것은 이 소리에서 다 네. 발생이 되는 거라는 걸 느꼈고 네. 저도 모르게 제가 많이 제가 성장을 하는 걸 제가 느끼면서 뿌듯하고 네. 기쁘기도 하면서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와, 정말 소리처럼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연주가. 아니 보니까요. 지난해 새롭게 구성한 산조를 또 발표하셨어요. 2025년에. 보니까 정말 많은 연주를 하셨는데 이렇게 산조를 또 많이 연주를 하시는데 궁금한 건 선생님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요. 보면은 서용석제 산조 병주 김영철류 철영금 산조 또 서용석제 아쟁산조 여러 그 재를 많이 연주하셨잖아요. 네. 근데 서영호류는 만들고 싶지 않으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1: 아 제가 네. 지금 이제 아쟁산조는 제가 이제 지금 구성을 다 해놨는데 네. 이제 또 검토를 하고 아직은 나이도 좀 어린 것 같고
0: 선생님이요?
1: 그래도 안 아프고 산다고 100살까지 산다고 좀 아직 어리죠.
0: 선생님께서 많이 내주셔야 저희 젊은이들도 자신감을 얻고 류를 만듭니다.
1: 류를 만드는 것은 네.

0: 네, 어떤 걸까요, 선생님?
1: 지금 예를 들어서 힘청가,
0: 네.
1: 예를 들어서 강산째
0: 네.
1: 보성소리 힘청가가 유명한데, 그거나 아니면 또 동편째 그저 김소희 선생님께
0: 네, 출향가.
1: 춘향가나
0: 네.
1: 박봉술째 적벽가나
0: 적벽가.
1: 이런 뭐 정광수째 수궁가
0: 네.
1: 박초월째 수궁가 이런, 근데 그 작품들이 아주 명작이거든요.
0: 그렇죠. 너무 탄탄하죠, 선생님.
1: 아무리 들어봐도
0: 네.
1: 질리지가 않고,
0: 네.
1: 저는 보성소리를 했습니다. 이 보성소리 힘청가 같이 좋은 소리는
0: 네.
1: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소리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0: 그렇죠.
1: 제가 배우고 있으니까
0: 네.
1: 더 많이 느낌을 받는데, 가사와
0: 네.
1: 음정과 장단의 이면이 너무너무 좋게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0: 네.
1: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0: 네.
1: 제가 곡을 짜게 되는데도
0: 네.
1: 상당히 영향을 받았고,
0: 네.
1: 철인검산조 배운 것도 영향을 받았고,
0: 오, 진짜.
1: 또 이제 그 아버님한테 가야금도 배웠고,
0: 맞아요.
1: 제가 또 김무길명인께 또 검은고도 좀 했고,
0: 맞아요.
1: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가락들이 이제 제 머릿속에 맴돌다
0: 네.
1: 보니까 그것을 나한테 맞게
0: 네.
1: 내 스타일대로 그걸 짜내고, 내가 구음으로 넣어서 또 짜내고, 왜냐하면 혼자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갖고 가락 짜는 사람 없습니다.
0: 그럼요.
1: 선생님이 있어야
0: 네.
1: 그 선생님 걸 답습해 가지고 정말 평을 잘 받았을 때 자기 룰을 만드는 거지,
0: 네.
1: 아직 잘한다는 평이 안 나왔는데 젊은이들 막요 만드는 거 저는 별로
0: 네.
1: 달갑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0: 그렇군요. 맞습니다, 선생님.
1: 가락의 흐름이라는 게
0: 네.
1: 기승전결이 있고 가는 길이 있고,
0: 네.
1: 시김새도 아무 데나 시김새 쳐도 안 되고,
0: 네.
1: 또쭉 뻗어야 될 때는 뻗고, 산이 있으면 강이 있고, 이게 그 이면이 그려져야 이 가락을 짤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저도 가락을 짰지만 저도 어리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너무 그래서 하여튼 참 어려운 작업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 배웠던 거,
0: 네.
1: 가야금 띄었지, 검은고 띄었지, 아니 내 자랑하는 것 같지만은
0: 아니, 진짜요.
1: 양해해 줄, 가야금 띄었지, 검은고 띄었지, 아쟁 띄었지,
0: 네.
1: 대금 띄었지, 판소리 띄었지, 이러다 보니까
0: 정말.
1: 거기에서 제가 경험에 의해서 가락을 짤수 있는 능력이 좀 생겼던 것
0: 그리고
1: 같아요.
0: 게다가 정말 다양한 스승님을 만나셨습니다. 정말 한 선생님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악기를 배우려면 또 많은 선생님들한테 많은 가르침을 또 배워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또 선생님만의 또 어떤 경험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모아 모아서 선생님만의 또 류가 탄생할 것 같은데 선생님 언제 발표하실 건가요?
1: 아, 이제 아직은 좀몇년더 있다 할
0: 네.
1: 생각이고, 제가 지금 서영우를 검은고산조하고
0: 네.
1: 가야금산조를 제가 만들었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우리 제자들도 연주
0: 네.
1: 있고 저도 연주를 하고 있고.
0: 앨범으로 좀 많이 내주세요,
1: 네,
0: 선생님.
1: 그래가지고 이제 검은고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어디 유명한 학교 교수님이나 이제 몇
0: 네.
1: 분께서 이제 저한테 전화도 해주시고, 가락의
0: 네.
1: 흐름이 너무 좋다고 평도 해주셨고, 특히 검은고산조에 대해서. 그래서
0: 네.
1: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저는 이제 뭐
0: 검은고산조는 보니까 선생님 2017년에 국악방송 새우무 시리즈로 발표한 바가 있네요, 선생님. 검은고 아쟁 산조 병주를 내셨어요,
1: 아
0: 선생님.
1: 그 그게 누구냐면,
0: 네.
1: 그이 검은고산조를 짤때
0: 네.
1: 그 유수지라고 우리 제자가 하나 있는데,
0: 네.
1: 그 유수지 아버지가 저 국립고하고 민속단에 있던 유창현 선생이었어요.
0: 네.
1: 근데 유창현 선생이 이제 타계를 하신 뒤에 우리 유수지 제자가
0: 네.
1: 어떻게 해서 저 이용렬 선생이
0: 네.
1: 유수지를 저한테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0: 아.
1: 제가 그때는 검은고사를 짜지 않았는데, 유수지가 이런 말을 해. 선생님, 저희 엄마가 선생님 보고 검은고 산조 하나 만드시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0: 아, 그렇게
1: 옛날부터
0: 해서
1: 검은고 해왔던 걸
0: 만들어졌군요.
1: 해서 그때 짜버린 겁니다.
0: 아.
1: 그러니까 수지 때문에 짠 거야 내가.

0: 검고를.
1: 여러분들 이 음원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주시고 선생님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철영금도 또 너무 멋있는데 그것도 청취자분들 한번 검색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시간이 또 얼마 없어서 저희가 두 번째 라이브 한번 들어보려고 예. 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짧게 스포했는데 신밴 노래 예. 신밴 노래 준비하셨다고요.
0: 예. 네.
1: 아 역시 또 남도의 이 밴 노래도 들어봐야죠 선생님.
0: 신밴 노래도 이제 그 연주자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저희 아버님 신밴 노래 노래를 작곡하셔가지고
1: 네네.
0: 이것을 국립과학원 창단할 때
1: 맞습니다.
0: 기하 갑주고 우리 심청과 밴 노래부터 신밴 노래까지 우리 아버님이 짜신 건데
1: 맞습니다.
0: 그걸 모르고 연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
1: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알려질 더 알려질 거 알고
0: 예.
1: 있지만은 네 선생님 그럼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 곡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용석 명인이 남도의 육자배기 토리를 바탕으로 만드신 작품으로요. 지금 연주자들에게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온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는 곡입니다. 힘차게 물살을 가르는 배 움직임과 또 남도 특유의 깊은 정서가 함께 담겨 있는데요. 아쟁의 묵직한 울림으로 대금에도 시원한 선율이 더해지면서 넓은 강 위를 유유히 떠나가는 풍경을 그려낼 것 같습니다. 뱃노래는 예부터 노저우면서요. 배 위에서 흥을 돋구거나 풍어를 기원하며 불러온 민요인데요. 오늘 서용호 명인의 특유의 구성진 성음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된 것 같은데요. 우리 서용호 아쟁 명인과 이웅열 대금 연주자 그리고 박상호의 장단으로 신밴 노래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0: 와, 두 번째 라이브요. 서영우 아쟁명인과 이웅열 대금 연주자 박상우 장단으로 신밴 노래 라이브로 감상하였습니다. 우리 해바라기님께서 와, 아쟁 소리 너무 듣기 좋은데 뭔가 갈금하고 느낌이 달라요. 사연 있는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기타 같은 소리도 나고 느낌이 좋아요 라고 해주셨고, 구이사구님께서도 카페로 피서 왔는데 소리에 깊이가 있는 연주가 들렸다고 이렇게 너무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는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너무너무 멋진 연주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
0: 되게 긴 연주인데 이렇게 오늘 짧게 보여주셨잖아요. 다음번에도 길게 한번.
1: 원래 이 노래가 네. 처음에 작곡이 될 때 제가 옆에서 직접 뵀어요. 이렇게 박양득 선생님, 뭐 옛날에 돌아가신 안행도 선생님도 네네네네. 이거 다 배웠거든. 그 박양득, 김현 다 배우면은 네. 느리게 안 해요.
0: 맞아요, 선생님. 진짜 빠르잖아요.
1: 그러니까 제가 중머리. 어기야, 어기야, 어기야, 자, 어기야, 자, 자, 어기 이러지, 맞아요. 어기야, 뒤 이렇게 안 해요. 살풀이 같이.
0: 맞아요.
1: 이게 경쾌해야 되는데 너무 느리면 맛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하갑주도 원래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요새 이제 조금 세월이 변천하면서 조금 많이 느려진 경향이 있죠.
0: 맞습니다. 아 진짜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서 네. 빨리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진짜 이게 명인의 음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오랜 시간 쌓아온 연습과 무대 그리고 또 아버지 스승에게 이어받은 음악에 대한 책임감이 오늘 연주와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서영성류 아쟁의 멋을 이어 가실 서영호 명인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희가 서영호 명인께 퀴즈를 전달했습니다. 선생님 퀴즈 내주시죠.
1: 네. 이것은 무속 음악에서 유래했습니다. 연주자들이 장단 안에서 즉흥적으로 선율을 만들어 함께 연주하는 민속 기악 합주곡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드립니다. 1. 신하위 2.

0: 산조.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0302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힌 분들에게 선물 드릴게요.
1: 네. 아니 우리 국악방송 애청자라면요 금방 알아맞추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흥적으로 선율을 만들어내는 민속 기악 합주곡은 1번 신하위, 2번 산조입니다.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에스테이지는요 서용호 아쟁명인과 이웅열 대금 연주자, 장단의 박상호님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 좋은 음악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세 분 보내드리면서요 라폴라의 계락 청산도 듣겠습니다.

자, 아직 자,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

두고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 2부 김수학의 교방 살풀이 굼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1부 엔스테이지 시간 듣고 퀴즈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푸하하님께서 산조 맞춰주셨고요. 우리 가락 좋을 시고 우리의 소리가 세계 만방에 퍼져라 이제 우리 문화는 세계 제일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7416님께서 정답 산조요. 서영호 아쟁 연주자의 구수한 입담과 줄충한 아쟁 연주 덕분에 귀호강했어요.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멋진 말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진짜 시간이 짧아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쵸? 9249님께서도 1번 시나위 국악방송을 듣는 청취자면 보기 없이 정답을 외쳐야 하는 문제겠지요. 모르는 것 하나씩 알아가게 해주는 국악방송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2628님께서도 정답 1번 시나위 언제 들어도 내 마음의 진정제 국악 주말은 황일입니다. 제겐 큰 선물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정답은요. 기악합주곡 1번 시나위입니다. 맞춰주신 푸하하님께 떡갈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샵 0301로 주소와 송환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3시 9분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초복입니다. 여러분, 삼복 더위를 알리는 초복인데요. 여러분은 초복에 뭐 드실 계획이세요? 삼계탕, 장어, 추어탕, 치킨 등 다양한 복다림 음식이 많은데요. 사람마다 기운이 나는 음식은 참 다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딱히 어떤 복날이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늘 삼계탕을 정말 좋아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죽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맛있어요. 그게 너무 맛있어서 미리 살을 그냥 다 발라놓고 쫙쫙 찢어가지고 죽에 이렇게 같이 비벼 먹습니다. 전 진짜 삼계탕 사계절 내내 먹는데요.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초복에 뭐 드실 건지 정말 궁금한데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궁금합니다. 문자 참여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샵 0301로 하고 싶은 얘기와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국의 매력적인 명소를 여행 작가와 함께 둘러보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립 부산국악원의 영남 민요 연곡 듣고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으로 이어질게요.

0: 주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로컬 100의 선정된 지역들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멋진 여행지로 안내해 주실 분 오셨습니다. 성보나 여행작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나의 해피에너지. 아니, 저희 초복에 뭐 드실 건지 앞서 여쭤봤었는데 네. 좋아하는 복달인 음식 있으세요?
1: 저는 그 강진에 가면 그 불로탕이라고 있어요.
0: 역시 누르면 바로 나올 줄 알았어.
1: 대부분 삼복 이제 복다림 요리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열치열 해가지고 좀 땀을 확 빼가지고 몸을 네. 좀 체온을 낮추는 음식들 좋아하시는데 체질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땀이 많이 나는 음식보다는 좀 보호해주는 좀 온기가 남아있는 복다림이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네. 강진에 가서 먹어봤는데 거기 가면 이제 전복이랑 닭 오골계 닭에다가 문어 한 마리 넣고 전복 넣고 끓여주는 네.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되게 오감통이라고 시장이 있거든요. 그 네. 주변에 이제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가서 복다림 늘 모든 식당에 있는 메뉴니까 네. 한번 강진의 복다림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0: 낙지에 전복에 또 뭐였죠? 오골계. 와, 그 이름만 들어도 음식 이름들만 들어도 네, 벌써 맞아요. 보약이 될 것 같은.
1: 네, 보약이 됩니다.
0: 진짜 한 주간 또 이제 더워졌어요. 네. 비 왔다가 더웠다가 어떻게
1: 여름이니까.
0: 보내셨어요?
1: 그러니까요. 올해는 좀 장마가 좀 늦게 시작해서 사실 이때쯤 되면 사실 장마 다 가고 이제 소소도 지났거든요. 소소가 네. 이제 이번 주에 지났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복이잖아요. 네. 이제 삼복더위만 남은 줄 알았더니 아직 장마도 확 간 건 아니어서 당분간은 비 왔다 더웠다 비 왔다 더웠다 네. 그런 날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남 해수욕장들이 지금 지난 그제죠 금요일부터 지금 개장을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모두 다 개장할 지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완도 다녀왔습니다. 명사십리 해수욕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0: 벌써요?
1: 네네. 어제 개장했어요. 그래서 개장한 날 쇼도 하고 공연도 한다 그래서 뭐 맛있는 것도 먹을 겸 거기 가서 명사십리 해수욕장 가서 미리 해수욕 좀 하고 왔습니다.
0: 그렇군. 전남 지역의 서해안과 남해안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해수욕장이 굉장히 많죠.
1: 많죠. 리아시시 그러니까 우리 그 사회 시간에 배우면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0: 네,
1: 거 있잖아요.
0: 전문식 나왔어요. 리아스식.
1: 전라남 그러니까 전남 강주 통합 특별시가 서해안과 남해안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다가 네. 이 해안 자체가 엄청 이렇게 길어요. 쭉 늘리면 정말 긴데 그게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해안에 해수욕장만 해도 공식 이제 집계된 해수욕장이 53곳이거든요. 그러니까 53곳인데 그 해수욕장들이 다음 주까지 이제 다 개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전 이제 지역에서 우리 해수욕장 여름에 막 이렇게 즐기는 거 좀 아깝다. 사철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로 네. 우리가 좀 레벨업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네. 요즘엔 해수욕뿐만 아니고 체험 문화시설까지 많이 마련해 놓으셔서 여름 아니어도 봄, 가을, 겨울에 가도 좋게 네, 해수욕을 즐기실 수 있게 바다 즐길 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올해는 또 바닷물도 엄청 깨끗하게 관리하시려고 엄청 노력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네. 피서 어디로 갈까 바다 가고 싶다 해수욕장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로 내려오셔서 해수욕장 한번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로

0: 홍합특별시 길죠.
1: 그리고 제가 로컬백 때 완도 어싱로드라고 명사심리 소개해드렸잖아요. 네네. 지금 어싱로드가 명사심리 해수욕장이 어싱로드예요. 그래서 맨발로 모래사장 어싱로드. 걸어서 한 3km 정도 모래사장 걸을 수 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걸어보시면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0: 근데 오늘 로컬백은 바다가 없는 대전으로 가는데요. 원래 항상 빌드업이 있는데 아, 그렇죠. 오늘은

0: 먼저 나거든요. 아, 그래서
1: 챙길 것도 너무 많고
0: 그리고 또 얄짤 잡았는데 비가 엄청 와. 그러면 또 우리가 바닷가에서 비를 이렇게 맞으면서 물론 걸어도 좋긴 하지만 좀 처연해 보이잖아요.
1: 근데 바닷가 근처는 또 마땅히 주변에 갈 데는 없어요.
0: 그렇죠.
1: 해수욕장 말고
0: 비 오는 바다를 보면 되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아이들에게 좀 다양한 체험을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날씨에 상관없이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실내 관광지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이제 대전을 이제 떠나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거 어디냐? 바로 네. 대한민국이 또 대전이 과학의 중심이잖아요. 대한민국 그쵸. 과학 수도잖아요. 그래서 그쵸. 국립 중학 과학관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에이. 합니다. 뭐 지금 뭐 비가 오거나 더워나 뭐 이렇게 야외 활동이 부담스러우실 때 쾌적하고 시원한 실내에서 유익한 시간까지 보낼 수 있는 완벽한 피서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국립중앙과학관은 이제 대전시가 있고 이제 유성이 있는데 유성 IC로 이제 그 유성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카이스트라고 이제 그쵸. 유명한 대학교가 네네. 있잖아요. 거의 옆이 대덕 연구단지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게 국립중앙과학관입니다. 그래서 일단 딱 가는 순간 이렇게 뭔가 첨단 기술의 네네. 느낌이 팍 나면서 네. 아이들이 엄청 재밌어하는 다양한 조형물도 있고 막 로켓도 있고 막 꿈돌이 옛날 대전 엑스포 하면 생각나는 네. 꿈돌이 녀석들도 진화를 좀 해가지고 지금 미디어 아트처럼 멋있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시면 좋고요. 또 대전 IC에서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유성으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대전 IC로 들어오시면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전국 어디서나 이렇게 뭐 하루 일정으로 가셔도 충분히 가능한 곳입니다.
1: 제가 아이들꽃 여기 과학관 한번 놀러 갔었거든요.
0: 국립 강주 과학관도 있죠.
1: 네, 어린이 네. 과학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학관 너무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다른 과학관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0: 여기가 메인입니다. 국립 중앙과학관.
1: 그러니까요.
0: 우리나라 최고의
1: 대전 또 네, 특히 네, 항상 어릴 때 대전 엑스포 이제
0: 너무 대전 엑스포 생각난단 말이에요.
1: 너무 약간 격세지감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네네. 같은데 대전 하면 엑스포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이제는 그냥 국립중앙과학관으로.
0: 사실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대전 엑스포 가는 게 그냥 누구나 가야 했어요. 그때는 거의 그쵸. 가서 꿈돌이랑 꿈돌이. 사진도 찍고 인형도 사오고 그랬던
1: 꿈돌이
0: 곳인데.
1: 꿈돌이 맨날 스케치북에 그렸는데.
0: 맞아요. 네. 1993년에 대전 엑스포가 열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국립중앙과학관은 사실 그보다 3년 앞서 1990년에 대전 대덕 연구단지 안에 네네. 문을 연 곳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일제 강점기였던 좀 이제 역사를 좀 알아야 되니까 1927년에 창경궁 옆에 네. 과학관을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관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강복하면서 이제 한국 과학관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국립과학박물관이 되었다가 네. 1970년대에 이제 국립과학관으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래는 창경궁 옆에 있었는데 네네. 80년대, 90년대 우리가 과학기술 자주국방, 자주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자라고 해가지고 대전을 실리콘밸리로 만들겠어 하시면서 네네. 연구단지도 넣고 카이스트도 문을 열면서 네네. 그럼 우리 과학관도 대전으로 가자. 라고 해가지고 1985년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90년에 대전에서 이제 문을 이렇게 연 곳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엑스포 이후가 아니라 네. 완전 더 전인 거잖아요.
0: 그렇죠. 그쪽에 모든 과학자 붙어있는 모든 기관들이 이때 여기 대전으로 많이 옮겼던 그랬구나. 시절이라 그때 과학관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네. 부지도 그때만 해도 거기가 그 대전 시내가 아니고 유성 쪽이다 보니까 부지도 엄청 넓었고 그래서 15만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과학관 자체만. 네. 그래서 엄청 커요. 그래서 과학공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1: 진짜 어릴 때 저는 장영실 책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인물 왜 옛날 우리 책 이렇게 이만큼 많이 빌려오잖아요. 인물 세계
0: 장영실을 좋아하셨군요.
1: 장영실을 가장 좋아했어요.
0: 네, 맞아요. 네.
1: 저랑도 성격도 막 맞는 것 같고 괜히 막.
0: 약간.
1: 네, 근데 진짜 우리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 과학의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0: 그렇죠, 네.
1: 세계적으로 알아준 첨단 과학기술 선진국이 또 대한민국이잖아요.
0: 천체를 보고 기후를 네. 날씨를 측정해서 농사에 활용하기도 하고
1: 진짜요.
0: 이제 물론 이제 중국이 먼저긴 하지만 그걸 이제 우리나라 방식에 맞춰서 과학 천체 기술도 발전시켰던 나라가 우리가 사실 네. 뛰어났죠.
1: 그렇죠. 네. 지금 보면 이렇게 대전을 과학 도시로 만든 것도 국립중앙과학관이 또 이렇게 한몫하지 않았을까?
0: 그럼요. 대전 엑스포는 이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전하면 대전 엑스포를 먼저 생각하지. 대전 분들은 정말 이 국립중앙과학관에 대한 추억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1990년대 그때 개관할 때만 해도 매일 줄이 이렇게 또아리를 들 정도로 사람들이

0: 너무 많이 오셨대요. 네. 그래서 무슨 피크닉 할 가족 행사 있어도 가고 또 무슨 행사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도 무조건 여기를 가고 견학 코스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대전 시민분들의 자부심, 자랑스러움이 느껴져요. 그래서 주변에 가면 나 그 어렸을 때 여기서 뭐 했어, 나 여기서 뭐 했어 할 정도로 국립중앙과학관에 대한 애정이 아주 담 느낄 수 있는데요. 오. 그래서 더 이쪽이 이제 점점 더 좋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네.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네. 그래서 늘 재밌는 곳이 또 국립중앙과학관입니다.
1: 어떻게 보면 과학관이 지역별로 다 있긴 하는데 여기가 가장 본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본점이죠.
1: 네, 우리나라를 일단 대표하는 과학관이니까 규모부터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시설이 있는지
0: 사실 여기 엄청 부지가 넓어서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정말 부족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독립된 기념관, 전시관과 체험관이 독립된 건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걸 꼽자면 이제 말씀하셨던 장영실 어르신이 만드셨던 추구기, 양부일구, 뭐 네. 해시계 이런 나와요, 것들, 네. 우리나라 과학 역사를부터 해서 현재 첨단 기술까지 아우르는 모든 기술, 우리나라 기술을 알려주는 과학 전시관이 이제 메인 전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1: 과학의 역사까지도 볼 수가 있는
0: 그쵸.
1: 거네요.
0: 예전에 우리가 발명했던 발명품부터 최근에 우리의 그 반도체 페이퍼까지 네. 해가지고 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구의 뭐 46억 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자연사관, 인류관 이런 애들도 있고요. 또 인공지능이나 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지금 아이들이 요즘 미래 기술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그것만 모아둔 미래 기술관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관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체관하고 천체관측소도 이제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좋아하시는 과학 분야 선택하셔서 하루 일정이라면 이걸 다 돌아보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한 두세 개 정도 골라서 보시면 좋고 아니야 나 대전에서 1박 2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한 이틀 정도 일정 나눠가지고 보시는 게 충분히 체험하고 느끼고 돌아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진짜 점점점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0: 그러니까
1: 특히나 네. 지금 기술이 너무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정말 수학과 같이 발전을 하고 있다. 계속 배수로 2 곱하기 2가 아니라 4 곱하기 4, 8 곱하기 8 이렇게 배수로 계속
0: 기울기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네. 기술 발전의 속도가
1: 맞아요. 아마
0: 인공지능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맞아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 무섭기도 한데
1: 맞아요.
0: 무서운 거보다는 AGI 시대가 되면 난 그럼 일을 안 해도 되는 건가? 라는
1: 그러니까요.
0: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1: 그러니까
0: 있습니다.
1: 정말 잠깐 몇 걸음 걸을 때에 지구 몇 바퀴 도는 만큼의 시간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다고
0: 그럼요.
1: 하는데
0: 네네.
1: 이거를 이제 알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0: 아니, 재밌게 생각하면 되죠.
1: 네, 그래서 또 진짜 과학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구경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 같은 일반들은 사실 뭐 별자리 관측하러 가는 정도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0: 여기는 되게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 장소로도 많이 오고요.
1: 아,
0: 또
1: 정말요?
0: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별자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요즘 친구들 이게 약간 이성 친구를 사귀는 팁이래요. 그래서 별자리 몇 개 정도
1: 가는 게요?
0: 네, 그 별자리 이렇게 별 보면서 별자리 얘기 해주면 애들이 이렇게 좀 감성적으로 말랑말랑 해진다나 어떤다나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약간
1: 지성 있는
0: 여담이긴
1: 데이트다.
0: 하지만.
1: 우리 그래서, 별자리 보러 갈래?
0: 별자리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근데 도시에 살다 보면 네. 근데 도시의 조명들 때문에 별이 잘 안 보이는데 이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가면 천체관 안에 들어가시면 일단 지름이 한 23미터 정도 되는 원형 돔 스크린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의자가 거의 그 퍼스트 클래스 의자처럼 누워지거든요. 그럼 누워서 천장을 딱 보면 거기에 홀로그램처럼 그 밤하늘을 쏘아주세요. 그러면
1: 네.
0: 우리가 뭐 캠핑 가거나 지리산 천왕봉 가야 볼 수 있는 별자리들이 밤하늘에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옆에서 해설 프로그램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그 모니터 같은 걸로 여긴 뭐고 이건 뭐고 별자리 얘기해 주세요.
1: 레이저로 이렇게 찍어주시면서
0: 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제 별자리 달라지는 거 얘기도 해주시면 애들이 네.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초롱초롱하고 그런 느낌 볼 수 있는데 이렇게만 네. 분야 아닙니다. 천체 망원경으로 직접 별을 관찰할 수 있는 천체 관측소도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그럼 별 어떻게 봐요? 라고 하시는데 낮에는 태양을 관측할 수 있는 태양 천체 망원경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친구인데 이게 원래 보현산에 있던 거를 이제 충분히 일을 다 하고 네. 아이들의 체험을

0: 위에서 국립중앙과학원 옮겨오셨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태양 이렇게 관측해 보면 또 색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별자리하고 다르게.
1: 와, 저희 때는 그냥 별 하늘에 떠 있는 국자 자리 같은 거 찾으면
0: 그렇죠. 국자, 북두칠성 꼭
1: 네,
0: 찾아보려고
1: 맨날
0: 하잖아요.
1: 국자만 그렇게 찾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별자리 관심도
0: 그럼요.
1: 많아지면서
0: 네.
1: 뭐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이런 노래도 이제 막 생겨났잖아요. 되게 낭만적인 데이트코스일 것 같은데요.
0: 그럼요. 이게 약간 우리 전두엽을 강타하는 게 우리가 막 쇼츠 보고 막 그러면 정말 전두엽의 활성화가 좀 잘못된 데잖아요. 근데
1: 맞아요.
0: 정말 자연적으로
1: 자연 도파민.
0: 도파민. 그렇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곳이 이 국립중앙과학관이니까 한번
1: 그렇군요.
0: 모든 세대가 즐기실 수 있는 곳입니다.
1: 밤하늘에 쏟아지는 은하수와 별이라니 낭만적입니다.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더 듣고 얘기 나눠볼게요. 우리 소리 모색의 밤하늘 별 일곱 듣겠습니다.

0: 우리 소리 모색에 밤하늘 별 일곱 들었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봤는 시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길어요.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1: 네.
0: 이제 곧 학생들 방학인데 딱 가기 좋을 것 같은데 여름방학 때 비 온다 덥다 할 때는 실내니까
1: 그럼요. 네.
0: 참 여기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을 것 같아요.
1: 일단은 이제 과학관이 표방하는 가치가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텍스트화된 거를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습득하면서 과학과 좀 친해지게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과학관의 취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시를 넘어서 좀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간과 프로그램들이 많은 데다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딜까 했는데 이제 뭐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까지 아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곳이 창의 나래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이곳은 약간 좀 테마파크처럼 꾸며져 있어요. 과학 기술을 테마로 한 복합 이렇게 문화 공간 같이 꾸며져 있어서 다양한 실험을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눈앞에서 이렇게 그 유리관 안에 번개가 팍팍팍 튀는 것처럼 네네. 테슬라의 원리를 이렇게 코일 실험으로 해볼 수 있게 전기 자동차가 어떻게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에 대한 네네. 설명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네네. 곳들도 있고요. 또 화성 탐사하는 로봇 애들 있잖아요. 그걸 직접 조종해서 해볼 수 있는 로봇 조종관 시험하는 데도 있고 일단 뭐 VR 그러니까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홀로그램이나 이렇게 안경 쓰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다양한 주제로 그런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할 수 활용한 첨단 미디어 프로그램들이 꽤 많아서 원하는 거 이제 골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요. 저는 가장 그 중에서도 줄 서서 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거기가 자기 부상열차 체험관이라는 곳인데요. 이건 네네. 야외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차 우리 흔한 말로 내 차가 떠서 달려가고 있어 말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정말 자기장으로 이렇게 기차를 띄워가지고 레일 위로 달리는 그 자기 부상 열차를 직접 타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주시고 한 8.8m 정도 돼서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오래 타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설명을 듣고 타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기차가 떠 있나요? 하면서 엄청 신기해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상 열차 체험관을 꼭 한번 가셔서 체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0: 제가 아기 데리고 갔던 과학관은 공연을 하는데 미니 하죠. 로봇들이 그 맞아요. 댄스를 하는 거예요.
1: 아틀라스티스 우리 그 춤 있잖아 아저씨 네. 춤추는 그런 거를 좀 조그만 애들도 알고요. 또 대우 드론 축구도 하고 네. 그러니까 로봇으로 관련된 그런 것들도 꽤 많은데요. 이게 이제 너무 어린 이제 영유아 친구들은 위해서. 사실 그런 거 설명해줘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을 위한 곳도 있습니다. 꾸마띠 체험관이라고 과학 기술을 이용한 이건 약간 키즈파크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오감으로 이렇게 물건의 이동, 운동 법칙 같은 걸 배워볼 수 있게. 뭐랄까 우리가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고 뭐 수영장에서 이렇게 물에 뜨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과학기술, 그쵸. 과학의 법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해주고 미끄럼틀 태워주면 애들이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네 그렇게 하는 곳들이 많아서 엄마 아빠들이 되게 여기는 되게 좋아합니다. 꾸마띠 체험관에 넣어놓으면 이렇게 아이들이 잘 노니까 엄마 아빠는 옆에서 시원한 차 한 잔 드시면서 네. 이렇게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는 체험관도 있으니까요. 한번 가보시면 좋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인류관이 재밌더라고요. 호모 사피엔스 종족이 어떻게 지구를 이렇게 네네. 다 싹쓸이 했는지에 대한 그 역사적인 이 스토리텔링이 이 자연 인류관에 가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0: 네. 안 그래도 오늘 남편이랑 일찍 아침에 그런 대화 했었거든요. 인류는 어떻게 진화되는가.
1: 진화할까요?
0: 요즘 아이들은 키가 더 크고 속눈썹이 길어지고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막 이런 대화하면서 우리 되게 멋있는 얘기하고 있다.
1: 자연 선택설일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진화적으로는 키가 작고 네. 속눈썹이 짧고 이런 친구들이 훨씬 네. 더 살아남기엔 좋은 거여서 그런 친구들이 우성이었는데 네.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맹수들이 쫓아오는데 도망가고 기후 좋은데 아니어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그렇죠. 이렇게 쓸데없이 키도 크고 쓸데없이 눈도 커지고 쓸데없이 속눈썹도 길어지는 이렇게 유전자가.

0: 미세먼지가 많아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 속눈썹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1: 증명됐나요?
0: 어디서 봤는데요. 아는 척을 좀 했는데. 아니면 어떻게.
2: 아니 말고죠.
0: 한번 검색해볼게요.
2: 네.
0: 아니 과학관 알차게 관람하고 나서 밖에 또 나오잖아요.
2: 네.
0: 주변 관광 명소. 우리 지난번에 대전 숲 있었잖아요.
2: 한밭 수목원.
0: 너무 좋다고.
2: 길 건너가고 있습니다.
0: 거기 가면 되겠네요. 네,
2: 그럼요. 그 엑스포 과학공원이 바로 옆에 있고요. 그 옆이 또 한밭 수목원이라 그 안에서 하루 정도 놀 수 있는 충분히 많은 명소들이 있고요. 한밭 수목원은 또 여름에 제가 야간 개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피크닉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고요. 아, 난 좀 더 멀리 갈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개족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황토길이 있는데 여기가 우리나라 그 맨발 걷기에 성지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곳이에요.
0: 그래서 그 수많은 맨발 걷기에.
2: 네. 개족산 황토길이라고 거의 한 15km 정도가 부드러운 황토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걷기 되게 좋고요. 네. 저는 사실 비 올 때 여기 한번 가봤거든요.
0: 네.
2: 이 약간 이렇게 밀가루 반죽 밟는 느낌처럼 맨발로 하면 흙이 쭉 올라오는 그 느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비 올 때 가시는 분들은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그거 하나만 유의하시고 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여기가 원조라고 하니까요. 개족산.
2: 원조는 아니고 제일 인기 있는 곳.
0: 아, 제일 인기 있는 곳. 네. 개족산 황토길.
2: 네.
0: 많이 기억하려고 제가.
2: 아, 진짜 좋아요. 맨발 걷기 되게 좋아요.
0: 개족산 황토길 꼭 네.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면은 당연히 또 뭘 먹어야 되죠.
2: 먹어야죠.
0: 여름철 대전 여행에서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별미 있을까요?
2: 요즘 어쩌다가 대전이 빵의 도시가 돼서 빵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원래 대전이 유성 쪽이 되게 별미가 많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여름에 어떤 음식을 소개해드릴까 했는데 구즉 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0: 네.
2: 죽이 아니고 즉이에요.
0: 구즉동.
2: 즉시할 때 구즉동에 네. 도토리 묵이 엄청 별미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도토리 묵을 채 썰듯이 길게 가늘게 채 썰으셔서 여기에 멸치 육수 차갑게 해가지고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냉묵밥 해주시거든요. 김가루랑 김치 조금 넣고
0: 네네.
2: 너무 맛있어요. 달콤 새콤 고소한 맛을 다 즐길 수 있고 이 묵을 또 묵 전을 만들어가지고 해주시거든요. 그 묵전도 되게 쫀득쫀득하고 감자전하고 비슷한 듯하면서 쌉싸래한 맛이 있어서 여름 도망갔던 입맛을 확 잡아올 수 있는 묵전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진짜 그야말로 별미네요.
2: 네, 그리고 그 대전에 유명한 그 빵집이 네. 사실 여름에는 전설의 팥빙수라고 파는 거거든요.
0: 전설의 팥빙수.
2: 저도 먹고 왔는데 전설의 팥빙수인데 재료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0: 네.
2: 우유 얼음에다가 그다음 팥 앙금 몽땅 넣고 딸기를 설탕에 졸여가지고 딸기 청을 만드셔요. 그래서 거기 하고 이제 거기에 하나 덧붙이는 게 인절미를 좀 얹어 주시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저기 많이 하시지만 원래 대전 이쪽 빵집에서 전설의 팥빙수라고 파는 것이 되게 맛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묵밥 묵전 먹고
2: 네.
0: 팥빙수 전설의 팥빙수 먹고 오면 되겠네요.
2: 그렇죠. 전설적인 여행을 즐기실 수 있죠.
0: 알겠습니다. 대전 칼국수 유명하던데 또 이렇게
2: 네, 대전 장칼국수도 유명합니다. 네. 네.
0: 이렇게 해주신 레시피대로 그대로 그냥 먹고 오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2: 네.
0: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송 작가님 끝으로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 준비하셨죠?
2: 네.
0: 네, 바로 내주시죠.
2: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 문화 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0: 네.
2: 참고로 이 지역은 대전 엑스포와 빵이 유명합니다.
0: 네.
2: 질문에 답이 보이나? 1번 서울. 2번 대전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302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 맞힌 분들에게는 선물 드리겠습니다.
0: 네, 아시는 분 문자 주세요. 국립중앙과학관이 위치한 곳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서울, 2번 대전이라고 합니다. 당첨자에게는 수정의 선물 드리니까요. 얼마든지 빨리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는 김민정의 더 랜드 오브 모닝캄 들으면서 성 작가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그때요 용왕이 우연득병하야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기로 별주부가 용을 듣고 토끼를 구하러 세상을 나가는디 토끼의 얼굴을 모르는지라 화공을 불러 토끼의 화상을 한번 그려보란디.

토끼가 자라한테 돌려 수궁을 들어가서 용왕에게 배를 꼭 달게 되었는디 이놈이 어찌 꾀가 많던지 웬가 개교를 부려 용왕을 속이고 세상을 다시 살아나오는디 자라등이 없

김민정의 The Land of Morning Calm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듣고 퀴즈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7796님께서 한밭 대전 이렇게 보내주셨고 동글님께서도 대전 빵집 거기 못 가봤어요. 대전 가보고 싶네요 해주셨고 1078님께서도 대전 맞춰주시면서 진이 살고 있는데 같이 둘러보며 추억을 쌓아야겠어요 해주셨고 9249님께서 정답 2번 대전. 저는 5월 대전에 가서 생애 첫 국악 공연을 관람했어요. 대전은 대전이 라서 좋은 저입니다. 그냥 좋군요. 대전에서 국악 공연을 관람했다라고 하니깐요. 저도 생소한데 그냥 대전이라서 좋다라고 해주시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요. 1533님께서도 초복 전복 넣은 삼계탕 매번 전복은 아들 주는 우리 집 아내 저도 전복 들어간 거 먹고 싶어요 해주셨어요. 아까 복다리 음식 얘기했었는데 전복 아들만 준다고 남편도 넣어주세요. 네.

같이 고루고루 나눠 먹어야죠. 해바라기님께서도 땡땡땅 갔다가 과학관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 문자 주셨습니다. 2398님께 떡갈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요 샵 0301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다음 주 주말 오후에도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주세요. 편안하고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박수아의 염양춘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 여러분은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각자 좋아하는 계절은 다르겠지만 어느 계절이든 다 제각각 낭만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죠. 여름이란 계절에도 극심한 더위와 습한 공기의 찝찝함을 이길 만큼 더 큰 낭만으로 기억되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돗자리 한 장 펼쳐두고 그 위에 앉아 끝도 없이 나누던 이야기들. 맛있는 과일도 많이 나오는 계절이라 침샘을 자극하는 추억도 많고요. 먹고 수다 떨고 그러다 노곤해지면 그대로 벌러덩 드러누워 낮잠을 자기에도 까슬까슬한 돗자리의 감촉은 오히려 기분 좋은 시원함으로 와닿았죠. 어느 여름날 오후 시원한 돗자리 위에서 행복에 취해 꾸던 단꿈처럼 풍류에 취하는 이 시간도 이 계절의 낭만이 되는 배경이길 바랍니다. 7월 12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박귀희 명창의 가야금 병창 당가 녹음방초로 출발합니다. 녹음방초 성화의

내 겨울 자유 구야 때때마다 소용 앞에 사냥찬

0: 박귀의 가야금 병창, 당가, 녹음방초 함께 들으면서 7월 12일 일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훈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봉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훈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바로 찾아오실 수 있어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오늘도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 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감사합니다. 전하고 싶으신 사연 있으시면요, 꼭 보내주세요. 사연 중 선정해서 좋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630님, 안녕하세요. 풍류가 좋다 애청자입니다. 오늘은 감자를 강판에 직접 갈아서 감자전을 해먹었는데요. 밀가루 없이 감자전분으로 섞어서 만들었는데 너무 꿀맛이었어요. 우와, 저도 군침이 도네요. 용호님도 감자전 좋아하셔요? 아이고, 당연하죠.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이배님도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풍요사전 못 들어서 재방송 드려야겠어요. 역시 민요가 최고. 좋아요, 좋아. 네, 얼씨구 좋다. 우리 민요가 최고죠. 그리고 윤혜석 가시덧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승승장군님도 재방송 때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 저녁이네요.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오늘도 좋은 풍류 음악과 편안한 일요일 밤 함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려요. 더 좋은 방송, 흥겨운 풍류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정혜석의 소리, 수군가 중 토끼와 상봉하는 대목부터요. 남해 수변 대목까지입니다. 시원한 용궁 생각하시면서 판소리 풍류 즐겨주세요.
3: 이내 모임이 한가하야 일모항운 잘미들어 월출 동정 잠을 깨어 진세간 피 흘지 인제

옥순청산 내 집 사무원 내 갑은 산관옥실 양식사무원 본식은 이신의 부엌 부십이라 병산참주완경월제 여산동남모루봉과 진국명산 만장봉 첩구부산십이봉 홍내방장증주산 태산숭산 하산이며 만화구청태산 안민산 소양산 통근강 서구월 남지지 북양산 가야산 송리산을 구경하고 무산은 낙조경과 양구고 일출경을 역력히 보았으니 등태산 소천하 공부자 대관인들 이에서 더 알소냐 안기생 적송자도 내 제자 삼어 두고 장생불로 가르치며 그 이따금 심심하면 종아리 땅땅 치니네 호강이 어떠한가 그 아닌 게 아니래 그 아닌 것이 아니고 참 좋은 세상이요 그 토선생 아 그런디 내가 토선생 상을 잠깐 살펴보니 아, 얼굴은 일색인디 그 참 미간에 화망살이 방정이시 그 미간에 화망살이 들어 죽으래글 꼭 여덟 번 겪거든 에휴 아, 내 상이 살령 그렇더라도 아, 초면에 그런 방정맞은 말이 어디가 있단 말이오 야, 토선생 그 화를 내실 것이 아니고 내가 토선생 상을 잠깐 일러줄 테니 한번 들어보시오. 일개 대자 내 몸에 삼충 구추 다 보내고 대안음동 서란풍 만화근운 쌓이고 천부만한 칠제 화초 목실 바위 없어 아두간 바우터브 벌듭시 앉은 모양 채운 편을 무안수어 조이왕의 고생이요 이를 고초 부계상 한태조 공궁이라 지려죽을 자 내 몸이 삼동 고생을 다 보내고 벽도 공행 추림으로 추림구복을 채우랴 진곡심산 내려갈지 골고리 못친 거 목달의 음찬기오 지속으로 도난 거 사냥개 몰입군 엄산고 듣는 것은 토끼 언듯 나오로다 송아에 숨은 것은 불잘 놓는 조포수 고난 토끼를 노려하고 외물 요청 약을 잡으 대돈잡이 철안 넣어 불박의 손을 들고 은근히 앉았다가 토끼 아프당 두면 한눈 찡그리고 반만 일어서며 불 밑에 불 반짝 칸 허총론이 아이고 그런 총소리 내지 마 우리 삼대가 총으로 다망했소 그람은 어디로 갈고 그람은 어디로 갈고 들로 내려가지 은항설탕 가시 누워 그금으로 니려들며 둘로 나려 토끼군진수 불쏘고 막대로 뛰다지며 어려워 쫀난 것술 먹은 조동이라 대신 새 생각하면 적벽강산 전폐 얻은 조맹덕 정신이라 적은은 보름두고 자른 꽁지 뒤지고 흠산 고산 철벽스마 비바삐다란 알제 묵궁기 쓴내나고 밑궁기 조총 놀채

0: 보생모사 자네신세 한가하다군 이렴 만산풍월 요타운들 무선정의 완월 무선정의 완경을까 안기생 총알이 때렸단 그런 거짓말일랑 날 다려 다시 와 토끼가 딱 들으니 영락 없는 지세상이지
1: 그렇지
0: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목 안에 숨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 세상은 이렇게 팔란 세상이려니와 그 수국 소식 좀 들려줄라요? 수국 소식 한 귀때기만 좀 들려주시오. 그 말이란 게 들은 게 병이지요. 아 이렇게 팔란 세상 살던 자네가 우리 수국 소식 듣고 또 가기로 해서 작정을 하면은 그렇지. 내가 또 한등짐 할 것인데 부질없지. 야 주고! 그 유식한 줄 알았더니 무식하기 짝이었구만. 아 옛말에 붕위시란 말도 있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몰라보고 그렇게 혼자만 하려고 그러지 아니 그 아니 무식이요? 별주부가 속으로 은근히 좋든가 보더라. 어허 그렇다면 내가 한번 이럴 테니 들러보시오. 우리 수궁 장관이라 천양지가로 부변대 영덕정 높은 재벌 천여간 지었으되 호박계동 황금주초 산호주로 난간 그의 수궁패고는 영농 그의 삼광이었고 예수상 황홀허여 오복을 갖추었으니 우리 용왕척이 거사 반주의 귀시여고 백성이 앙드이게라 백무금자는 천일주 천비녹반어 불로주 빈사과를 실토록 많이 자신우어 수궁비색 수신명을 좌우로 늘어세우고 천거수승 산이라 요지로 들어 간이 질병이 군산들은 무산으로 빗겨있고 삼천사 해당하는 약수 밝아지다 해 태평의 역 월청역 주강산어적 소리 하다보니 경수위소 해소낙소 국내논일적어 청풍적병 소자첨과 해버러던 태백이동 수궁풍경을 보았으면 세상의 법을 쏜가 문건대 퇴선생도

수궁 가면 듬듬한 적풍신호 용호 대장이 틀림이 없이니 무실 차이기

그런데 수흥철이 먼 먼 길에 또 갔다가 일가 소식이 끊어지면 또 그 안이 원통하냐. 별주부가 또다시 구변을 내는디 수흥철이 뭐다마소. 수흥철이 뭐다마소. 맹자도 푸른 천리 양의 왕을 가보았고 쿵팔십 강태공도 은국을 이별하고 문왕 만나 기대고 백리에도 목공 따라 진국의 재상이 되고 한신도 소와 따라 한나라 대장이 되니 원컨대 대선생도 염려 말고 따라가세. 염려 말고 따라가세. 그 원일 경지 수궁이라 그렇다면 같이 갑시. 따라가기로 작정이 돼야 깡총깡총 내려가는디 자리에는 앞에서 앙금앙금 독기론 뒤에서 깡짱깡짱 홀로 수변을 내려갈제 건난산 파우터머 여우란 놈이 썩난서며 야 토끼야 야, 너 지금 어디 가느냐? 오냐? 나 별주부 따라 수궁 간다. 수궁은 무다로 가느냐? 훈련 대장 하러 간다. 자식 어린이고 너구들 수작을째 내 근처인 신호여 다 들었다. 가지 말으라 가지 마라. 수궁어 들어가면 칼잘 쓰는 미형과 역수 한풍 슬픈 소리 장사 일급 처모닫고 소소강 무언가로 재미어도 울어있고 연년 춘추 푸른 곳스 왕손도 귀울기라 토끼노도 수궁 가면 돌아오지를 못하리라. 수궁인지 위방이요 위방 불입이여 남방 불거라. 가지 말아라 가지를 말아 내 말 듣고 가지 마라. 아차차차차차차차차 아차 큰일 날 뻔했구나. 우리 여우 사촌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여 별주부 잘 가시오. 대감은 훈련 대장 하고 말고 나는 가다가 냉감이나 따먹고 올라가야 쓰겠어. 맛있는 건 들겠다. 야, 토끼, 응. 얼른 가, 가서 가. 자네가 뭔 복이 있다고 인중 짧아갖고 자네가 가기는 가서만은 내 말 한자리만 듣고 가서. 아, 다른 것이 아니고 아, 일전에 전녀석이 남해 수변으로 가재 사냥 나왔다가 그렇지. 실조가야 물에 빠져 거의 죽게 된 것을 우리 수궁 대장 범치가 저놈 새끼를 건져옵고 수궁에 들어오니 용왕이 보시고 제주의 때 생각하시며 호반대장 하라 그랬더니 저놈이 한직이라고 마다하고 궁중에 무임으로 있다가 저런 방정맞은 것이 신여 간통을 했어. 그래서 의전권장 30도에 그냥 축출하여 쫓았더니 저놈의 새끼야 남도 못되게 저렇게 방해를 치는 거야. 그러니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소. 토끼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 게 또 여우시

범사를 아는지라. 그랬을랑가도 모르겠거든. 예, 별주부 같이 갑시다. 그런데 내가 남해 수변 당도하야 물이 발목만 줘도 가지만 허리문만 줘도 내가 못 가지. 그 물은 얕은 곳이니 가서 갑시다. 깡총깡총 또 내려가는 뒤 남해 수변 당도하 세우중의 토설 달고 도용도용 떠난대란 한가한 초강급오 풍을 질러 가는 맹각

백구다리 문다 발짝 소소한 풍 조야

0: 동안 한등 잠든 나를 네가 깨우느냐. 예, 산 동남 물결이 와르르르렁 죽을렁.
1: 아이고 저 물 봐라, 바가채 물개 물쓰고 꼼짝달싹 없이 의복권이 되겠구나. 여 별주부 잘 가시오. 나 수궁 들어가서 용대야도 못 가겠네. 별주부가 이제 저놈의 새끼를 한번 질러볼 뺄 수가 없자. 호령성으로 하는 말이, 아따 이놈아 잘 가거라.
2: 정혜석의 소리 수궁가중 토끼와 상봉하는 대목부터 남의 수변 대목까지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아정한 정악 한 곡 더 듣고 노랫말 봄풀이로 이어갈게요. 서울 악회 연주 관악 영산회상 중 타령부터 군악입니다. 영산회상은 줄풍류의 대표적인 음악으로 조선 후기부터 풍류방에서 연주되었던 기악곡입니다. 영산회상 계통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현악기가 중심이 된 현악영산회상, 관악기가 중심이 된 관악영산회상, 그리고 줄풍류를 낮은 조로 변조한 평조회상 등이 있죠. 오늘은 관악기 중심의 관악영산회상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 전국 곳곳에 많은 양의 장맛비가 쏟아졌죠. 최근 들어 극한 호우로 장맛비의 양상이 변해가는 건 기후위기의 신호라고 하지만요. 원래도 한반도의 여름은 장마와 잦은 소나기로 흐리고 비오는 날이 많긴 했었죠. 그래서 6, 7월 흐린 날이라는 노랫말로 시작되는 휘모리 잡가도 있었는데요. 휘모리 잡가는 조선 말기 서울에서 활동하던 소리꾼들이 만들어 부르던 노래 장르로 대부분 해학적인 사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 7월 흐린 날의 사설은 시조유치라는 옛 시조집에 수록된 어디야 낄낄이라는 장영시조에 견말을 덧붙여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6, 7월 흐린 날 삿가 쓰고 도롱이 입고 곰뱅이 물고 잠뱅이 입고. 여기서 도롱이는 예전에 주로 농촌에서 일할 때 비가 오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던 일종의 비옷으로 지피나 띠 같은 걸 엮어서 만들었고요. 잠뱅이는 곰방대라고 하는 담뱃대를 이은 것이고요. 잠뱅이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헛바지로 표준어로는 잠방이라고 하죠. 이렇게 장마철 밭일 나가는 머스마이의 차림새를 숨가쁘게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된 사설은 끝나지 않은 듯 길게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긴 사설을 문장 단위로 나누면 고작 세 문장뿐입니다. 앞서 머슴의 차림새를 나열하며 시작된 첫 문장은 개 좀 섰거라 말 물어보자 라고 끝이 나고요. 그렇게 머슴을 불러세운 화자가 그 머슴에게 하는 말이 두 번째 문장인데요. 또 한참을 수다스럽게 주워 섬기는 말들을 요점만 간추려 보면요. 장마철 웅덩이에 수북하게 많은 고기를 잡아 임의 집에 가져다 주고는 매움삼삼 달콤하게 지져달라고 전하여 주렴. 한마디로 매운탕을 끓여달라고 전해달란 말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 머슴의 대답인데요. 이 머슴 아이도 수다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끝을 알 수 없이 길게 나열되는 머슴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도 무척 바쁜 몸이라 전할지 말지라고 거절인 듯 아닌 듯 살짝 튕기는 말로 마무리되는데요. 오늘은 이 노래를 백영춘의 소리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떡에 지고 숯불 줘서 고기가 숯불 많이 모였으니 내 종기 종달래끼 자나 굴구나 굴구나 자나

줄 추렴하게 하고 양끝 잘끈 동요 네 세 등에 얹어줄게. 지날 영도에 우리 임집 갖다 주고 전가라대 마참때를 맞춰 청파 애호박에 부추 생겨뜨려서 애호

하는 거로 새벽이면 쇠물을 하고 아침이면 번산나무 두세 번 하고 낮이면 농사하고 초저녁이면 새끼를 꼬고 정

희모리 잡가 6, 7월 흐린 날. 오늘 노랫말 봄풀이에서 함께 풀어보고 백영춘의 소리로 감상했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맞히기 이벤트 계속됩니다.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 모두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럼 먼저 1부 마지막 곡으로 검은고의 이재화,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강건순의 노래 여창가곡 평농 북두칠성. 오늘은 가곡이었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릴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분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지난주 2부 때 첫 곡 마치기 이벤트 사연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니 정답 동해바다 딩동댕 맞았어요. 그리고 2630님 정답 동해바다입니다. 네 맞았습니다. 그리고 전영미님 울릉도 타령 뱃노래 네 동해바다란 신민요였어요. 이 곡은요 근대에 만들어진 신민요고요. 한일섬이란 명인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승승장군님도 재방송 때 보내주셨네요. 동해바다 시원하고 신나네요. 더워서 시원한 바닷가 가고 싶어요. 그렇죠. 동해바다가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동해바다처럼 시원하고 상쾌한 방송 되도록 노력할게요. 언제나 함께해 주세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아쟁의 신현식, 피리의 윤형욱, 윤윤석류 산조병주입니다. 이 곡은 아쟁의 명인 윤윤석이 구성한 산조인데요. 아쟁과 피리가 그 절묘한 화합을 이루어내며 합을 만들어가는 산조입니다. 윤윤석이 애절하면서도 깊은 호흡의 진계면 가락을 찰현, 즉 현을 비벼내는 아쟁의 신금을 울리는 소리와 낭낭한 관악기 피리의 유장한 소리로 함께 감상하시고 저는 풍류 사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아버지, 청이 왔어요.
1: 아이, 그래, 청아. 오늘은 풍류방에서 무슨 노래를 배웠느냐?
0: 저번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남창 지름 시조를 불러보고 싶어서 여자인 제가 남창 시조도 배울 수 있는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대금 부시는 율객께서
1: 아, 그럼 여자 청으로 바꿔야겠네요
0: 라고 하시는 거예요.
1: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청이 너를 뭘로 바꿔?
0: 아니.

0: 아니 아프지. 그 청은 제 이름이 아니고요. 지난주 풍녀 사전에 나온 내용 있잖아요. 기준음을 여자 목소리 음역대로 맞게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 반주악기도 청을 바꾸려면 복잡하겠죠? 라고 여쭤봤더니 어차피 수성가락이라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수성가락이라는 건 또 뭘까요?
1: 아이고 참 그거 역시 풍요 사전에 잘 나와 있지 않겠느냐.
0: 그렇겠죠. 안 그래도 풍요 사전 펼쳐보려고 서둘러서 집에 왔어요.
1: 네, 오늘도 풍요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한자로 따를 수의 소리성. 수성가락이란 정해진 악보 없이 노랫소리를 따라 반주하는 가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노래 악보와 함께 반주악기들의 악보까지 전해지는 가곡과 달리 시조는 반주악보가 따로 없는데요. 그냥 장구장단만 치며 노래할 수 있지만 보통 한 개의 관악기 혹은 두세 개의 악기들이 노래 선율을 따라가는 수성가락으로 반주합니다. 시조뿐만 아니라 가사나 민요 등 반주악보가 따로 전해지지 않는 창악 장르 대부분이 수성가락으로 반주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수성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모르는 노래를 즉흥으로 선율을 따라가며 반주하긴 어렵겠죠. 그러니 수성가락에 능통한 반주자야말로 우리 전통음악의 다양한 노래 선율들을 두루 익힌 실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정해진 악보 없이 노랫소리를 따라가며 반주하는 걸 수성가락이라고 한다는 거. 오늘 풍요사전에서 함께 알아봤고요. 실제로 수성가락으로 반주된 노래도 한 곡 들어봤습니다. 7월 12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아쉽게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김에라 외 여러분의 연주, 한범수류 해금산조 합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요즘 사우나나 목욕탕 가보셨나요? 이열치열로 뜨끈한 열기에 몸을 지지고 땀 한 바가지 쏙 빼고 나면 찌뿌둥한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그 개운함 다들 아시죠? 세신의 공간이던 목욕탕이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다시 인기라고 합니다. 쑥뜸이며 효소찜질, 부황까지 어르신들의 문화라고 여겨지던 것들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도파민이 넘쳐나지만 정작 제대로 쉬는 법은 점점 잊어가는 시대. 가끔은 잠시 멈춰 나를 위한 회복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회복의 시간에 최진의 판소리 사랑이 준비한 우리 소리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 시간 시작해봅니다. 2026년 7월 12일 일요일 오늘 첫 곡은 가야금 병창으로 듣는 화류정한입니다. 이 곡은 판소리와 가야금의 명인이었던 정남이 명창이 만든 신단가인데요. 기생신분인 주인공 여성의 슬픔을 주제로 하고 있는 곡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담담하게 평조와 중몰이로 풀어나가는 것이 특징이지요. 일제강점기 콜롬비아 유성기 음반에 녹음된 단가 화류정한 가야금 병창의 정남희 장구반주의 한성준입니다.

0: 콜롬비아 유성기 음반의 소리로 가야금 병창 화류정안 들어보셨습니다. 병창의 정남이 장구반주에는 한성준이었습니다. 정남이 명인은 해방기 월북한 국악인 중 한 분인데요. 1960년대에 북한에서 녹음한 가야금 산조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남이 가야금 산조와 병창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이 기본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청중과 고수와 명창이 함께 만드는 소리판에 청중의 추임새는 소리판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합니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어이! 이렇게 추임새를 하며 소리판을 만들어 가게 되죠. 오늘은 수군가중 고고천변 대목으로 함께 추임새 보시겠습니다. 이 대목은 중중몰이로 흥겹게 세상 풍경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처음 세상을 보게 되는 별주부의 설렘이 가득 반영된 대목이기도 합니다. 수군가중 고고천변, 오늘 소리는 박양덕이고요. 북반주는 송원조입니다. 그럼 추임새에 들어갑니다.
3: 그 말은 방불허나 뒷진털반 남생이가 허밀세.
0: 에이.
3: 총이 작별하고 수정문 박성 나서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온 헌디 고고 천변 일륜홍
0: 시고
3: 우상 높이떠 양보그 차등한 게 을봉으로 돌고 돌아
0: 아시고.
3: 어장촌 개짓고 해안봉 구름이 떴고 나도 화난다 눈대고
0: 아시고.

0: 나 공중여 천에 파시에 주금색 주파가 여기라.
1: 좋지.
0: 앞발로 벽판을 찡그당고 뒷발로 창랑을 탕탕교리 저리 저리 오리
1: 쉬고
0: 엉금

0: 강원천일 세계인대 전해무성 시비봉원 구름박 간벌과 해외소상일천리
1: 그렇지
0: 눈앞에 경계라
1: 쉬고
0: 어천하는 허여 동남으로 퍼져있고
1: 에이.

0: 끌어지고 덮여로 둥둥 까는 듯해
1: 쉬고
0: 조각달 무광 속에 조혜왕은 혼이로
1: 좋지
0: 물의 속에가 잠신하야 전복만아 그를 바라보니
1: 쉬고
0: 안경대 구름 속 박선이 후라 이 꽃을

0: 손사 세례산 바물에 올자 산은 칭칭칭 높고 견수고 풍어야 잡아
1: 시고
0: 불은 붕붕 깊고 만산은 우르르르르 북한은 점점 낙하는 동동 장성은 낙낙 늘어진 잔목 펑 퍼진 떡 깔타래 몽둥 칭는 글무루 달에 얼음 둥둥 부들대 펑낭이 범이자 치자 감대죠 가진 감옥을 그러지고 니트러져서 우부칭칭 감겼다
1: 잘한다
0: 어서는 돌아들고 백군한 분비 갈매기 해오리 북파리 원앙세카

0: 부모보니 백사지 땅이라 최고부라지 늙은 장성 강풍을 몬지기여 수고주로절 주말출제 지내요수는 청산으로 돌고
1: 아.
0: 이골머리 주로로로 저골머리 괄괄 딸의 열두 골머리 한두로 합수 저천방저 지방저월 독초부조
1: 아.
0: 방울이 벗금저 건너 평풍석에다 마주광 광마주 때려 야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황금이 훅쩍 물렁거로 뒤틀어져 얼렁 꽐꽐 뒤둥그러져 선이 울렁거려 또 나간다 어둠의 해로 가자.

0: 수군가중 고고천변으로 추임새 함께 해보셨습니다. 소리의 박양덕, 북반주에는 송원조였습니다. 오늘 추임새 그거 쉬워요에서는 수군가중 고고천변 해보셨는데요. 소리의 빈 곳을 찾아서 장단에 맞추어 추임새 잘 해보셨죠? 꼭 장단에 맞진 않아도 흥이 나는 곳에 자유롭게 추임새 넣어주시면 됩니다. 소리를 하신 박양덕 명창은 김소희 명창 문화에서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를 사사했고요. 박봉술 명창에게는 적벽가를, 박초월 명창에게는 수군가를 전수받았습니다. 2003년도에 박초월제 수군가로 현재 전북 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가 되셨습니다. 현재 남원에서 꾸준히 후학들을 양성하고 계신데요. 박양덕 명창의 소리로 다음 대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군가 중 날짐승, 길짐승, 상좌다툼 대목입니다. 소리의 박양덕, 북반주에는 송원조입니다. 추임새 잊지 마세요.
1: 자라가 엄청 경이 기어올라 사면 경치를 살펴보는디 웬간 날짐승들이 모여 상좌다툼을 하는구나. 봉황새 청난지며 니네 말을 들어봐라. 순임금 남문전에 보영금 가리시오 소소구성

Hey.

이걸 하였으니 내가 흐른지 아니시냐. 까마귀 꾸지저왈, 너는 대구리 크고 털이 덥수룩하는 놈이 어디로 상좌를 한단 말이냐. 옹황새 꾸지저왈, 너는 전신에 흰 점 없고 두 눈에 검은창뿐인 놈이 어디로 상좌를 한단 말이냐. 까마귀 꾸지저왈, 내근 본 들으라. 내 큰 분을 들어봐라.

하루라 동의할지까 까곡 도락도락 개이한 음성으로 수저하러 가부유인 헐째 네 소리 꽉 꽉나며 세상인 가운이워라 돌 틀어 날리며 너나 잡에 떨어지니 세상은 미운 놈은 또 밖에도 있느냐 빈터에나 찾아가지 이제서 혼불길하다. 내가 아무리 못생겼다 할지라도 만자 중에 내 망신을 이다지도 시킨단 말씀이오. 그때여 별주부는 또 한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서는 왠갓 길짐승들이 모여 상자 다툼을 하는데 공부자 작촌

상군 사냥 그 동시여 찬야옹여 어느 코끼리며 억경서

온다 그 저잔다비 그만하냐 날랜 토끼 털 존너구리며 방금 숙껏 멧돼지며 노산성 승냥이

우리가 연년이 해춘하고 노는 노름에 상자 없이는 못 놀겠대. 금년부터서는 상자를 정하고 노는 것이 어떠호? 그 말이 옳다하고 자기 앉아있는 장도감은 언제 났소? 자네들 내 나를 들어보소. 내 나를 실적 신변 기경산천 이태백이 날과 둘이 동정하여 강산심이 그를 지다. 태백은 인재로서 옥경으로 승천하고 나는 미물 짐승이라 이리 천캐

나 팔팔 촌떡우리가 나앉히며 장도감도 내 아들

각이요. 편은 금봉이라. 의교의 뜻을 두고 조작으로 그럴지요. 동작대 풍은 거든 조맹덕은

0: 수군가종, 날짐승, 길짐승, 상좌다툼 대목을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박양덕, 북반주에는 송원조였습니다. 박양덕 명창의 성음이 스승인 박초월 명창과 아주 매우 닮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미산째 수군가의 미학을 잘 느낄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1: 어제는 지나갔으니 그뿐이고 내일은 내일 가서 생각하면 되고 돌아 살아가

0: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1: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1부에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2부에는 판소리 초대석, 판소리 연속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주소연입니다. 어시구 철시구 지와자 좋다.
1: 이어서 창작 판소리 한 작품 만나보실까요? 국악방송에서 기획한 어린이를 위한 창작 판소리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만냥짜리 이야기 음반 중 도깨비 덕에 부자된 영감을 준비했습니다. 이 창작 판소리는 돈 성냥을 구워간 도깨비가 다음 날부터 매일 성냥씩 갚아 영감이 부자가 되었다는 옛날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것입니다. 영감은 나중에 도깨비를 귀찮게 여겨 쫓아낼 궁리를 했는데요. 그것이 괘씸했던 도깨비는 영감을 놀래킨다는 것이 돈을 잔뜩 가져다 주어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창작판소리 도깨비 덕에 부자된 영감, 돈 타령과 도깨비에게 돈 성냥 빌린 덕에 부자되는 대목, 도깨비 쫓아내고 영감 돈벼락 맞는 대목입니다. 작창과 소리의 이원경, 작곡 편곡에는 손다혜, 정종임, 국악 뮤지컬 집단 타루입니다.

날 어느 한 시골 마을에 가족 하나 없고 가진 것도 하나 없는 아주 가난한 나이 50 먹은 영감이 살고 있었겄다. 하루 난 이 영감이 배가 고파 뭐라도 할 요량으로 산에 가서 나무를 뚝딱 베어가지고는 시장에 간 나무를 팔고 돈 성냥을 얻었겄다. 오랜만에 보는 돈이라 돈 성냥을 혹여나 떨어뜨릴까 품 안에 꼭 껴안고 흥에 겨워 돈 타령을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는디.

이렇게 흥해교 걷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구나. 으스스 한 마음에 영감 걸음걸이 빨라지고 걷고 걷고 걷다 산 모퉁이를 딱 돌았는디 웬 시커먼 놈이 영감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덜컥 겁이 난 영감이 조심스레 고개를 위로 쭉 들고 쳐다보는디 길은 장승같이 길쭉하고 얼굴 색은 팥죽같이 고무치치고 눈은 등방울만한 것이 똥

영감이 깜짝 놀라 온몸이 후덜덜덜 떨렸지만은 영감 체면에 도깨비한테 질 수 있나. 허여 전 먹던 힘을 다해 크게 호통을 한번 쳐보는디. 어허이, 어디에 사는 누구길래 조용히 길 가는 사람 앞을 이렇게 막아서는가? 아, 예. 아, 저는 저기 아랫동네 사는 김서방인데, 아, 영감님께 볼 일이 있어 왔습니다요. 영감이 보기에는 영락 없는 도깨비인디, 이름은 사람 이름인 김서방이라. 영감이 하도 묘허여 말 나온 김에 도깨비 타령을 한번 불러보는디.

이렇듯 흥에 겨워 놀던 영감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는 말이 그려 그 볼일이라는 게 무엇이요? 예, 아 그것이 다른 일이 아니라 아 돈 성냥만 구워달라는 볼일입지요. 어허, 이것 좀 보소. 이 도깨비 잔꾀가 보통이 아니네 그리요. 영감 품속에 딱 돈 성냥이 있는 것을 훤히 꿰고 있으니 영감이 어찌 안 줄 수가 있나. 영감이 똥밟았거니 생각하고 돈 성냥을 도깨비 발 앞에 딱 내던지는디. 예따, 여기 돈 성냥이다. 고맙습니다요. 잘 쓰고 내일 저녁에 꼭 갚을 테요. 하더니 영감이 눈 깜빡할 새 온데간데 없구나. 다음 날 영감은 주림배를 콱 틀어지고 오늘도 어김없이 산에 가서 나무를 뚝딱 베어가지고 시장에 갔건만 오늘은 나무가 당최 발리지 않네 그리요. 그리하여 영감은 나무찜을 도로 지고 빈손으로 터덜터덜 집에 돌아와 한숨을 쉬고 있는디 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영감님! 영감님! 걔 누구야? 아이, 누구겠습니까요? 제 꼴 사는 김서방입니다요. 아이고, 아이고, 자네가 무슨 일이요? 아이, 무슨 일이겠습니까요? 어쩌녁에 구워간 돈 성냥 갚으러 왔지요. 여기 있습니다요. 그럼 저 갑니다요. 아이고, 고맙네. 잘 가게나. 그때여 영감이 돈을 보고 좋아라고 흥에 겨워 한 번 돌아보는디.

이렇듯 영감은 도깨비 간 후에 쌀을 사서 밥을 해먹으니 몸이 따뜻해져 간만에 꿀잠을 잤겄다. 다음날 또 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디? 영감님! 영감님! 걔 누구야? 아이, 누구겠습니까요? 제 걸 사는 김서방입니다요.

아니 자네가 또 웬일이요? 아이 웬일이겠습니까요? 영감님께 꾼돈 갚으러 왔지요. 아니 이 사람아, 아, 그 돈 성냥은 벌써 갚지 않았나? 아이 갚다니요? 언제요? 아이 구워간 적은 있어도 갚은 적은 없는데요? 여기 있습니다요. 어허 이것이 웬일이야? 아니 이밤중에

월 나오고 도깨비가 찾아오는데 하루 가고 영감님 영감님 여기 있습니다요. 땡그라 이틀 가고 영감님 영감님 여기 있습니다요. 땡그라 비가 와도 영감님 여기 있습니다요. 땡그랑 눈이 와도 영감님 영감님 땡그랑 땡그랑 영감님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돈 성냥이 쌓이고 땡그랑 쌓이고 땡그랑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제법 큰 돈이 되었으니 영감이 그 돈으로 돈을 사고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이렇듯 부자가 된 영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가니 돈도 싫고 도깨비도 귀찮아지는 것이었다. 영감이 이제 아쉬울 것도 없으니 도깨비를 그만 오게 해야겠다 하고 하루난 도깨비 오기를 기다려 한꾀를 내어 하는 말이, 오늘은 자네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네. 말씀만 하십시오. 그 자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엇이요? 우리는 닭의 피가 제일 무섭지요. 아, 그러는 영감님은 무엇이 제일 무섭소? 아이고, 말말게. 아,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돈이 제일 웬수일세.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에 있겠나. 이렇듯 도깨비가 가고 다음날, 그때여 영감이 도깨비를 쫓아낼 양으로 한꾀를 내어 보는디.

뿌리고 자 대문 앞에다가 뿌리고 자

얘가 못 들어가게 닭의 피를 뿌려놓다니 어디 맛 좀 봐라. 얘따 영감이 제일 무서워하는 돈이다 돈. 그리하여 영감은 영감 팔자에도 없는 돈벼락을 맞았던가 보더라.

0: 창작판 소리, 도깨비 덕에 부자가 된 영감 들어보셨습니다. 작창과 소리의 이원경, 작곡 편곡의 손다혜, 정종임, 국악 뮤지컬 집단 타로였습니다. 도깨비는 옛날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존재인데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과 어울려 잘 지내고 싶어 하지만 뭔가 어리숙한 면이 또 있어서 사람들이 오히려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도깨비를 재미있게 노래한 창작 판소리였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고수 정준호입니다. 얼씨고!
0: 역사 속 명인 명창들의 삶과 예술, 명창이 남긴 더늠을 들어보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코너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광대이기를 바랐던 박동진 명창을 조명해 봅니다. 박동진 명창은 1916년 충남 공주군 장기면 무릉리에서 출생하여 2003년 87세를 일기로 타계하실 때까지 한국 판소리를 대표하는 명창으로 활약하셨습니다. 대전중학교를 다니던 16살 때 공주에 들어온 협률사의 공연을 본 이후로 판소리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동진 명창의 첫 스승은 충남 청양에 살던 손병두였는데요. 이후 본격적으로 공부한 스승은 중고제의 김창룡 명창의 동생으로 알려진 김창진 명창이었습니다. 김창진에게 심청가를 배운 것을 시작으로 정정렬 명창에게는 춘향가를, 유성준 명창에게는 수군가를, 서편제 명창 박지용에게는 흥부가를, 조학진 명창에게는 적벽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큰 스승을 두었지만 박동진 명창은 이후로도 여러 스승들에게 배우면서 자신만의 소리를 만들어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1962년 국립국악원에 입단해서 수련을 거듭하던 중에 1968년도 흥보가를 5시간 동안 완창해서 전국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지요. 당시에는 주로 토막소리 위주로 공연이 되었던 터라 판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를 줄 아는 명창들이 드물었습니다. 1964년에 최초로 판소리 인간문화재가 지정될 때 춘향가를 여러 대목으로 나누어 여러 명창들이 지정되었던 것도 그런 사정 때문입니다. 박동진 명창의 완창 공연 이후에 전승 계보별로 다시 무형유산이 지정되어 춘향가의 김소희, 김현수, 심청가의 정권진, 수군가의 박초월, 흥보가의 박록주 등과 같이 보유자가 재정립되었죠. 박동진 명창은 흥보가 이후 1969년도에는 춘향가 8시간, 1970년도에는 심청가 6시간, 1971년에는 적벽가 7시간, 수군가 4시간의 완창 발표를 연달아 진행했고요. 뿐만 아니라 병강새 타령, 배비장 타령, 수경낭자전, 옹고집 타령 등을 복원해서 완창 발표에도 가졌습니다. 성웅 이순신, 성서 판소리 등 새 판소리를 작창해서 소리꾼으로서 아주 전면적인 활동을 하셨습니다. 특히 적벽가의 완창 능력을 인정받아 1973년도에는 당시 중요 무형문화재의 제5호 판소리였던 적벽가의 예능 보유자로 지정이 되셨죠. 이 적벽가는 정춘풍, 박기홍, 조학진, 박동진으로 내려오는 중고제 적벽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듣습니다. 박동진 명창은 여러 유파의 소리를 배워 자신만의 독창적인 소리를 만드는 동시에 안일이와 재담에도 능했는데요. 지루할 틈도 없이 관객들을 소리에 빠지도록 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대에서 즉흥적인 사설이 가능했고 때에 따라 소리도 융통성 있게 변화를 주는 등 엄청난 기량을 보여주셨죠. 박동진 명창은 노년에 공주의 전수관을 짓고 고수관, 정춘풍, 정정렬, 이동백, 김창진 선생을 기리는 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충청도 판소리의 맥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침 7월 9일 공주에서 박동진 국창 서거 23주기 추모 음악회가 열렸고요. 10일과 11일 바로 어제까지 제26회 공주 박동진 판소리 명창 명고대회가 공주 문예회관에서 열렸죠. 박동진 명창을 오늘 다시 한번 기려보면서 신재유 사설을 바탕으로 박동진 명창이 지은 광대가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단가 광대가 소리의 박동진, 북반주에는 장덕화입니다. 잠시 후 만나요.
1: 고금의 문장호걸

휴전을 하지만 다 모두 다 허사르구나. 송어그와 고당부며 조작은 딱 신부는 그만.

이게요, 정여진 선생 귀걸했어. 저 사이에 한 여인이며 이천

문사 이교의 분음행이 다스러 허망한 사실을 참아.

이론 본손 제1론 인물치례 둘째는 사설치례 그제자가 특임이고 그제자가 너름세라 너름세라 듣는 것은 귀성 끼고 뺍쇠 있어 경각어 천태 만상 위선 위에 전면 만화 좌상에 이풍요 호거리며 구경하는 남녀노소 웃게 하고 울게 흔히 어찌하니 어려

특의미라 하는 것은 오음을 분별하고

0: 나게 색색이 금상첨화 질보도 안장 미부인이 평풍주에서 나온 헌듯 사모야 밝은 달은 구름 밖과 낯선 듯 새 눈을 뜨고서
1: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김보림입니다.
1: 얼씨구!
2: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 초대석 코너인데요. 오늘은 젊은 소리꾼 김보림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3: 네,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저는 소리꾼 김보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네, 김보림 씨가 지금 젊은 소리꾼인데요. 대전이 고향이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대전에서 나고 자란 기간이 언제까지세요?
3: 네, 제가 태어난 곳이 바로 이곳 대전이고요. 나고 자라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대전에서 쭉 머물다가 고등학교 때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2: 네, 살던 곳이 혹시 어디였는지 기억나요?
3: 네, 제가 유성구 전민동에서도 살다가 네. 그리고 중구 유천동에서 살다가 네. 네, 이사를 갔었습니다.
2: 아이고, 중학교 때까지 사셨으면 네. 정말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 혹시 만나는 분 있어요?
3: 근데 친구들도 다들 이제 뭐 대학교 가거나 직장 취업을 하면서 서울로 다 이주를 한 상태여가지고 고향 친구를 만나도 서울에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2: 아, 그렇군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 생활을 해서 지금은 서울에서 대전을 이제 왔다 갔다 가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소리를 하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3: 네, 제가 5살 때 지금은 돌아가신 인당 박동진 명창께서 공주의 전수관을 지으셨었는데요.
2: 네네.
3: 이제 그 소식을 들으셨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뭔가 좀 특별한 거를 가르쳐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셨었는지 저를 데리고 이렇게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에 가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5살쯤이었는데
2: 아이고.
3: 네. 그런데 이제 박동진 선생님께서는 이미 그때도 연세가 많이 이렇게 계신
2: 그렇죠.
3: 상태셨었고 네. 그때 그 박동진 선생님의 제자셨던 김양숙 선생님께서 저를 5살 때부터 이렇게 맡아서 쭉 키워주셨었습니다.
2: 네. 네. 그래서 일단 박동진째 판소리로 판소리를 입문을 하게 되셨군요.
3: 네.
2: 그럼 대전에서 공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3: 네. 어렸을 때는 어머니께서 직접 이렇게 차로 태워주셨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뭐 그쯤에서는 그냥 시외버스를 타고
2: 혼자?
3: 네. 그렇게 네. 전수관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2: 아니 근데 5살 때 뭘 알아서 판소리를 하기 시작했을까 궁금해져요.
3: 네.
2: 그때 소리를 했더니 아 이게 나는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던가요?
3: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이제 뭔가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국악이 나오거나 하면 제가 그런 걸 이렇게 가만히 보기도 하고 막 맞춰서 춤도 추고 했다고 하시는데 어렸을 때 기억에는 선생님이 너무 무서웠다라는 기억과 어렸을 때마다 이제 그 주말에 뭔가 가족들이랑도 놀고 싶고 또 학교 가면 친구들도 놀고 싶고 했는데 주말에 항상 레슨을 가야 했었거든요.
2: 네.
3: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게 좀 뭔가 항상 아쉬웠었던 마음이었는데 중학생쯤 되니까 아 내가 예고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딱 생기니까 되게 열심히
2: 하게 됐고
3: 네, 하게 됐

0: 했던 기억이 납니다.
1: 그러니까 내가 판소리를 앞으로 계속 전공해서 소리 길을 가겠다 하고 결심한 거는 중학교 때쯤이네요.
0: 네. 중학생 때 제가 변성기가 오면서 목소리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꺼끌꺼끌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소리도 너무 하기 싫고 해도 좋은 소리도 안 나고 하니까 되게 슬럼프 같이 왔었었는데 중학교 3학년쯤 되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뭘 하고 싶지 생각을 했을 때 소리를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일반 중학교 다니면서 판소리 배우고 이렇게 있는 친구가 흔치는 않아요. 특히 대전에서.
0: 네.
1: 만약에 한다고 해도 뭐 서양 음악이나 네, 뭐 클래식 악기 같은 걸 하는데 네. 참 판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다녔다면 친구들도 아 보림이는 판소리를 해 이런 걸 그때 알았어요?
0: 네. 항상 그 학교 담임 선생님들께서 판소리가 하는 친구가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새학기 개학 날 되면 괜히 앞에 나와서 소리 한번 해봐라.
1: 한번 해보라고.
0: 시키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싫더라고.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친구들도 아 반에 이런 거 하는 친구가 있다 이렇게 네. 알아주더라고요.
1: 근데 참 보림 씨가 이렇게 재능이 있었던 거를 어머니께서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고로 이제 진학을 하고 또 서울대 국악과로 진학해서 졸업하고 또 현재는 지금 한예종의 전문사에 재학 중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0: 네.
1: 이렇게 그야말로 국악을 전공자로 해서 삶을 살게 돼 보니까
0: 네.
1: 야, 이 길 잘 택했다. 혹시 내가 아, 이 길 괜히 이쪽으로 왔어. 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0: 하면 할수록 좋다는 생각이 좀 많아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배우면서도 아 이건 또 이런 게 좋네, 저런 것도 저런 게 재밌네, 새롭네 이러면서 사실 공부하는 게 제일 행복할 때라는 말처럼
1: 네.
0: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고 소리도 배우고 있습니다.
1: 네.
0: 네.
1: 제가 보림 씨를 처음 만난 게 2020년도에 대전시립연전국악원의 젊은 소리꾼 판소리 다섯 마당에서 초청을 해서 박동진 씨 적벽가를 들었어요.
0: 네.
1: 그때 한 1시간 반쯤 이제 그 소리를 듣게 됐는데 그때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참 예쁘고 단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목소리도 굉장히 짱짱하고 성음이 좋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0: 감사합니다.
1: 근데 이제 저도 이때 보고 네. 한 6년 만에 보림 씨를 또 다시 보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그동안에 벌써 결혼하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하는 과정을 벌써 거쳤어요.
0: 네.
1: 그동안 이제 아들이 네.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아들 예쁘지만 키우면서 너무 힘들 거잖아요.
0: 네.
1: 소리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 그렇게 네. 열심히 살고 계시죠?
0: 네, 맞습니다. 사실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해왔었는데 소리만큼이나 아이를 키우는 일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1: 네.
0: 네.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친정 어머니도 곁에 계시고 또 남편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서 아들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저도 네. 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지내려고 하는 중입니다.
1: 네. 네. 그래야죠. 엄마도 엄마의 길이 있고.
0: 네.
1: 하지만 이게 그 아이를 하나 낳아서 키워본다고 하는 그 엄마가 된다는 자격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굉장히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네,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힘들겠지만 네네. 소리를 놓지 말고 열심히 또 계속 해주기를 저는 이제 팬의 입장에서 선생님께 바라고
0: 감사합니다.
1: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그때가 2020년도였는데 그 다음에 국립민속국악원에서 박동진째 적벽가 완창을 했어요. 그것도 네. 5시간 반 정도 되는 완창을 그때가 처음이셨죠? 완창하는 게.
0: 네. 완창을 처음 도전을 했었던 때였는데 모르니까 되게 과감하게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1: 네.
0: 것 같고 준비하면서도 나한테 소리가 뭘까라는 질문을 매일매일 끝없이 던졌던 시간이었었고
1: 네.
0: 무사히 걸어서만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1: 그러면 적벽가 말고 서울로 네. 가서 네. 배운 또 다른 유파는 뭐가 있어요?
0: 제가 지금 사사를 받고 있는 선생님께서는 안숙선 선생님이신데
1: 네.
0: 제가 대학교 한 4학년 졸업할 때쯤 돼서 다른 유파의 다른 바탕의 소리를 좀 배워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계속 학습하면서 써왔던 목이나 그런 성음들보다 좀 다른

0: 것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안수건 선생님께 찾아갔었고,
1: 네.
0: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춘향가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쭉 춘향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어릴 때는 적벽가로 계속 연습을 하다가
0: 네.
1: 이또 춘향가는 또 분위기도 다르고
0: 네.
1: 음악적인 내용도 많이 다를 텐데
0: 네.
1: 춘향가 그때 배우면서는 어떤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0: 적벽가를 제가 판소리를 처음 시작하면서 배운 소리가 적벽가여서 그런지 저한테는 조금 많이 익숙한 느낌이라면, 춘향가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정말 넓구나. 이 춘향가가 가진 매력도 그렇고, 음악적인 색깔도 그렇고, 좀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 여러 인물들에 대한 뭔가 캐릭터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소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리, 그 바탕 자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참 많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를 배울 때는 뭐한 바탕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번을 또
0: 네.
1: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럴 때마다 또 새롭게 뭔가 음악적인 걸 얻어가고 또
0: 네.
1: 연습도 피나게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일 텐데요.
0: 네.
1: 그래도 2025년도에 만정태 춘향가 발표를 벌써 하셨어요.
0: 네.
1: 이때 춘향가는 어떻게 하신 거세요?
0: 이게 선생님께 학습을 하다 보면 진도 나가는 것들 위주로 계속 이제 쫓아가다 보니까 배운 것들이 금방 또 잊어먹고 내 것이 되는 시간이 없어지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근데 날짜가 잡히고 대관이 되면은 연습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일단 날짜를 또 무모하게 잡아보자 이러고 춘향가 초합부터 그 이별 대목까지 해서 한 2시간 정도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1: 네, 2시간 정도 하는 발표가 가장 그 기량을 마음껏 좀 뽐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또 막상 어르신들께 완창에 대해 여쭤보면 한 번에 할때 그냥 쭉 해야지 중간에 쉬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좀
0: 맞습니다.
1: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그 춘향가를 지금 또 배우시면서 발표회를 이미 작년에 한번 하셨고
0: 네.
1: 적벽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연마를 지금 하고 계시네요. 우리 김보림 씨.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곡을 좀 한번 듣고 또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곡으로 어떤 곡을 좀 들려주시고 싶으세요?
0: 네, 만정제 춘향가 중에 오리정 이별 대목을 준비했는데요. 오리정 이별 대목은 이별가 중에 약간 클라이막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1: 네.
0: 오리정에서 한양으로 떠나가는 이도령을 이별하는 장면에서 네, 춘향이가 이렇게 술잔도 권하고 지원도
1: 네,
0: 견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1: 그렇죠.
0: 담고 있습니다.
1: 네. 오리정이 나가서 울고불고 하다가 이제 그 방자한테 끌려가는 이모그룹이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요.
0: 네, 맞습니다.
1: 네. 그러면 김보림 씨의 첫 번째 곡으로 만정제 춘향가 중 오리정 이별 대목 청해 듣겠습니다. 소리의 김보림, 북반주에는 권은경입니다.
2: 도련님 할일 없어 방자 따라가신 후어

이리며 복수공방의 살고 내가 이리 사지를 말고 도대

꽂히고 내일 행차 나오란디 쌍교를 허르거니 도교를 허르거니 쌍교도교 나온다 마도병방 차은하졸 쌍교 홍위하야 본같이 나오란디 그대로를 바라보니 그때 여기 도령 필요 같은 노새 등

그 후를 쭉 하고 하고 흐르고 나오 난디 독립소불 당도하니 춘향그 울음소리가 귀 헌뜻 들리고 날 이 방자에 이 울음이 분명 춘향 울음이로구나 잠깐 가보고 오느라 방자 충충 다녀오더니

아람의 자식은 못 보겄습니다. 도련님의 이 말을 듣더니 마

여도 나의 간장

0: 만정째 춘향가 중 오리정 이별 대목 듣고 왔습니다. 소리의 김보림, 북반주에는 권은경이었습니다.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젊은 실력파 소리꾼 김보림 씨와 함께 담소 나누고 있습니다. 김보림 씨,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실력파 소리가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0: 네, 춘향가를 만정째로 공부를 하고 계신데 이 춘향가가 아무래도 김소윤 선생님의 바디라 굉장히 좀 뭐랄까요? 우아하고 또 정정열제 소리를 많이 또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오리정 이별 대목은 사실은 춘향이가 오리정까지 나가서 이별을 하는 게 이게 규수가 할 일이냐 뭐 이래서 네. 강산제에서는 담안에서 이별하는 걸로 그려지는데 김소윤 선생님은 과감하게 오리정으로 나가게 만들어 놓으셔갖고 저도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렇게 춘향가 적벽가를 열심히 또 갈고 닦고 하시는 우리 김보림 씨 아직 젊은 소리꾼인데요. 이런 정통 판소리 외에 그동안에 혹시 뭐 그룹이나 단체 활동이나 뭐 또는 요즘에는 또 퓨전 국악도 많이 하시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을 또 활동하신 경력이 있는지 또 했다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1: 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정각회라는 팀에 들어가서 심심한 명태라는 굉장히 귀여운 네. 이름을 가진 팀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랑 그리고 가야금 그리고 타악 이렇게 3인 그룹으로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는데 한 1년 정도 저희가 열심히 활동을 했었고 또 심심한 명태 이름으로 정동극장 청춘만발이라는 페스티벌에서 대상도 수상을 하고 네. 했었고요. 그리고 정각회 이름으로도 뭔가 창작산실 이런 곳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밤새라는 팀을 활동을 했었는데 저랑 그리고 드럼 그리고 검은고 이렇게 3인으로 이루어진 팀이었었고 밤새라는 이름으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음반을 발매를 했었습니다.
0: 네, 음반도 내셨군요. 네. 그러면 뭐 대표곡 소개 좀 해주신다면?
1: 네, 사실 밤새라는 팀은 보통 밴드라고 했을 때는 보컬이 메인이고 이렇게 악기들과 함께 앙상블을 이루는 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밤새는 각각의 영역을 이렇게 서로 공존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개념으로 음악을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보컬이 메인이 되는 곡, 드럼이 메인이 되는 곡, 검은고가 메인이 되는 곡 이렇게 좀 비유를 다양하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곡은 여름이라는 곡인데요. 민요 중에 쌀음타령이라는 곡을 네.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했던 곡이었고 그 후렴 부분이 되게 좀 독특하다 보니까 듣는 분들께서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0: 재밌을 것 같아요.
1: 네,
0: 싸름이라는 게 그 매미가 우는 소리 흉내낸 네,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니, 근데 심심한 명태는 이름을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1: 저희가 이제 이름을 되게 여러 가지를 던졌었었는데 그때 저희 세 명이 대학교를 막 갓 졸업한 한 살 차이 나는 그런 선후배, 언니, 네. 오빠, 동생 막 이런 사이였는데 그때 저희가 되게 좀 생각했을 때 막 그렇게 멋지지도 않고 대학교는 졸업을 했지만 아직 서툴고 사회에선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 아기들 같고 막 이래서 네. 뭔가 좀 그런 이미지랑 잘 어울리는 게 없을까 했을 때 막 코다리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네. 뭔가 명태? 심심한 명태? 약간 이런 이름이 귀엽다. 그래서 했었던
0: 네, 귀여워요.
1: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귀엽고 얘기 들으니까 더 재밌네요.
1: 네.
0: 네, 명태가 이게 활용이 엄청나게 되는 생선이기
1: 네,
0: 때문에 네, 잘 지은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렇게 그동안에 이런 뭐 그룹 활동 또 메인 보컬로도 활동하시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 현재에 김보림 씨가 있는데요.
1: 네.
0: 앞으로 김보림 씨는 어떤 소리꾼이 되고 싶으세요?
1: 저의 꿈은 사실

0: 저의 목소리로 어떠한 하나의 판이나 바디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꿈도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1: 네.
0: 뭐 저의 스승님들께서 이렇게 잘 닦아놓으신 소리들을 제가 이렇게 잘 꼭꼭 씹어서 소화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1: 김보림 씨만의 판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날을 또 기원하면서 응원하고
0: 감사합니다.
1: 있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당장 올해 계획은 뭐가 있으세요, 그러면?
0: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열심히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어서 논문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춘향가를 열심히 닦아서 이수 시험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고, 그걸
1: 네.
0: 바탕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춘향가 완창을 한번 도전을 해볼까라는 조심스러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단계별로 뭐랄까 넘어야 될 산들이 하나 넘으면 또 생기고 하나 넘으면 또 생기고 그게 이제 정말 인생의 굽이굽인데요. 당장 올해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 일이 남았군요.
0: 네,
1: 그
0: 맞습니다.
1: 논문도 그동안에는 논문을 써보지 않았는데 석사가 돼서 이 연구 논문을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0: 네.
1: 어떤 주제를 지금 잡고 계세요?
0: 적벽가 중에 그 박동진제 적벽가 중에 방망파 전투와 장판교 전투 두 대목이 있는데, 사실 이 전투 장면 두 대목이 모두 다 현존하고 있는 바디가 박동진 바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지금 전승이 되고 있는 타 바디들 중에서도 방망파 전투가 있거나 혹은 장판교 전투가 있거나 이렇게 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함께 연구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논문을 쓴다는 일이 쉽지는 않고, 또그 논문을 위한 테크닉 같은 거를 더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게좀 어렵지만, 그래도 논문을 쓰면서 한 번이라도 더 사설을 보고 또
1: 네.
0: 선생님들 소리를 찾아듣고, 근데 그게 되게 큰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게 너무
0: 네,
1: 많아요.
0: 맞습니다.
1: 네. 와, 아이도 키우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소리도 연습해야 되고 그 많은 일들 속에서 항상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김보림 씨의 길을 꿋꿋하게 가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0: 감사합니다.
1: 그러면 헤어질 시간이 벌써 돼서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0: 네, 요즘 여름철 또 장마가 와가지고 여기저기 물난리도 나고 돌아다니시는데 어려움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치만 날씨가 좀 이렇게 꿉꿉해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좋은 모습으로 국악방송 라디오에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곡,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0: 박동진제 적벽가 중에 조조가 신세 한탄하는 대목인데요.
1: 네.
0: 보통 세타령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대목도
1: 네.
0: 굉장히 좋아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또 박동진째만의 특징이 또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김보리 MC 보내드리면서 박동진제 적벽가 중 조조 신세한탄하는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복반주에는 권은경입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호로!

떴구나.

나게 성려하고 나는 흐렀지

0: 적벽가 중 조조가 신세 한탄하는 대목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김보림, 북반주에는 권은경이었습니다. 오늘 판소리 초대석에서는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젊은 소리꾼 김보림 씨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탁월한 실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김보림 씨의 소리끼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잠시 후 판소리 초대석 손님과 함께 꾸미는 최판사의 명판결도 기대해 주세요.
1: 여러분께서는 지금
2: 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1: 저는 가야금 병창의 꿈나무 이지안
2: 전환입니다.
1: 얼씨구
2: 좋다.
0: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조금씩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들의 완창곡을 매주 이어가며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순인 명창의 장판개체 수군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순인 명창은 박송희 명창에게 박록주체 흥보가를 전승해 현재 국가무형유산 흥보가 보유자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어머니로부터 춘향가, 심청가, 수군가를 물려받았습니다. 이 중 수군가는 전통적인 동편제 소리인 장판개, 배설향, 장월중선을 거쳐 정순인 명창에게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 판소리는 지금은 잘 부르지 않는 귀한 소리인데요. 판소리 연속감

0: 영상을 통해 장판개체 수군과 전판을 만나보셨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 감상에서 들으실 음원은 국악방송 악당이반 판소리 전집으로 기획되어 2005년도에 경주의 동락당에서 녹음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수군가 중 토끼가 덫에 걸렸다 살아나는 대목부터 독수리를 속이고 살아나는 대목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정수님, 북반주에는 박근영입니다.
1: 아따여, 이 골목 잘 들어왔다여. 아, 그 토끼 한 마리 걸렸네요. 하고 고함을 질러놓으니 모두들 좋아라고. 어야, 점심 밥통에 풋고추 된장 내고 불 피워라. 이놈 바싹 구워 먹고 가자. 한 놈이 토끼를 쭉 잡아 뽑으니 손이 미끄덩한 것이 가만히 살펴본 게 실을 잔뜩 실어놨구나. 아따, 이거 걸린 지 오래되었나 보다요. 실을 잔뜩 실어놨네요. 그 중에 마흔이 훨씬 넘은 늙은 총각이 하나 있었던가. 이빨은 다 빠지고 머리털은 시끄지끄한 놈이. 아, 이 녀석아, 냄새를 한번 맡아봐라. 여름에 썩은 고기 잘못 먹었다가는 배탈 나면은 여러 놈 죽는다. 아, 이놈이 냄새를 맡아보려면 토끼 대가리다 맡아봤으면 잘 구워 먹고 갔을 것인데 일이 그렇게 되려고 토끼 똥구녕이라 대고 냄새를 맡아본 것이. 아이, 꽤 많은 토끼란 놈이 3년 먹은 도토리 방구를 시르르르르르르르 끼어 놓게. 아이, 그 이놈의 몸에서 구렁이 썩는 냄새가 난다. 잡아 던져 놓으니 토끼 죽을 때 맘 먹어 저 잔디밭에 깜짝 뛰어나왔더니, 얘네 이놈들, 내가 썩어야 너희들 눈구녕이 썩었다. 너가 그렇게 멍청이 서 있지 말고, 내가 수군 가서도 살아왔는데 너가 놈 소리 내가 죽을 상심냐? 원통이 생각 말고 내가 수군에서 살아왔는 구변을 한번 들어봐라. 토끼가 한번 샘 방정을 떨면서 한번 놀았디. 관대장장 한보조 양방 기간다 할 말은며 조결성 창자방기가 그사방기가 날만 안색하는 조맹덕이 깨만 얼기가 날만 신추르기 몰채걸량이가 좋아방기가 날만 오동동원 신선지라도 한가 어디가 날만 깨뜻던 청산두 견 자주 훈다고 각색소리 타향수구 갔던 번님이 고국산천을 돌아오니 어찌 이래 반갑구랴. 대박던 머루다래들 호두도 호두도 깨물면서 이리로 깡총저리로 깡총깡총거리고 도진다. 아, 이렇듯 한참 놀고 있을 적에 공중에서 윙한 소리가 나더니만은 달고 둥치만은 독수리가 토끼 대가리를 탁 덮쳤겄다. 토끼 깜짝 놀래 위로 올라보니 독수리거든.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인자 오시오? 오냐, 내가 저 우구서 놀다가 볼게. 하도 시장에서 너를 한 마리 잡아 물어왔다. 아이고 장군님, 그러면 어디서부터 잡수실라요? 어, 어두 진미라고 하였으니 네 대가리에서부터 우수글 난다. 꽤 많은 토끼가 한 개를 얼른 생각하고 운한디. 아이고, 아이고.

주공사에 던져두고 속절력 없이 애기 죽게 됐니 아깝고 절통한데 주보시오 창군집 어서 빨리 잡수시오 차라리 어서 죽어 서르머리지라요 당장의 목숨을 끊어주오 이렇게 슬피 우니 독수리가 듣더니만은 내 이놈 금방 죽을 놈이 무엇이 서러워서 그렇게 울어 싼단 말이냐 아 장군님 들어보시오이 아 내가 이번에 수궁을 들어갔었지요. 그래서 아 수궁 용왕이 나를 보시더니만은 타국 짐승이라고 귀히 여겨 의사 줌치라는 보물을 하나 줍디다. 아 그 의사 줌치가 무엇이다냐? 아 그 들어보시오. 의사 줌치를 쫙 펴놓고 보면은 구멍이 여러 개 뚫렸었지요. 한 공기를 톡 당기면서 개 장자 썩은 거, 돼지 썩인 거, 죽은 거 나오너라. 흘라치면은 그제 꾸영 나오고 또 한 군기를 턱 튕기면 병아리 새끼, 새 새끼, 남새댁이 나오너라. 흘라치면은 7,500마리가 그저 꾸역 나오고 이런 보물을 무주공산에다 던져두고 박조가로 내려왔다가 창군님을 만나 죽게 되었으니 그 아니 원통어요. 독수리가 듣더니만은 딱 반하제. 아야 토끼야 그거 나 둬라. 아 그거 들이기는 어렵지 않지만 그것만 뺏어놓고 나까지 맞아 잡아 잡수려고 그러지요. 아이 미련한 놈아 아 그것만 뺏어놓으면 평생에 날개 죽지 안 아프게 날아다녀도 먹고 살 것이 있는디 미쳤다고 너를 잡아먹을 것이냐. 그 날 둬라. 아 그러면은 나를 좀 데리고 가시오. 그거 어디 있느냐. 저기 석상 바위 밑에 있어. 저거 보시오. 까마까치들이 저거 냄새를 맡고 난리가 났어. 그래 어서 가자. 독수리가 토끼를 들고 가는 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은 소주병 차듯이 딱 들고 훨훨 날아 석상 비덕 바위 밑에다가 턱 내려놓으니 아이 깨만은 토끼가 쇽 들어갈라 크니 토끼 뒷팔목을 콱 잡더니만 내 이놈 너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 아니요 그렇게 의심이 나거들랑 내 뒷발목을 딱 잡고 계시다가 나 준다르로 나 주란 대로 나 주시오. 오냐 그러자 토끼가 석사 바우 밑에 들어가더니만은 아이고 여보시오 장군님 손이 곧 달락 말락 커요. 조금만 놔주시오. 조금만 놔주시오. 오냐? 아 지금 손이 그냥 곧 달락 달락 커요. 조금만 놔주시오. 오냐? 조금만 놔주시오. 조금만 쭉쭉쭉 조금만 놔주시오. 하더니 탁 차고 안으로 쇽 들어가 버렸어. 시가 한가 한치라고 시조 반이나 빼고 노래를 부르는디. 청소!

야 이놈 토끼야, 나 시장하다. 어서 나오너라. 내 이놈 독수라. 내가 너한테 잡혀서 할 일 없이 꼭 죽을 것을 너를 꼬아서 여기까지 살아왔으니 그것이 의사줌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독수리 기가 막혀. 내 이놈 토끼야, 내 발심 알지? 내 발 들어가서 휙휙 젖어 놓으면 어느 발톱에 걸려 나와도 걸려 나올 것이니 빨리 안 나올래? 오냐? 내 이놈 발목댕이만 들어 놓기만 해봐라. 저 그저 네모난 돌팔매로 네 발가락을 탁탁탁탁탁 쳐놔가지고 자그마한 벌레도 한 마리 못 잡아먹게 할 것이니 들어 놓기만 해봐라. 내 이놈 토끼야, 그러면 네가 그 안에서 생전 안 나올 테냐? 어라 어라, 내가 인자 늙은 말년에 무엇으로 또 나가겠느냐? 내가 안에 앉아서 손자나 봐주고 자봉이나 하고 지낼란다. 잔말 말고 속 챙기고 어서 날아가거라. 독수리 그제야 올린 줄 알고 헐헐 날아가고

0: 판소리 연속 감상, 오늘은 정순임 명창의 장판개체 수군가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토끼가 덫에 걸렸다 살아나는 대목부터 결말 부분, 독수리 속이고 살아나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권진 명창의 강산제 심청가를 시작합니다. 박유전, 정재근, 정흥민, 정권진으로 이어진 명가의 소리, 강산제 심청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1: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요
2: 최판사의 명판결
0: 오늘 최판사님께는 이몽룡 씨를 한양에 보내고 홀로 서기 중인 성춘향 씨가 찾아오셨는데요. AI 자격증에 어학점수 만점까지 남부러운 것 없는 남원 최고의 인재께서 무슨 일로 이렇게 걱정 가득한 얼굴로 오셨을까요?
3: 최판사님, 이몽룡 씨가 남원을 떠난 지도 수삼년입니다. 저도 제 갈 길을 찾으려고 독수공방으로 이를 악물고 밤을 지새우며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서류 탈락뿐이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대기업 문턱은 구름 위에 솟아있고 중소기업에 가자니 너무도 큰 임금 격차에 앞날이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백수보다는 작더라도 튼튼한 업체를 찾아서 취업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채용 공고를 보다가 기가 막혀 뒤집어질 뻔하지 뭡니까? 데이터 분석 중소기업에서 딱 한 명 뽑는 신입 공고에 지원자가 무려 1,800명이나 되더라고요. 아휴, 정말 미쳐버린 취업난이란 말이 절로 나오는 현실이지요. 제 이력서는 오늘도 갈 곳을 잃고 구인구직 사이트 한 구석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몽룡 씨 오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채용 결과 발표만 기다리며 옥중 춘향과 다를 바 없이 하루하루를 피눈물을 흘리고 있답니다. 제 답답한 심정을 담은 소리 한 대목 들어주시겠어요? 쏙

지우고 보고 지우고 합격증서 가 보고 지우고 천전 반측 이원 통글 알아주리 가 뒤따라 안 말이냐 아이고 답답네 이리야 갈날 같은 취업한 팔을 이를 장차 어쩔 거나 향단아 노트북을

아이고 저런 청년층 일자리는 갈수록 눈에 띄게 줄고만 있는데 임금은 일부 대기업으로 쏠리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고용 사다리는 좁아지다 못해 끊어져 가니 참으로 기막힌 현실입니다. 성춘향 씨의 이 매치난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도록 최 판사님께 현명한 조언을 구해봅니다. 최 판사님. 옛말에 등고잡이라 하여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라 하였건만 오늘날의 취업시장은 그 낮은 사다리 입구에서조차 수천 명이 모여 외나무다리 싸움을 벌이는 꼴이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청년 인턴이나 단기 공공 일자리니 하며 땜질식 처방을 내놓긴 하였으나 이는 장기적인 밥벌이에는 아무 효험이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본 판사는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로 고혈을 짜내는 세력들을 모두 오게 가둘 것이며 누구든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모든 청년에게 고용 사다리를 개별 지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춘향 씨에게 합격 동지서라는 마패를 주어 이 취업 한파를 단숨에 깨부수고 당당히 첫 출근길에 오르길 명하는 바입니다.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과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잠시나마 즐거운 휴식의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함께한 우리 소리 한 자락이 여러분 마음속 피로도 시원하게 풀어주셨길 바라봅니다. 잘 쉬고 힘차게 새로운 한 주 시작하기를 바라며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은 여기서 여밉니다. 다음 주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소리 사랑꾼 최혜진이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예술가는 평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창작해야 합니다. 평생 고생문이 훤해요. 저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해왔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게 예술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새로운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0: 춤과 음악에 평생을 헌신한 김천흥 선생님이 95세 되던 해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 현재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남순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1979년에 제가 국립국악원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차려서 처음으로 정제무도 홀기에 있는 항장무극이라는 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어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김천웅 선생님, 성경인 선생님, 김기희 선생님 세 분이 국악원을 퇴근하시면 바로 신촌에 저희 연습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무악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 공부를 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고 너무 추억 같은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크게 화내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자 제자가 이제 이수평가를 보는데 남자들이 난리난 거예요. 왜 여자가 처형무를 추느냐. 그 선생님께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이왕지 가학부 때 여자 무용수를 못 구했으니 없었으니 그래서 남자가 췄지 각 교방청에서 남자들이 췄느냐. 조선왕조 의궤들을 들여다봐라. 여령들이 처형무를 춘 기록이 얼마나 많은가. 이왕지 가학부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한성준 선생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 한성준 선생님의 제자들이 승무도 추고 살풀이도 추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춤이라는 장르가 꼭 국한되지 않는다. 또 각 교방청에서는 정제와 민속무용을 다 골고루 하고 있었으니 춤이라는 장르는 골고루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음악을 반주 활동을 하시면서 민속악 반주도 다 하시게 되니까 춤도 역시 장르의 구별 없이 골고루 알아야 된다 해서 하셨고 봉산탈춤도 하셨고 양주산대도 하셨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늘 춤을 가리키든 음악을 가리키든 이론을 가리키시든 언제든지 강조하는 게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다운 이러한 예약이 표출이 된다. 책을 읽어라. 실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바탕이 무엇인가? 그 이론을 연구를 해야 거기서 진솔한 맛이 되살아난다. 이걸 늘 강조하셨죠.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게 2007년이거든요. 선생님의 모습은 환한 미소, 그리고 언제나 온화하게 그리고 끌어안아주시는 다정다감함, 그 인상이 가장 깊고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있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제자,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 인남순 명인의 기록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의 현장 박정경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폐막식에서 단 한 사람의 몸짓에 관객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빠져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흰 수건을 휘날리면서 살풀이 춤을 추었던 한영숙 명인의 공연이었는데요. 기품 있고 단아한 몸짓, 과장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우리 춤의 멋을 널리 알린 무용계의 큰 스승이었죠. 오늘 연구의 현장에서는 우리 춤의 멋을 널리 알린 무용계의 큰 스승, 벽사 한영숙 선생을 오늘 연구의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지금부터 함께해 주세요.

한테라웨 여러분의 연주로 한영숙류 태평무 반주음악 오늘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연구회 현장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국악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연구를 찾아서 라디오를 통해 소개하는 시간이죠. 매주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새로운 주제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연구회 현장은 국악방송 누리집과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0: 지난주에 우리가 춤꾼 이예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는 이예주 명인의 스승인 한형숙 명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발행된 동아시아 문화연구 제104집에 수록된 논문인데요. 기사로 보는 한형숙의 자취와 작품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인 한형숙은 어떤 분이었고 어떤 길을 걸었던 분인지 논문을 집필하신 황희정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황희정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선생님 어떤 연구, 어떤 활동하는 분인지 우리 연구회 현장 청취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대학에서는 한국무용을 전공했고요.
0: 네.
1: 그 이후로는 무용 이론을 전공하면서 세부적으로 무용 미학을 전공해서 이제 서양의 미학의 관점에서 한국무용을 설명하는 그런 작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좀 근현대 무용까지 넓혀서 신무용까지 연구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0: 네, 무용의 미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지금은 오늘 주제도 그렇지만 약간 근현대 역사나 무용의 어떤 기록 이런 쪽으로도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 황희정 선생님이세요. 한형숙 명무에 대해서 신문기사를 토대로 연구를 하셨는데 신문기사라는 게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1: 네, 이제 지금은 신문기사가 너무 많고
0: 네.
1: 너무 중복된 것도 많고 매체도 많고 해서 그게 이제 너무 정부의 홍수 속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한형숙 선생님이 활동했던 1930년대부터 제가 조사한 1960년대까지는 기사가 무용을 좀 가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이 무용학 연구라는 게 한 1970년대부터 생겼다고 봐야 되거든요.
0: 예.
1: 왜냐하면 1963년에 이제 대학이 처음에 무용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는 무용학이 좀 제도화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신문 기사를 통해서만 간간이 이렇게 좀 활자로 접할 수 있었거든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지금 연구하는 범위 한 1930년대부터 60년대까지는 기사가 무용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인식하는 거의 1차 자료로 기능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한 거는 기사의 내용뿐 아니라 기사의 건수, 빈도, 그다음 보도 성격 이런 것까지 살펴봐서

0: 한영숙 선생님에 대한 언론의 주목도와 대중적 관심도, 나아가 이제 국가의 문화 정책적 흐름까지 가능한 척도가 될수 있습니다. 신문 기사가.
1: 네네. 아, 신문기사가 이 근대의 어떤 문화예술을 연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군요.
0: 네.
1: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한영숙 선생에 대한 기사,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아까 왜 건수나 빈도도 좀 보신다고 했는데, 분량, 뭐, 빈도 이런 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해요.
0: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1: 아,
0: 예,
1: 네네.
0: 이게 1930년대 후반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969년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논문에서는 분석 대상을 잡았는데,
1: 네.
0: 총 94건의 기사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요즘에는 편하게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디지털로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이 편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여기에서 이제 검색되는 게 94건인데 이 중에서는 이제 중복되는 기사도 있어요. 어떤 공연에 대한 단신 보도가 이제 그냥 여러 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따지면은 이제 49건을 추렸고요. 그 다음에 신문이 요 이제 일제강점기 때요 신문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이제 조선 총독부나 일본 쪽에서 발행하는 신문도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매일신보, 경성일보, 조선신문이 되는데 요거는 뉴스 라이브러리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아카이브화가 되어 있는데 아카이브 원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제목은 검색이 됩니다. 근데 내용은 그냥 원문으로만 되어 있어서 내용까지는 이게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요런 것들은 제목을 보고 일일이 좀 원문을 열어봐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지 알수 있는 건데 그게 한 1940년대 초중반에 한영수 선생님의 행적이 한 10여 건 여기에서 좀 발견이 됩니다.
1: 아유, 사실은 지난주에 이해주 명인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할때 아카이브의 중요성, 아카이브의 가치에
0: 네.
1: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0: 너무
1: 상당히
0: 중요합니다.
1: 연결이 되네요.
0: 이 논문을 연구하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1: 아유, 그러네요, 진짜. 이 어쨌든 잘 디지털화되어서 검색해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또 사실 또 학자가 일일이 좀 검색해 봐야 하는 송품을 판다고 하잖아요.
0: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런 아카이브가 안돼 있을 때에는 발견 못했던 그런 자료들이 오늘날에 이제 발견을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연구가 그래서 또 나올 수
1: 그렇군요.
0: 있고 과거에 잘못되었던 것도 좀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아카이브를 통해서 할수 있는 거죠.
1: 정말 참 연구라는 것은 비슷한 연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거나 오류가 나오거나 이러면 또 다른 관점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끝이 없는 것
0: 네,
1: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한영숙 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함께 거론되는 인물이 있죠. 바로 한성준 명인인데요. 이 한영숙 명인의 집안, 예술적 계보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이 한성준 명인을 빼놓고는 사실 한영숙 선생님의 정체성이 설명이 안 되기
1: 아유,
0: 때문에
1: 그렇죠.
0: 제가 이 연구를 할때참 이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요 논문이 이 논문 전에 작년에 한영숙 춤 보존회에서 학술 연구 대회를 했었고요. 세미나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이 발표 의뢰를 받아서 이 연구를 하게 된 건데 그때 이제 의뢰를 받았던 게 너무 이제 한영숙 선생님의 개인에 대한 연구가 없고 한성준 선생님과 연관된 것 그리고 한영숙 선생님의 보유 종목 있죠. 승모살풀이 이런 것에만 이제 너무 쏠려 있어서 개인에 대한 집중이 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저는 그 개인에 대한 집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의 목적도 아까 원래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좀 깜빡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던 한영숙 개인으로서의 어떤 고뇌, 범민, 그리고 이제 승무의 명인으로 올라서기까지의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지금 쭉 그려내고 있는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한성준 가계도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한영숙 선생님이 한성준 그 명인이 할아버지 되죠.

0: 그 아버지인 한창선의 그 본처 소생이 아닙니다.
1: 아,
0: 아,
1: 네.
0: 그래서 약간 이 가계도가 남달라요. 좀 독특해요. 일단 한성준은 아들 둘만 두었는데 그중에 첫째 아들이 한창희이고 한창희는 삼남 사녀를 두었고 그중에서 한 명이 이제 한영숙 선생님인 거죠.
1: 네.
0: 근데 한영숙 선생님은 한 여섯째로 태어났는데요. 독특한 거는 호적에 보면은 여섯째 순서로 올라와 있어요.
1: 네.
0: 그게 이제 그 본처 소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이 되고 좀 뒤늦게 호적이 출가가 된것 같고요. 그리고 삼남 사녀 중에서 한 둘째나 셋째 중에서 셋째로 태어난 걸로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여섯 번째로 이 본적이 올라와 있는데 요게 이제 제적 등본을 띈 논문이 그 전에 하나 선행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확실히 요게 밝혀진 거죠. 그리고 본적은 미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점좀 특이하고 가장 특이한 거는 한성준의 아들 두 분이 이름이 한창희, 한창선입니다. 그러면
1: 네네.
0: 창자 돌림인 거죠.
1: 그쵸.
0: 그 당시에는 돌림자가 있었으니까요.
1: 네.
0: 그 다음에 한영숙 선생님의 같은 학렬은 영자 돌림입니다.
1: 네.
0: 그래서 한영숙 선생님 포함한 삼남 사녀가 모두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자녀들은 모두 길 영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한영숙 선생님만 꽃불이 영자를 쓰고 있어요. 그거는 아무래도 호적이 뒤늦게 올라가면서 그 전에 한자를 잘못 쓰지 않았을까?
1: 그냥 오류다.
0: 오류로 예, 그 보지 않아요. 왜냐면 그어이 한영 선생님이 그 어머님이 아버지인 한창선과 중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원래 본처가 있는 상태에서 한영숙 선생님의 어머님과 중혼을 하게 되는데 어머님은 그 사실을 몰랐던 거고 그 전기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몰랐던 거고 알게 된 다음에 이제 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한영숙 선생님은 이 어머니 쪽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자를 좀 잘못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성준의 자손들 중에서 후손들 중에서 무용을 한 유일한 후손으로 항상 이 한영선 선생님이 꼽히거든요. 한영선 선생님 외에는 무용한 사람이 없다고 이제 무용계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한 평론가의 그 자료 제시에 따르면은 사촌으로 한영순이라고 또 같이 무용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1942년 기사에 보면은 한영숙과 함께 명창 명모대에서 같이 승무를 춘그 기사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은 아 이제 한영이 같고 그 다음에 한자도 같고 해서 아 사촌 분명히 무슨 근거가 있어서 사촌이라고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사촌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일단 한창희의 그 삼남 사녀 중에는 이렇게 그 한영순이 없고요. 사촌이라면 분명히 둘째 작은 아버지인 한창선의 자녀이겠죠. 근데 이제 한창선의 가계도는 입수할 수가 없어가지고 실제로 알수 없는데 여기서 약간 의문스러운 거는 한영숙만 꽃불이 영자를 썼잖아요. 근데 한영순도 꽃불이 영자를 씁니다.
1: 그래요.
0: 예, 원래 이게 본처 소생들은 전부 다 길영자를 썼는데요.
1: 그랬죠.
0: 그러면은 과연 사촌이 맞는지 약간
1: 좀 자매일 수도 있다는.
0: 자매가 아니고 서자녀이거나 예, 그러니까 그 한창선의 자녀라면은 혹시 서자녀이거나 그래서 이제 한자를 또 다르게 썼던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연구자는 아예 그건 신빙성 있게 또 보지 않는 연구자도 있어요. 그 사촌이라는 그 이야기를.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어떤 국악계 원로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지 알수 있을까,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계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영순이라는 분이 무용을 했더라도, 사촌이고 실제로 무용을 했더라도, 유일하게 그 적통 계승자는 한영숙 선생님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영순이라는 분의 무용 어떤 그 한성준에게 배운 흔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공인 그 한성준 선생님이 공인했어요. 본인의 후계자는 한영숙이라고. 그리고 그 무대 한성준의 무대에도 한영순이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한영숙 선생님이

0: 이제 유일한 적통 계승자다라는 아, 네. 거고 이제 그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네. 가계도가.
1: 와, 가계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또 고민해야 될 것, 연구해야 네. 될 것들이 있군요.
0: 네.
1: 사실 예인의 가계도라 예인의 어떤 계보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연구의 또 중요한 분야이기도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네. 또 지금 궁금증이 또 생겼는데 한성준 명인은 정말 당대 거의 최고의 명인이셨잖아요.
0: 네.
1: 그런데 예술의 대를 이은 사람이 한영숙이 유일하다. 예, 이 부분도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럴 수가 있었을까? 보통은 또 이렇게 약간 대를 이어서 그 DNA가 있잖아요.
0: 네.
1: 이렇게 좀 피에 흐르는 네. 그 예술을 계속 이어갔을 것 같은데 왜 한영숙 선생님만 대를 이었을까요?
0: 아, 그러게요. 더군다나 한 대를 건너뛰어서.
1: 어, 그러니까 진짜. 예. 예.
0: 이 한성준 선생님의 집안은 대대로 예인 집안이었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과거 조선 시대의 예인 집안이 이제 거의 세습으로 계속 이제 대물림되면서 하는 것처럼 이제 무학을 했던 그런 집안이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들들도 네. 이제 해야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런데 아, 두 분이 하기는 하셨어요. 아. 두 아들이 하긴 하셨는데 그게 지속되지 않았고,
1: 네.
0: 그 다음에 요 이제 증손자 한명동 씨의 인터뷰가 신문에 있거든요.
1: 예.
0: 그분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한성준이 자식들에게 무학을 못하게 했다고 해요.
1: 아, 네. 물려주지 않겠다.
0: 예. 네. 근데 그 점이 약간 좀 의문인 거죠.
1: 네, 네.
0: 근데 이제 추정을 해보면은 한성준 명인은 당시에 정말 이미 그 대단한 성공을 이룬 분이에요.
1: 네.
0: 그래서 분명히 부도 많이 축적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 예인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부를 획득한 분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럼 예인이 굉장히 좋은 직업으로 대접을 받았을까? 생각해보면은
1: 그렇진 않았겠죠.
0: 일제강점기에.
1: 네.
0: 예. 그리고 분명 그 훨씬 이전에 신분제가 철폐가 됐지만은 굉장히 강력한 그 신분제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랬을 때 조금 더 예전부터 존중받는 그런 좀 화이트 칼라 계통의
1: 예.
0: 직업을 갖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1: 네네.
0: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짐작을 하는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설정을 했지만은 한영숙 선생님과 이제 같이 살게 되면서 손녀가 같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한영숙 선생님의 어떤 자질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본인이 물려줄 누군가가 계승자가 필요하겠다라는 네. 인식을 또 하셨을 것 같아요.
1: 네네.
0: 그래서, 그런 어떤 나중에는 혈연의 계승의 필요성을 뒤늦게 인식해서 한영숙 선생님을 본격적으로 이 무용계에 들인 게 아닐까
1: 네.
0: 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 첫째인 한창희는
1: 네.
0: 피리와 해금을 했다고
1: 네.
0: 자료에 나오고요.
1: 그걸
0: 이제 지속하진 않고
1: 네.
0: 그냥 그다음에는 뭐 했는지 잘 기록이 없어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작은아버지였던 한창선 씨는 무학 활동은 뭘 했는지는 발견되지 않아요.
1: 네. 그러니까
0: 한창선은 그래도 피리 해금 그리고 여기 좀 이따 얘기할 뭐 장고도 치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창선은 그런 것들은 발견되지 않는데
1: 네네.
0: 한성준이 이제 조선 음악 무용 연구회를 1930년대 조직해서 그걸로 이제 공연을 올리거든요.
1: 네.
0: 근데 한성준의 사후 그 조선 음악 무용 연구회를 이 한창선이 한동안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하던 유산을 그래도
1: 네.
0: 조금은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후에는 변사로 활동했다고 해요.
1: 아, 네.
0: 굉장히 의외죠.
1: 그러게요.
0: 예, 변사가 지금 이제 없어진 직업이라서 젊은 사람들은 모를 텐데
1: 네.
0: 무성영화 시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연극을 막 섞어가지고 막 감정을 담아서 설명해 주는 역할인데
1: 약간 예술인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어쨌든. 예,
0: 그렇죠. 예술인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두 아들도 결국은 그 어떤 예능계라는 그 바운더리에서 봤을 때는 예능계에서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러네요. 한성준 명인이 이제 자식들에게는 좀 이 예인의 그런 길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이건 아주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자제들 그리고 한영숙 명인까지도 쭉 예술의 길을 결국은 어느 정도 갈 수밖에 네. 없었던 그런 걸 볼 수 있네요. 지금

전사 많이 모를 것 같다고 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지금 한성준 명인,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히 익숙하게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혹시 모르는 청취자분들 계실까 봐, 한성준 명인은 이 일제강점기 근대 시기에

0: 한용숙 선생님 손녀에게 어쨌든 이제 본인의 대를 이어주셨어요. 본인의 기회를 다 물려주고 나의 후계자는 한용숙이다.
1: 네.
0: 이렇게 했는데 뭐 당연히 남다른 재능도 있었고 이렇게 좀 뭔가 제목이었기 때문에 한성준 선생님이 보기에 정말 아, 이 아이에게 내가 물려줄 만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겠죠. 아니면 혹시
1: 그렇지.
0: 그 손녀밖에 없었을까요?
1: 딸이
0: 네.
1: 첫째 아들에게서도 딸이 3명이 더 있었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뭐 아들들은 고수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음악을 아들들 이제 음악을 하는 하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딸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랬을 것 같진 않고 분명히 이제 특별한 좀더 남다른 이유가 있었을 텐데.
0: 네.
1: 한용 선생님이 어린 시절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어머니 쪽에 가서 살았잖아요. 그
0: 예.
1: 다음에 어머니 쪽에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지 않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서 큽니다. 그리고
0: 네.
1: 나서 이제 여러 집을 전전하다가, 그 다음에 11살 무렵에서야 한성준 선생님과 같이 살게, 할아버지와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살게 되니까 아무래도 남들보다 더 유대가 많았겠죠. 그리고
0: 네.
1: 이제 그때서야 한영수 선생님이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한성조 선생님이 봤을 때 분명히 무용을 할 만한 제목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어떤 다소곳한 심성이라든지, 그리고 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다른 집을 좀 친척 집도 전전하고, 그리고 이제 본가에 가서도 살거든요. 그 아버지 쪽에 가서도 사는데, 거기서 다른 그 본초소생, 그러니까 계모와 다른 형제들과 같이 산 거죠. 아무래도 좀 눈치가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0: 그랬겠죠.
1: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환경에서 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성격이 조용하고 나대지 않고, 그런 성격이었을 것 같고요.
0: 네.
1: 그 다음에 한영수 선생님을 저는 처음에 이제 그 동영상으로 처음 봤는데요.
0: 네.
1: 그리고 지금도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주로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모습이 이제 남아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보면은 참 고우세요, 외모가. 얼굴이 갸름하고, 그 다음에 어깨가 이렇게 항공무용 한복이 잘 어울리도록 잘 이렇게 떨어져 있고, 몸 전체 태가 여리여리 하면서 누가 봐도 굉장히 여성적인 매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적인 것과 분위기, 그리고 굉장히 겸손한 성격, 이런 것들이 항공무용을 하는데 굉장히 적합했다고 보여지고, 한성준 선생님을 보셨을 때, 아, 그래도 이 한영숙이 가장 나의 것을 잘 이어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성격적인 거, 외적인 거, 이런 게다 고려되었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아유, 한성준 선생님이 뭐 달리 후계자를 지목을 하셨겠어요. 다 뜻이 있어서 한 거라는 생각이 또 들고, 지금 여러 이 한성준 선생님의 가게에 대한 이야기, 집안 이야기를 하면서 한영숙이라고 하는 분의 어떤 개인의 삶, 개인의 어떤 성장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들려주셨습니다. 음악 한곡 듣고 이어갈까요? 한성준 명인이 장구 반주를 맡고 이병우 명인이 단소를 부은 청성 자진한 잎한곡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좀 예스러운 음원 듣고 돌아왔는데요. 청성자진한 입이었습니다. 단소에는 이병우였고요. 장구에는 오늘 이야기 나누는 한영숙 명인의 스승이자 조부인 한성준 명인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는 기사로 보는 한영숙의 자취와 작품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논문을 집필하신 한양대학교 예술과 과학기술연구소 연구교수이신 황희정 선생님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한성준 명인의 이제 후계자로서 한영숙 선생님이 이제 우뚝 서서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손녀라는 사실, 한성준의 손녀라는 사실이 어찌 보면 좀 든든하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 부담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1: 그럼요. 네.
0: 한영숙 선생의 초기 활동, 특히나 더 한성준 선생님의 영향이 컸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1: 네. 이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한영숙이 한성준의 손녀다라는 걸 내세운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0: 네.
1: 초반에는 한 1938년부터 이 공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0: 네.
1: 여기에서 이제 한영숙은 그냥 출연진 중한 명으로 이름이 올라 있고 또
0: 예.
1: 개인적인 기사는 없거든요. 이제
0: 예.
1: 그 기사들을 보면은 좀 주요 출연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좀 어떤 서술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0: 예.
1: 이강선, 장홍심 이런 좀 한성준 선생님의 주축이었던 그 제자들에 대해서는 주요 출연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서술이 있고 그런 주요 출연진들은 두 작품 이상 출연을 하고 하는데 한영숙 선생님은 처음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곧바로 그다음부터 이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3인의 살풀이 춤에 참여를 하는데 3인의 살풀이 춤이지만은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한성준의 손녀라는 수식은 없지만은
0: 네.
1: 조금 이름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애제자라고 소개가 돼요.
0: 네, 애제자.
1: 예, 손녀가 아니고 애제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면적으로 손녀라는 거를 내보이기보다는 처음에 한영숙 자체에 대해서 먼저 그 실력에 대해서 좀 내보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그 이후부터 한 1939년, 40년 이때부터는 이제 한영숙 선생님이 한성준의 손녀라는 것들이 이제 기사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은 좀 묘사한 풍류 명인 야화라는 동아일보 그 소설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소설가 박용구가 그 당시를 이제 상상하면서 지은 건데 그 당시에 좀 상상이지만은 사실인 것들이 있어요. 요게 이제 한성준 선생님이 1941년에 조선예술상으로 수상을 합니다. 수상자로 선정이 되는데 이때 이제 명월관에서 축하연을 베푸는 중에 벌어진 이야기를 좀

0: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하는 건데,
1: 네네.
0: 여기에서 한영숙을 위해서 이 참가자들이 한영숙을 위해서 후원회를 결성하자라는 좀 결의를 해요.
1: 예.
0: 근데 그 결의를 한 이유가 한성준의 손녀로서 굉장히 재능이 있다. 근데 중2 재머리를 못 깎는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한영숙 선생님의 성격이 그렇게 막
1: 네.
0: 스스로 자기를 홍보하고 나서고 이런 성격이 아니고 소극적이고 항상 겸손하고 이렇다 보니까 주위에서 좀 이렇게 좀더 실력에 비해서 지금 개인 발표회도 안 하고 있고 하니까 이걸 후원회를 해서 개인 발표회를 하자라는 이런 것들이 좀 결성이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실제 그 당시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후원회 그 결성이 돼서 뭔가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때 그런 후원회 어떤 한 전통 무용가를 위해서 후원회가 결성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1: 네, 그러네요.
0: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어린 시절 사회적으로 주변화되었던 경험하고 대조되면서 이 무용계에 들어서면서 좀 사회적 주목도를 점점 받기 시작한 거죠.
1: 네.
0: 그러면서 한효소 선생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할아버지의 명성이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자기의 목소리를 싣진 않았던 거예요. 계속 어떤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부담으로 작용한 게 나중에는 할아버지가 이제 아프시고 그럴 때 약간 흔들리는 좀 그런 과정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인생 전반을 봤을 때는 초반에는 좀 부담스러움이 더 컸을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아까 왜 예인 한영숙으로서 좀 이렇게 길을 걷기 위해서 한성준의 손녀다라는 것은 이제 좀 숨긴 채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만큼 이제 그게 부담이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성준 명인의 손녀이기 때문에 또 나름의 그런 지지나 또 응원을 또 받기도 했을 것
0: 주목을
1: 같고
0: 받았죠.
1: 그리고 이제 한성준 명인이 어쨌든 이제 작고하는 시기가 돼서는 또 조금 약간 불안하고 힘든
0: 당황하는
1: 그런
0: 시기요.
1: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성준 명인이 작고하면서 비로소 한영숙 선생님은 이제 정말 독자적인 예인의 길을 갈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후에 좀 주목할 만한 행보는 어떤 게 있을까요?
0: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성준 선생님이 병으로 낙향했을 때부터를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한 41년에 그 상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좀 병환을 앓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낙향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한 1940년대 초반부터 그런 시기죠. 그리고 곧 돌아가셔요. 근데 그 사이에 한영수 선생님의 기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보이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럼 활동을 안 하신 건가? 했는데 그때 당시 활동이 매일신보, 경성일보, 조선일보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찾은 기사를 보면은 창극단, 악극단 활동을 해요. 창극단, 악극단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대중 공연물인 거죠. 대중을 상대로 굉장히 재밌는 어떤 공연물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하는 공연물이 주로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거고 그 당시 1940년에서 45년 요 사이에를 보면은 당시에 일본이 대동아 공영이라고 해서 굉장히 본인들의 선전 활동을 공연물을 통해서 많이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많이 동원이 됐던 게 악극단, 창극단이었던 거죠.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참여해서 한영 선생님이 좀 활동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 한성준 선생님이 그렇게 쓰러지시면서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나름대로 많이 흔들렸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한영수 선생님이 그래도 본인의 이제 소명감을 갖고 우뚝 선 시기는 한 50년대 중반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는 어떤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이 무용이라는 게 할아버지와의 강력한 유대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좀 뿌리 없이 돌아다니던 그런 경험에서 할아버지와 이제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강력한 유대가 바로 무용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도 전수받지 못하는 그 무용을 할아버지에게서 전수를 받으면서
1: 네.
0: 할아버지는 본인의 아주 깊은 뿌리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조부의 관계보다도 훨씬

0: 더 깊은 그런 걸로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아프시고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하늘이 무너지고
1: 네.
0: 뿌리가 없어진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왔던 것들이 좀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50년대부터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용 선생님이 본인의 어떤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본인의 천직, 소명, 내가 해야 될 것이라고 여긴 시기는 한 50년대 중반,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춤꾼으로 각성한 시기는 이 한성조 쌤의 사후 한몇년 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 네. 아유, 오늘 우리가 한영숙 명인의 어떤 이제 삶의 자취를 기사를 통해서 따라가는 시간인데, 이 삶의 그런 굴곡진 그런 면이라든가, 뭔가 그 내면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 정말 기사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참
0: 기사를
1: 추적할 수
0: 통해서.
1: 있다는 게 너무 참 흥미롭습니다.
0: 맞아요. 그 기사에 이제 1948년 12월에 민족정신양양 전국문화인총궐기대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한영 선생님이 너무 조용하시거든요. 여기에 참여하시고, 1961년에는 국악을 홀대하는 이 세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요. 정말 이 싫은 소리 하나도 못 하실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그리고 1966년에 비로소 개인 발표회를 하시는데, 이때 인터뷰에서 전통춤의 세태와 대중매체에서 흔드는 춤만 하는 이런 세태에 대해서 한탄을 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게 한성준 사후 이제 몇년 뒤부터예요. 그러니까 한 1940년대 후반부터 이제 점점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성준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방황 이후에 터널을 지나서 이제 자기의 갈 길을 확고히 찾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1: 결국은 이제 한성준 사후 한영숙 선생님이 이제 정말 본격적인 어떤 뭐랄까요? 무용계의 좀한 중요한 인물.
0: 그렇죠.
1: 예. 좀 우뚝 서는 그런 계기가 좀 생긴 것 같은데 결국은 이 한영숙 선생님 집안이 뭐 뿌리 깊은 예인 집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 전통 예술을 좀 이끌고 가야 한다는 뭐 어떤 책임감이나 소명의식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초반에는 좀 어떤 셋은 무학의 계승자로서 부담감과 압박감 이런 것이 좀더 컸다면은, 이제 한성준 사후에는 책임감과 소명의식이 이제 더 강해진 거죠. 그래서 이 해방 이후에 우리가 또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 공연계가 그렇게 막 활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50년대 중반부터 무용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조직이 생겨나고, 정부에서도 차츰차츰 좀 관심이 생겨나고, 무용계에서는 더욱더 이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직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한영수 선생님은 전통 무용의 대가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전면적으로 이름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전체적인 무용계의 맥락으로 봤을 때는 50년대, 60년대는 아직 이게 30년대부터죠, 계속 외국 무용하고 신무용이 좀 득세하던 시기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외국에서 물밀듯이 막이 서양 무용이 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만 최승희가 신무용을 하고,
1: 아유, 그렇죠.
0: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술이다라고 해서 막 열광을 하고, 지식인들이 거기에 이제 찬사를 보내고 하면서, 전통은 예전에 그 어떤 예인들이 그냥 하던 유희, 오락, 이런 것들 인식이 아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막, 인기는 있었지만은 존중받는 직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갔었는데, 이제 50년대부터 그런 이 전통의 중요성이 중요하게 생각되면서 여러 가지 조직이 되는데,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뭐 김천웅 선생님, 총범 선생님 이런 분들은 여러 정부 기관하고 문화 조직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름이 보여요. 그런 거에 비해서 한영수 선생님은 그거에 비해서는, 참 명성에 비해서는 이름이 좀 뒤늦게 보이거든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기사에 나타난 거고, 이거에 대한 이제 저의 해석은 아무래도 한영 선생님의 개인적인 좀 소극적인 성격, 그렇게 좀
1: 조용하다고
0: 뒤에서
1: 하셨으니까.

0: 조용한 성격.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많이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1: 예.
0: 무용이 여성이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남성이 무용한다고 했을 때 조금 더 네, 가중치를 네. 두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사회적 직책 네. 이런 거 했을 때 남성이 좀 더 무게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남성 무용가들의 활동이 좀 활발했고 한영 선생님은 조금 뒤늦게 좀 모습이 보이고요.
1: 네.
0: 그리고 또 1962년에 서울시 문화상의 무용분과위원을 맡거든요.
1: 네.
0: 맡으면서 또 정쟁에 좀 휘말리게 돼요. 그 당시에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 안 들어갔다, 이 사람을 왜 뺐냐, 이제 이런 좀 정쟁이 기사에 나옵니다.
1: 구설수가 좀 있었군요.
0: 네. 네. 의도치 않게 거기에 이제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서 한영 선생님이 좀 더 목소리를 좀 사회적 목소리는 어떤 내가 이 자리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욕심을 많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1968년에 돼서야 한국무용협회 이사로 이제 이름을 올려요.
1: 네.
0: 지금이야 이제 무용협회가 여러 개가 있고 이사에 올리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1: 네.
0: 저도 이제 이사가 몇 개 있고
1: 그래서 아유,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요.
0: 아닙니다. 네. 뭐 별거 대단한 일은 아닌데 당시 이제 한국무용협회라는 게 이제 유일한 조직이었고 거기에 네. 이제 이름을 올린다는 건 굉장한 영광이었던 거죠. 신문에 네. 나올 정도로
1: 네.
0: 거기에 다른 분들보다는 좀 그래도 뒤늦게 들어간 편이에요.
1: 네네 알 것 같습니다. 한영숙 명인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 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이제는 한영숙 선생님의 공연 활동과 작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기사에 아무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기대가 좀 있는데 뭐 공연 활동, 작품에 대한 기사 좀 소개 부탁드려요.
0: 네, 일단 첫 기사는 1938년 4월에 처음 나오게 되고요.
1: 네네.
0: 그 다음에 이제 곡을 시작으로 쭉쭉쭉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특이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1: 네네.
0: 한 공연에서 조부 한성준도 출연을 하고요.
1: 네.
0: 손녀 한영숙도 출연을 하고요. 거기에 장구에
1: 네.
0: 한희종 이름이 있습니다.
1: 한희종
0: 누구였죠?
1: 얼른 레이더를 돌려봐야 되는데.
0: 아버지였죠. 한영숙의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이게 유일하게 이 3대가 같이 무대에 오른 그 기사가 있습니다.
1: 3대가 올랐다라고도 기사가 되어 있어요?
0: 안 되어 있습니다.
1: 그건 없고.
0: 심지어 한희종이 장구를 담당했는지도 제가 그 기사를 찾아보고
1: 네.
0: 한희종은 제가 아버지니까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찾아낸
1: 예.
0: 거죠.
1: 예.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특징적이고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에요.
1: 네.
0: 그리고
1: 네.
0: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는 1940년에
1: 네.
0: 한영숙이 바람으로 주어요. 바람우가 그 옆에 승무라고 병기가 되어 있거든요.
1: 네네.
0: 근데 왜 승무를 안 추고 바람으로 쳤을까?
1: 그러니까요.
0: 예. 그거는 이제 승무가 그 이전에 금지가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승무를 공연을 하는데
1: 네.
0: 한성준 선생님이 승무를 공연하는데 거기에서 승무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유래가 이제 설이 분분한데 뭐 이제 승무가 기본적으로 파괴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1: 예,
0: 예. 뭐 황진이 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불교계에서 반발이 일었어요. 불교계를 모욕했다.
1: 아이고.
0: 그래서 승무가 금지가 됩니다.
1: 아이고, 아이고.
0: 그러면서 아무래도 대체작으로 온 게 이 바람우인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승무라는 거는 한성준이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춤이었어요.
1: 네, 네.
0: 기본무를 승무로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시하는 춤이었는데 그래서 무대에서 승무를 춘다는 거는 곧 계승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1: 네.
0: 애제자 혹은
1: 네.
0: 계승자, 후계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한영숙 선생님이 여기서 바람으로 1940년에 바람을 쳤다는 건 이제 계승자로서 좀 우뚝 서기 시작했다라는
1: 네.
0: 의미가 됩니다.
1: 네네. 아유 정말 이 기사 내용 들어보니까 우여곡절이 정말 많아요.
0: 네.
1: 하지만 이제 중요한 이 3대가 함께 무대에 선 것 그리고 정말 계승자로서 바람을 춘 것 여기까지 말씀 들었습니다. 또 계속 들려주세요.
0: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60년대거든요.
1: 네.
0: 60년대 기사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1: 예, 예.
0: 60년대는 이제 무형문화재
1: 네.
0: 법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에 일제시대의 강점기에서 벗어나가지고 막 경제발전을 하는데
1: 네.
0: 그때 군사정부 시절에 우리나라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막 외부에 선전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민속예술이다라고 잡았어요.
1: 네네.
0: 그래서 그 민속예술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전통무용들이 많이 활발하게 공연이 됩니다.
1: 네.
0: 근데 거기에서 이제 활발하게 공연한 대표적인 공연이 이제 민속예술단이라는 거예요.

0: 민속예술단이 대대적으로 해외 순회 공연을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1960년대 보면요. 1962년에 18건, 1966년에 14건, 1967년에 13건, 세 차례 걸쳐서 큰 폭의 한영소 공연 기사가 보이는데요.
1: 네네.
0: 그게 바로 이 민속예술단에 소속돼가지고 미국하고 일본에 공연을 나갔고
1: 예.
0: 또 하나는 67년은 이제 본인이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을 합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제 그 보도가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66년에는 개인 발표회를 해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이 기사가 많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매년 두세 건이다가
1: 네.
0: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사가 많아지는데
1: 네.
0: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떤 개인 발표회, 그다음에 서울시 네. 문화상, 그다음에 민속예술단 공연
1: 네, 네.
0: 이런 것들을 좀 읽을 수가 있었어요.
1: 네네. 네.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문학에 큰 주목받았던 그런 이제 사실들, 이슈들 이런 것들도 또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이네요.
0: 네.
1: 자, 이제 60년대까지 쭉 한번 왔어요. 사실 한영숙 선생님 하면은 승무 이렇게 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승무살풀이 말고도 좀 한영숙 선생님이 추셨던 춤 이런 거 혹시 우리가 좀 이런 거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너무 여러 개가 있는데
1: 네네. 네.
0: 일단 승무부터 설명을 잠시 좀 잠깐 드리면은 승무가 이제 그 60년대 계속 한영숙 선생님 추었던 게 바로 승무예요.
1: 네.
0: 그리고 제일 처음에 보유자를 인정받은 것도 승무고.
1: 네.
0: 그렇지만은 제가 꼽는 가장 그 다음에 중요한 작품으로는 태평무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태평무는 원래 한영숙 선생님이 강선영 선생님과 듀엣으로 커플춤으로
1: 네.
0: 이제 왕을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데 한성준 사후에는 이제 본인의 태평무를 하게 되거든요.
1: 네.
0: 거기에서 이제 세가락 별곡이라는 걸 추가하고
1: 예.
0: 본인의 나름대로의 승무를 태평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성준에게 받았지만 본인의 스타일이 깊이 배어있는 작품이 바로 태평무인 거죠.
1: 네.
0: 그래서 승무살풀이 너무 중요한 작품이죠.
1: 네, 네.
0: 그런데 이 한영숙의 정체성이 들어있는 작품이다라고 하면 태평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예, 몰랐던 사실이에요.
0: 굉장히 단아하고
1: 네.
0: 기품 있고 한영숙 선생님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1: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한영숙 선생님의 정말 어린 시절 굴곡 그리고 사회활동 작품까지 쭉 한번 기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한번 훑어와 봤습니다. 한영숙 선생님, 오늘날 무용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지 혹은 또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0: 무용계에 너무 많은 의미가 있어서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1: 네.
0: 아무래도 이런 춤이라는 거는 결국은 순리대로 돌아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자연스럽게 거기에 가게 되었고
1: 네.
0: 방황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은 본인의 정체성이 거기 있고 본인의 천직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결국은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아봐주면서 오늘날까지 이름을 빛내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의 연구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예술과 과학기술연구소 연구교수로 계시는 황희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3대에 걸쳐서 예술의 길을 걷고 있는 갤러리 나우의 이순심 대표는 맥을 잇는다는 것은 단순한 계승이 아니라 앞선 세대의 정신을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언어로 재해석하는 창조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뛰어난 선대의 뒤를 잇는다는 부담감은 한영숙 명인에게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무게를 담고 예술에 대해서 굳건한 철학을 가지고 자신만의 춤을 만들어낸 예인의 삶에 깊은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연구의 현장은 다음 주 일요일 8시에 새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곡으로 한영숙류 승무 반주음악 준비했습니다. 한세연 외 여러분의 연주로 들으시면서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나는 친구들의 일기를 읽으면서 일기가 정말 좋다고 생각했다. 일기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선한 면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의 일기를 읽으면 그 사람을 완전히 미워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말이다. 문보영 시인의 에세이 일기 시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잘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 겪어온 사정 알고 나면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가면을 바라보니 세상이 모두 거저 거저 거제. 이것이 하늘의 뜻이요 부처님의 조화요. 신봉사가 눈을 떠서 심청을 보고 봄이 생각을 하더니 많은

이렇듯 신봉사도 눈을 번쩍 떴는 뒤 수많은 만자맹인들도 모두 일시의 눈을 한 번 떠 보는 것이었다.

국악그룹 늘소음의 브라이트 월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12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살아온 시간을 알면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살아온 시간을 다 알아도 어떻게 대해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나이 들어서 인지기능이 떨어진 분을 대할 때 그런 막막함 생기죠. 어쩌면 오늘 저희와 함께할 분이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치매 공감 전문 언론 디멘시아 뉴스의 황교진 편집주간과 함께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죠? 빈사님께서는 쨍하게 볕이 든 장독대 사진 보내주셨네요. 햇살 좋은 날 차 항아리가 일광욕을 합니다 하셨는데 와 장독대에 호강하네요. 시를 읽고 있습니다. 맑고 평온한 풍경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장독대 보기 쉽지 않은데 또 빈사님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네요. 그리고 6월 20일 8일이었죠. 도움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는다고 하셨던 엔젤스 헤이븐의 조준호 대표님 얘기 듣고 또사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와 유다의 모델이 동일 인물이라는 설이 있죠. 우리 안에는 예수부터 유다까지 다양한 인물이 있을 겁니다. 오, 맞아요. 다만 환경에 따라서 예수가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유다가 겉으로 두드러지기도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쪽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겠죠? 왜 우리 안에 그 늑대와 양이 있어서 누구의 어디에 먹이를 줄까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 이런 것도 있지만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늑대의 마음이 되기도 하고 어린 양의 마음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연,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신청곡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로 이용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끼는 분들에게 우리 방송을 나누어 주세요. 홈페이지 오시면 다시 듣기로 나누어 주실 수도 있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 방송되는 재방송으로 권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황혜리의 강강술래 듣겠습니다.

0: 함께 걷는 사람들. 나이 들면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치매. 초고령 사회를 사는 우리에겐 더 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작 치매를 제대로 알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하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치매 공감 전문 언론 디멘시아 뉴스의 황교진 편집주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멘시아 뉴스에서 편집주간으로 일하고 있는 황교진이고 돌봄에 관한 기사와 책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책도 쓰셨어요. 저희가 네. 책과 함께하는 코너가 있는데 제가 책을 보면서 토요일에도 모실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디멘시아라는 용어가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원래 의미는 네. 뭐였나요?
1: 약간 생소할 수 있는 그 용어인데요.
0: 네.
1: 이 디멘시아에서는 D는 벗어나다, 네. 멘스는 정신이나 마음, 그리고 전미사 이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네. 정신이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난 상태 네. 이런 뜻이고요.
0: 네.
1: 그리고 이게 의학용어가 아니라 정신이 혼란스러운 그런 이성을 잃은 상태를 폭넓게 가리키다가 현대의학에서는 기억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질환,
0: 네.
1: 그때 이제 디멘시아라고 얘기를 하죠.
0: 그러니까 아웃 오브 멘탈, 탈 멘탈 이런 거였네요.
1: 그렇죠. 일단 기억력과 네. 생각, 행동, 판단에 문제가 있는 네. 그런 상태를 얘기하니까 멘탈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0: 네.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질병 이름으로 더 많이 우리에게 쓰이는 것 같아요. 또 인지증이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굳이 용어를 바꿔 부를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인지증.
1: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0: 네.
1: 예전에 우리는 치매라는 단어가 없을 때는 흔히 노망이라고 했죠.
0: 네.
1: 그리고 좀 힘들게 배설 문제 많이 얘기하고 그게 이제 치매로 바뀔 때 현재 그 치매 한자 어원이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예요.
0: 네. 그러니까
1: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는 약간 낙인 효과가 있는 그런 용어가 됐는데 그래서 일본은 2004년에 이 치매라는 용어가 환자와 가족들 대상자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

0: 그래서 인지증으로 바뀌었습니다.
1: 네.
0: 법적으로 일본은 체면한 말 쓰지 않고 인지증이라고 쓰기로 돼 있고
1: 네.
0: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오래전부터 치매 용어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계류 중이고 현재는 인지저하증이라는 용어로 변경을 좀 추진하고 있고 사실 이렇게 변명이 갖는 낙인 효과 때문에 바꾼 사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1: 네.
0: 간질을 뇌전증이라고 하고
1: 네.
0: 정신분열증을 조현병이라고 하거든요.
1: 네.
0: 그 예전에 간질이나 정신분열증 쓸 때 그 환자와 가족들이 너무 어려워했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치매도 인지저하증으로 바꾸는 데 찬성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용어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고 치매 환자가 아니라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 그러면 지금 치매로 인한 두려움이나 마치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곳에서 좀 사람을 먼저 보게 되는 그런 효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사람이 우매하다라기보다는 이분이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0: 그렇죠.
1: 우리가 조금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맞습니다.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용어의 변환인 거겠죠.
0: 네.
1: 2017년부터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치매 안심센터가 생기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치매 검사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꼭 안심센터뿐이 아니라 많은 어르신 관련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간이 검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치매를 이제 국가가 책임지자고 시작한 거는
1: 네.
0: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그런 사회복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제도 이후에 전국에 256개의 치매 안심센터가 생겼고 뭐 대도시 서울 같은 경우 각 구에 다 있어서 아 내가 치매 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거기 가서 무료로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중앙치매센터에서 24시간 상담하는 1899-9988이라는 전화번호 콜센터도 생겼고
1: 네.
0: 그 지금은 치매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상담뿐만 아니라 선별검토 후에 가족들 교육도 하고 또 다양한 이곳의 활동이 있는데 약간 아쉬운 것은 지금은 선별검사로 치매 환자 조기 발굴에 좀 집중돼 있고
1: 네.
0: 나머지 여러 가지 필요한 진단 이후에 할 만한 예산들이 좀 부족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1: 네.
0: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1: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검사가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여보 우리 치매 검사합시다 그러면 싫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보 우리 인지증 검사합시다 그러면 좀 괜찮은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 요즘 기억력이
1: 예전하고
0: 좀 다른 것 같은데
1: 네.
0: 기억력 검사 한번 해볼까?
1: 네.
0: 이렇게 모시고 갈 수가 있고
1: 네.
0: 그리고 여기서 또 재미있는 부분은
1: 네.
0: 가능한 빨리 검사 받으면 좋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치매 검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녀들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치매면 어떡하지 하니까 검사를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아니, 나이 드시면 다 저렇겠지 해요. 그래서 누가 제일 객관적으로 보면 며느리들이 많이 객관적으로
1: 네.
0: 봤어요. 근데 지금은 또 달라졌어요. 며느리나 아들, 딸도 두려워하거나 관심이 적고 양로원 친구가 너 이거 검사 받아야 돼.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상황을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고 좀 빨리 받아보고 결과를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1: 근데 지금 해주신 말씀 중에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아들, 딸보다 며느리나 사위가 조금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헛돈을 쓰지 않게 한다든가 아니면 좋은 진료나 치료가 어떤 것인지를 선택할 때 조금 더 멘탈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이게 빨리 검사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치매에 대한 이제 선제적 대응이 초기 치매에만 집중되어 있고
1: 네.
0: 이게 중등도가 높아지면 중증도가 높아지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1: 그러니까 이미.
0: 그렇죠. 네. 빨리 발견해서 운동이라든지 식단이라든지 주변의 관심이 모아져야만 그 상태가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초기나 경증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1: 네.
0: 그래서 곁에 있는 가족들이 덜 힘들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거죠.
1: 네. 진단은 잘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이후가 좀 아직 촘촘하지 않은 편이다. 이런 얘기 아까 잠깐 해주셨는데 이런 빈틈을 메우는 게 언론의 역할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건가요? 디멘시아 네. 뉴스에서?
0: 제가 이제 어머니를 오랫동안 돌봤거든요.
1: 네.
0: 저희 어머니는 치매 환자는 아니었고
1: 네.
0: 저 같은 경우는 친할아버지하고
1: 네.
0: 장모님이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1: 네.
0: 제가 직접적인 치매 보호자는 아니었지만 저는 대학교 4학년 졸업 무렵에 어머님이 일하시다 갑자기 쓰러져서 뇌출혈로 그날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어요.
1: 아, 치매가 아니라.
0: 네. 근데 같은 뇌질환 영역이고 네. 치매도

0: 이제 중환자가 되면 결국 식물인간 상태의 그 운동 기능과 신체 기능에 이제 어려움이 오는데, 그래서 발병 시작부터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의 와상환자 어머니랑 20년 돌보면서 이 장기 돌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제 인생 전체가 이제 고민했던 시기를 보내왔고, 그러면서 현재 언론사 일하면서도 이제 예를 들면 치매 신약이나 뭐 치매 사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제약 쪽은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일부 환자에게만 쓸수 있는 비싼 약을 굉장히 치매를 거의 정복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좀 보호자들에게 좀 불필요한 정보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사회 뉴스는 환자 실종이나 사고 문제, 뭐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요양병원이나 그런 데서 일어나는 굉장히 일부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들. 근데 이렇게 언론이 전해지면 치매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기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치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우리들 자신도 걸릴 수 있고, 그래서 길게 초기부터 한 10년은 병증이 천천히 진행되는 병이 이제 알츠하이머인데, 그게 대부분의 치매의 80%거든요. 그래서 그런 긴 기간에 어떻게 돌봐드려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인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초기가 중요한데 이상하게 초기는 어영부영 넘기고 나중에 심각할 때 대응하려고 하면 품이 많이 될 수밖에 없겠죠.
0: 그렇죠.
1: 아니 그 이제 어릴 때 대학교 때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그때는 이런 돌봄에 대한 지원도 많지 않고 정보도 많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나요?
0: 네, 그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시험 볼
1: 네.
0: 때여서 진짜 창창한 청춘의 기대와
1: 네.
0: 꿈이 있었을 때 갑자기 어머니 쓰셨는데,
1: 네.
0: 그때가 1997년이었어요.
1: 네네.
0: 그러니까 뭐 IMF 터지고 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뭐 국가적인 어떤 돌봄에 대한 장기 노인 요양보험이라든지 그런 체계가 전혀 없고,
1: 네.
0: 또 대형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 한 3개월 이상 머물 수 없고,
1: 네.
0: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의학적으로 할수 없는 그런 이제 거의 의학적 사망 상태의 판정을 받고, 집으로 모시고 와서 제가 의사, 간호사, 뭐 영양사 역할 다 하면서 24시간 병간호를 했거든요, 식물인간 상태 환자를. 그래서 지금 제가 되게 이 일을 하면서 감사한 게, 제 기사를 보는 분들이 제 기사에서는 사람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이런 돌봄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 계신 분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또그 사람, 그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의 두려움과 고통을 좀 해결해 가는데 좋은 조언이 되는데 힘이 될까, 그런 관점의 기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1: 경험을 하셨으니까 사람이 보이시는군요. 그래서 기사를 쓰실 때도 사람을 중심으로 쓰시는군요. 아, 참, 아니, 근데 누구 도움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0: 이런,
1: 결심하는 것도
0: 그렇죠.
1: 쉽지
0: 이런
1: 않으셨을 것 같아요.
0: 개인적인 어떤 삶의 고통을 저는 가정질환이라고 하는데,
1: 네네.
0: 특히 뇌질환은 낫지 않고,
1: 네.
0: 그리고 계속 돌보면서 하루하루 견뎌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 사회의 공동체적인 이런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혼자 절실히 깨달았어요.
1: 네.
0: 그 20년 간호를 마치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저처럼 개인적으로 큰 부담을 가지고 가족을 돌보는 사람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러니까 돌보는 자를 돌보는 아이템으로 제가 사회적 기업도 창업하고, 결국 이제 어머니 병간호한 일이 저에게는 좋은 경험으로 한국 사회나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어떤 중요한 원동력이자 경험이 됐죠.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쓸모없는 시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겪은 시간으로 또 뭔가를 하게 되잖아요. 음악을 한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에라의 해금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In Loving Memory 듣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디멘시아 뉴스의 황교진 편집주간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디멘시아 뉴스는 인터넷 언론이고, 네, 그런데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시는지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2: 네. 그 많은 메이저 언론사들이 그 헬스 영역이 있어요. 네. 무슨 무슨 헬스. 그래서 그 거기는 여러 건강 전반의 그 주제들을 다루죠.
1: 네.
2: 근데 치매라는 주제가 다룰 게 굉장히 많은 주제예요. 그래서 그런 메이저 언론사들은 어쩌다 한 번씩 치매를 다루지만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게, 일단 치매는 약으로 완치되는 병이 아니고,
1: 네,
2: 돌봄, 간병 문제, 노인 정책 등이 함께 맞물려야 되고 이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그 예방과 치료 외에도 장기 요양보험, 치매 안심센터, 정부의 가족 지원 정책, 치매 친화 환경, 해외 사례까지 그 이 전 분야를 취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디멘시아 뉴스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진단 이유.
1: 네.
2: 진단 이유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언론사는 없어요, 사실은.
1: 네.
2: 그래서 진단을 받는 순간보다 그 이후 수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정보가 필요해서 디멘시아 뉴스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그 매체가 너무 이렇게 좀 짧게 전하다 보면 잘못 전달이 돼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전문 언론 쪽에서 볼 때 일반 매체에서 다뤄지는 치매가 어떤 부분이 이런 건 좀 잘못 됐다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2: 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제가 칼럼으로도 많이 썼어요.
1: 네.
2: 일단은 우리나라 9월 21일 날이 치매 극복의 날인데,
1: 네,
2: 해외에서는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이에요.
1: 네.
2: 근데 한 2023년쯤에 장애인들 대상 공모전을 할 때 장애 극복이라는 말이 개인에게 너무 무리한 책임을 안겨준다. 그래서 장애는 극복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동일한 시민들이라 해서.

0: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 극복이라는 말을 못 쓰겠는데
1: 네.
0: 우리나라는 치매 극복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일단
1: 네.
0: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
1: 네.
0: 예를 들면 예능 프로 가운데 다음 예고할 때 우리
1: 네.
0: 엄마가 치매래 뭐 이렇게 해서
1: 오,
0: 뭔가
1: 네.
0: 관심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치매를 이렇게 두려움의 질환으로 보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길게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극단적으로 다루지 않고 대부분의 가족이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을 다루면서 완치자가 없는 현재 중요한 것이 돌봄이고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치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데 실제로 치매가 가정 안에 들어왔어도 그 보호자들이 잘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1: 이렇
0: 감정적으로 너무 이렇게
1: 네.
0: 그냥 힘들고 큰일 났다. 근데 많이 공부하고 알면 알수록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또 치매입니다.
1: 네. 아니 이게요. 저도 몇번 생각해 봤는데 옛날에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기억력도 없어지고 노망도 좀 나고 그냥 그랬다면 지금은 내가 치매인가? 그리고 진단을 받고 이러니까 오히려 마음에 내가 치매래 이러면 두려움이 막 생기고 근데 그 두려움이 정신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0: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빨리 내가 치매 환자라는 거 아는 것이
1: 네.
0: 본인 당사자에게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1: 네.
0: 그 질문 충분히 할수 있죠.
1: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치매라는 걸 받아들이는 그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될것 같다는 거죠.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일단은 그 사회 전체가 치매에 대한 조금 학습이 좀 필요한데
1: 네.
0: 그래서 이제 중앙치매센터나 이런 기관들이 치매 인식 개선 운동을 뭐 기억 친구라든지 해서
1: 네.
0: 많은 교육을 받고 뭐 미장원이나 동네 반창회에서 내가 치매 수업을 받았더니 이런 거래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인식
1: 네.
0: 개선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치매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내 머릿속에 지우개 같이 청년기에 일어나는 조발성 치매의 경우에 이 굉장히 오랫동안 길게 진행되는데 갑자기 병 알고 몇달 뒤에 갑자기 막 애인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막 생활도 잃어버리고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정보거든요.
1: 네.
0: 일단 우리 머릿속에 치매 원인 물질 독소 단백질이 쌓이는 기간도 한 10년 걸리고 이게 증세로 나타나서 이제 그 투병 기간도 병과 함께 살아가는 기간도 한 10년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자식도 못 알아보고 뭐 신체 기능, 뭐 도구 사용하는 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병이 아니거든요.
1: 네.
0: 그 초기에는 그 증상에 대해서 친절하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면 당사자의 그런 충격이, 그러니까 환자가 느끼는 정신적인 어떤 고통이나 고립이 해소될
1: 네.
0: 때 그분의 삶의 질과 보호자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1: 네.
0: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되게.
1: 네. 아니, 암도 그렇잖아요, 주관님.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는 암이래 그러면은 그냥 끝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드라마에 막 울고 불고 막 그랬다면 지금은 또 암이 많이 초기에 발견되고 회복되기도 하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기도 하고 또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진단으로 그렇게 겁을 먹지 말아라. 왜냐면 어제도 있었다, 암은. 근데 몰랐을 때는 막밥 먹고 즐겁게 있다가 진단 결과를 받자마자 갑자기 삶이 끝난 것처럼 그럴 일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치매도 약간 그런 거겠죠?
0: 암하고의 좀 차이는
1: 네.
0: 암은 이제 전 주기의 치료 영역이 이제 의학적으로 좀 확립이 되어서 초기에 발견했을 때 1기, 2기는 정말 이제
1: 완치를 바랄 수
0: 바랄 수
1: 있다.
0: 있죠. 근데 이제
1: 네.
0: 치매는 진단되고 나서 이거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고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 정도여서
1: 네.
0: 좀 약간 결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1: 네.
0: 그렇지만 이제 치매 유전자가 있거나 또 부모님이 치매여서 치매 위험도 높을 때 생활 습관 개선, 식단 개선 그리고 내 일상에 대한 어떤 뇌 인지적으로 좋은 것들을 하면은 그 효과가 훨씬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죠.
1: 네. 정책이나 제도가 뭐 계속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 뭐 특히 더 주목해야 할뭐 어떤 성장이 있었을까요?
0: 네, 그 올해 중요한 제도가 있었는데
1: 네.
0: 3월 27일 날
1: 네.
0: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어요. 이거 줄여서 돌봄 통합 지원법이라는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치매 정책의 중심이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이 확대되는 것도 필요하고 앞으로는 병원 치료와 연계해서 지역사회에서 요양, 돌봄, 복지가 연결되는 체계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중인데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치매는 병원 의료만으로 해결할 수

0: 없다는 인식 속에서 지역 사회 안에서 대응 역량을 키우는 그 부분이 과제로 조금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죠.
1: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우리 주관님이 쓰신 기사 중에 한국에 없는 마을이라는 시리즈의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올 초에는 또 책으로까지 출간이 돼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이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0: 아까 이제 일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 네.
0: 이제 너무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어머니 병간호를 중환자 병간호로 오래 할때 도움의 손길이 없었냐, 무슨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았겠냐 했는데, 사실 그 관심이 제가 많았고요.
1: 네.
0: 한국에 없는 마을은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치매 돌봄 현장을 조사해서 기록한 이야기인데, 사실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어요. 제가
1: 네네.
0: 건축공학을 졸업해서 국화학화를 쓴 루스 베네딕트처럼 그분이 일본을 안 가고 일본에 대한 베스트셀러 썼거든요.
1: 네.
0: 그래서 건축적 관점에서 그 마을을 지은 사이트, 그 국가 정체, 건축 철학과 어떤 환경을 조사해서 기록한 이야기인데, 뭐 가본 분들이 가본 것 이상으로 잘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네.
0: 책 제목은 좀 도발적이지만 우리나라 현실을 꼬집으려는 뜻은 아니고요.
1: 네.
0: 과연 이렇게 약으로 완치할 수 없는 치매를 해외 선진국은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서 질문이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호그백 마을 같은 경우는 치매 환자들이 자유롭게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나와서 미장원도 가고 뭐 사교 활동도 하고 외출도 하고 쇼핑도 하고 돈 계산 잘못해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1: 네.
0: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서 그 마을을 견학한 북유럽 여러 나라들이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만들자. 그래서 만들면서 퍼진 게 치매 마을인데, 이 해외 여러 마을과 또는 도시가 치매가 있어도 익숙한 동네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치매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장면들이 한국 초고령 사회가 지향해야 될 미래라고 생각해서 이제 쓰게 된 책입니다.
1: 우리나라에도 그런 마을이 좀 생길 법하지 않나요?
0: 아, 이거 제가 뒤쪽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지금 제가 되게 안타까워하는 점이 있어요. 그 용산시가 경기도 양주에 이제 그 지역에 그 치매, 호구백 마을과 유사한 치매 마을을 건설하려고 계획하고 설계도 나왔다가, 이런 마을을 이렇게 지으려면은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필요했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지역 주민들이 기피 시설로 본 거죠.
1: 그러니까
0: 그래서
1: 뭐 우리 마을의 묘지 하지마, 뭐 쓰레기 하지마
0: 그렇죠. 뭐
1: 이것처럼.
0: 장애인 학교 하지마 이런 거 보죠. 근데 제가 쓴 책에 나오지만 유럽 마을들은 반겼어요. 마치 뇌질환 그런 좋은 종합적인 의료 센터와 그리고 굉장히 좋은 복지 기관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그 마을의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내가 나중에 치매에 걸리면 저기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지역에 이제 인근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함께 그 기관의 시설들을 활용하고 굉장히 좋은 지역의 그 자산이 됐었거든요. 근데 약간 우리나라는 그때 기피 시설로 보면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행정소송에서 용산구가 패소를 해서 이게 백지화가 됐어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저 뒤에서 이제 좀 공감을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공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역지사지로 또그 일이 나와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치매 부분에서는 이게 어느 질환보다 절실히 필요한데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공감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죠, 되게.
1: 어떻게 보자면 꼭 인지증이라고 진단을 받지 않는다 해도 노년이 되면 어느 정도는 기억력도 사라지고 어느 정도 운동 능력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그리고 그 시설이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으면 그 나의 미래에는 더 훌륭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0: 그렇죠.
1: 것이 아닌가요?
0: 근데 이 문제는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의 미래에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집안에 치매 환자가 생기면 뭐 대학 교수를 했던 기업의 경영인이었던 뭐 열심히 살아왔던 중요한 사회의 어떤 노동 인구가 전문가가 자기 일을 다 내던지고 거기만 매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 활동 인구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국가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선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선진국들은 이 치매는 국가가 관리하고 좀 보호해야 되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근 몇년 동안 약간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좀 생기려다가 살짝 지금 좀 멈춰 있는 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제 노인 인구도 지금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어섰고, 치매 환자는 올해 100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치매 환자 늘어나는 속도가

0: 사회 고령화 속도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2044년에는 200만 명이 될 거라고 예상해요. 지금의 두 배. 근데 이 200만 명은 거의 대구광역시 인구가 230만 명이니까 광역시 인구거든요. 그렇게 늘어날 때좀 국가와 또각 개인이 이 질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도 걸릴 수 있고 또 보면은 주변에 많이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인 게 치매입니다.
1: 우리가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인식 개선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디멘시아 뉴스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돕고 계시는 거네요.
0: 그 부분이 참 중요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이거는 나는 좀 피해 가고 싶어 하면은 그 말을 꺼내는 것도 힘들어요. 말이 씨가 된다 뭐 이런 말 때문에.
1: 네,
0: 근데
1: 그렇습니다.
0: 사실 치매는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되고.
1: 막뭐 이러죠. 아,
0: 예.
1: 듣기도 싫어, 듣기도 싫어, 막 이럴 수
0: 그렇죠.
1: 있잖아요.
0: 그래서 제가 그 한국에 없는 말 쓰면서 아, 이두 곳은 우리나라가 빨리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두 곳이 있는데 그게 스코틀랜드의 머더웰이고
1: 네.
0: 또 하나는 일본의 오무타시인데 여기는 마을을 맡는 게 아니라 지역 자체가 치매 환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우리 도시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도시는 주후할 수 있다.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고 집에서 고립되는 게 아니라 나와서 자유롭게 외출했을 때 아무 문제 없도록 상점, 또 정부 기관, 뭐 경찰이나 뭐 보건소 이런 모든 부분이 치매에 대한 굉장히 장기간의 깊은 전문적인 교육과 대응 역량을 이제 갖추게 됐어요. 그 일본의 오무타시는 초등학생들도 치매에 대한 교육을 학교 수업에 받거든요. 그 길에서 배의 노인을 만나면 어떤 노인이 치매 환자인지 그분과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의 훈련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좀 관심 갖게 하는 게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참교육 같은 드라마 보면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울대 의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제 분위기만 많잖아요. 그좀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오히려 어릴 때부터 치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참 의사가 될수 있는데, 참 의사. 네, 음악을 한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검은 고자리에 숨겨진 시간, 삶에 관하여 듣겠습니다.

0: 검은 고자리에 숨겨진 시간 파트 1 삶에 관하여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치매 공감 전문 언론 디멘시아 뉴스의 황교진 편집주간님과 얘기하고 있는데요. 치매 인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꽤 그래도 괜찮아졌는데 치매를 이해하는 정도는 점수가 꽤 높아요. 근데 함께 살아가는 걸 받아들이는 정도는 점수가 좀 낮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우리가 알면서도 그러니까 아직 받아들이지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1: 네. 그 제가 치매와 돌봄을 강연 주제로 해서 현장 강연을 할 때 좀 초반에 관심을 좀 끌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해봤어요. 치매라는 질환은 다른 질환과 다르게 제일 크게 나온 게 감정적인 두려움이에요.
2: 네.
1: 그리고 그다음에 누가 돌보고 어떻게 돌봐야 될까.
2: 네.
1: 마지막에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큰 죄를 짓는구나. 돌봄 문제. 네. 그다음에는 좀 이제 인식 개선이 조금 돼서 이거는 관리해 나가야 되는 병이야.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그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치매는 인생이 끝났다. 내가 과거에 삶을 잘못 살아서 이런 병에 걸렸다. 삶을 잘못 산 거 아니거든요.
2: 네.
1: 열심히 산 대학 교수님도 걸릴 수 있고
2: 네.
1: 선한 일을 한 목사님들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해는 관심이 늘어나야 하면서 머리로 하는 것인데 수용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2: 네.
1: 그래서 마음으로 이 질환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일반 분들이 치매에 대한 사례, 그러니까 실제 치매 환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해요. 9월 21일 날 치매 극복의 날을 보면은 한국과 일본이 달라요. 일본은 초기 치매 환자분들이 그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장을 많이 이제 제공하고 특히 네. 그날은 더하고
2: 네.
1: 우리나라는 행사만 해요. 막 공연하고 상장 수여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좀 더 치매 환자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만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을 떠나서 마음으로 수용하는 영역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아요. 이게 머리랑 마음은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약 그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 그럼 어머니 집에만 계세요.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 저 없이는 아무데도 못 가십니다가 아니라 조금 다른 사람들과도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고 이렇게 좀 그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만 다른 사람들도 수용하기가 좀 쉬워진다는 거잖아요.
1: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란셋에서 치매를 48% 이상 예방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0: 네.
1: 어렸을 때는 교육을 많이 받고
0: 네.
1: 근데 사실 요즘 너무 AI나 디지털을 의존하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받았던 것처럼 읽고 쓰고 외우고 하는 게 어렸을 때 필요하고
0: 네.
1: 제일 중요한

0: 이게 중년기예요.
1: 네.
0: 그때 이제 그 몸에 좀 해로운 거, 뭐 술, 담배 여러 가지 난청 조심해야 되고 난청이 굉장히 좀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
1: 네.
0: 이게 노년기의 예방책은 고립이에요. 고립이 제일 큽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좀 창피하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줄까 봐 치매 어르신들을 집에만 방에만 가둬놓는데 그게 제일 안 좋은 거고요.
1: 네.
0: 초기 치매일 때그 시설 등급 봐서 주야간 보호센터 거기서 이제 교육 같이 받게 하고 계속 뭔가 집 안보단 집 밖의 활동을 넓혀드리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계속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이걸 좀 생각해봐야 된다, 적용해야 된다는 거를 좀 많이 알려드리는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죠.
1: 네. 아니, 아까 난청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귀로 들어오는 많은 자극,
0: 맞아요.
1: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난청이 되는 순간 교류가 확 줄어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0: 그 세계적으로도 그 난청에 대한 연구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정말 어려운 게이
1: 네.
0: 보청기 끼는 순간 내가 나이 들었다. 이걸 너무 싫어하고 자녀들도 어르신이 막 지팡이 싫어하듯이 싫어할까 봐 그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1: 네.
0: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사회적 역할, 교류 있어서 뇌에 들어가는 자극이 대부분 소리로 들어오기
1: 네.
0: 때문에 귀가 어둡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 네.
0: 무조건 빨리 보청기를 쓰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1: 아니, 근데 주관님, 요즘 청년들은요, TV보다 SNS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SNS로 많이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SNS도 많이 하고 있고요. 유튜브로도 좀 알리려고 많이 하고 있고.
1: 네.
0: 그리고 저희가 다른 매체에서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매거진이 다 폐간되는 시대잖아요. 종이 매체가. 저희는 매거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거진 디멘시아를 만들어서 치매의 의학적인 부분, 돌봄에 대한 부분, 정말 선한 뜻을 가지고 하는 요양시설들, 그리고 인터뷰들, 관련 이제 스타트업들 그 소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현재는 정보가 전달하는 방식은 굉장히 SNS나 여러 가지 접근성 높은 방법으로 바뀌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실해지는 경우가 더 많죠. 가짜뉴스가 많이 돌아다니고. 그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뭐 이제 거의 이제 매거진 같은 시대는 이미 지났지만, 그런 식으로도 좀더 접근해서 잘못된 정보 하나가 받는 고통, 환자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줄수 있는 부분에서 좀 뭔가 보호해 드리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 주관님, 처음에 얘기하시면서 공감의 중요성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끝으로 디멘시아 뉴스가 치매 공감 전문 언론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감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고, 공감이 어떻게, 왜 중요한지 끝으로 좀 정리하면서
0: 네.
1: 말씀해 주세요.
0: 사실 뉴스는 정보를 전달하는 기관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이 치매 부분은 정보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삶과 삶이 연결되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내가 뭐 돈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는 마지막까지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어떤 역할로 살아왔는지가 중요하듯이 그런 부분에 이제 언론을 지향하기 때문에 치매 공감 전문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은 뉴스에서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치매 전 단계, 치매 환자 몇 명, 이런 숫자가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그 치매가 걸린 한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사람들에게 훨씬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담으려고 하고 그리고 저도 영케어러로 살면서 거의 중장년 시기까지 돌봄으로 지냈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게 혼자서 돌보고 힘들게 돌보는 사람들. 그래서 늘 따라다니는 말이 간병 자살, 간병 살인, 간병 우울 이런 말들이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는 함께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면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언론사이면서 작가와 기자가 되고자 합니다.
1: 사람이 보이는 디멘시아 뉴스의 황교진 편집주관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또, 인지증에 대해서 또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황교진 편집주관님, 오늘 좋은 시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앙상블 더류의 화양연화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디멘시아 뉴스의 황교진 편집주간님과 이야기했는데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공감이죠. 주변에 치매 겪는 분 있다면 마음을 열고 조금 다가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린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김용우의 풍류가 좋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 여러분은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각자 좋아하는 계절은 다르겠지만 어느 계절이든 다 제각각 낭만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죠. 여름이란 계절에도 극심한 더위와 습한 공기의 찝찝함을 이길 만큼 더 큰 낭만으로 기억되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돗자리 한 장 펼쳐두고 그 위에 앉아 끝

끝도 없이 나누던 이야기들. 맛있는 과일도 많이 나오는 계절이라 침샘을 자극하는 추억도 많고요. 먹고 수다 떨고 그러다 노곤해지면 그대로 벌러덩 드러누워 낮잠을 자기에도 까슬까슬한 돗자리의 감촉은 오히려 기분 좋은 시원함으로 와닿았죠. 어느 여름날 오후 시원한 돗자리 위에서 행복에 취해 꾸던 단꿈처럼 풍류에 취하는 이 시간도 이 계절의 낭만이 되는 배경이길 바랍니다. 7월 12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박귀희 명창의 가야금 병창 당가 녹음방초로 출발합니다.

겨울이면 자지요 구야 때때마다 소용 앞에 사냥 찾.

저거 큰 보고 눈둥둥 광산란 광광 가루란 차리르르르르르 벅다우 따그락 똑다우 턱 저거 배 늙은 노승 하나 가사 잡고 흙어 시로 제게 메고 후후후후후

0: 박귀의 가야금 병창, 당가, 녹음방초 함께 들으면서 7월 12일 일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훈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봉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훈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바로 찾아오실 수 있어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오늘도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 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감사합니다. 전하고 싶으신 사연 있으시면요, 꼭 보내주세요. 사연 중 선정해서 좋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630님, 안녕하세요. 풍류가 좋다 애청자입니다. 오늘은 감자를 강판에 직접 갈아서 감자전을 해먹었는데요. 밀가루 없이 감자전분으로 섞어서 만들었는데 너무 꿀맛이었어요. 우와, 저도 군침이 도네요. 용호님도 감자전 좋아하셔요? 아이고, 당연하죠.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배님도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풍녀사전 못 들어서 재방송 드려야겠어요. 역시 민요가 최고. 좋아요, 좋아. 네, 얼씨구 좋다. 우리 민요가 최고죠.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승승장군님도 재방송 때 보내주셨는데

0: 왔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 저녁이네요.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오늘도 좋은 풍류 음악과 편안한 일요일 밤 함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려요. 더 좋은 방송, 흥겨운 풍류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정혜석의 소리, 수군가 중 토끼와 상봉하는 대목부터요. 남의 수변 대목까지입니다. 시원한 용궁 생각하시면서 판소리 풍류 즐겨주세요.
1: 이내 모임이 한가하야 일모항운 잘미들어 월출 동정 잠을 깨어 진세간 피 흘지 임자 없는 녹수 청산 내 집 사무원 내 갑없는 산과 목실 양식 사무호 본식은 이 신의 부업부심이라 병산 찬주 완경월제 여산 동남 모르봉과 진국 명산 만장봉 첩구무산 십이봉 홍대방장 증주산 태산 숭산 하산이며 만하그천태산 안민산 수양산 통근강 서구월 남지지 북양산 가야산 송리산을 구경하고 무산은 낙조의 경과 양구고 일출경을 역력히 보았으니 등태산 소천하 공부자 대관인들 이에서 더 알 소냐 안 기생 적송자도 내 제자 삼어 두고 장생불로 가르치며 그 이따금 심심하면 종아리 땅땅 치니 내 호강이 어떠한가 그 아닌 게 아니래 그 아닌 것이 아니고 참 좋은 세상이요 그 토선생 아 그런디 내가 토선생 상을 잠깐 살펴보니 아 얼굴은 일색인디 그 참 미간에 화망살이 방정이시 그 미간에 화망살이 들어 죽으래글 꼭 여덟 번 겪은 에휴 아, 내 상이 설령 그렇더라도 아, 초면에 그런 방정맞은 말이 어디가 있단 말이오. 야, 토선생, 그 화를 내실 것이 아니고 내가 토선생 상을 잠깐 일러줄 테니 한번 들어보시오. 일개 대자 내 몸에 삼충 구추 다 보내고 대안음동 설안풍 만악은 운 쌓이고 천부원 칠제 화초 목실 바위 없어 아두간 바부터 그 벗없이 앉은 모양 채운 패널 무안수어 조이왕의 고생이요 때를 고쳐 북의상 한태조 공궁이라 치려 죽을 자네 몸이 삼동 고생을 다 보내고 벽도 공행 추리머루 추린구 복을 채우랴 진국심산 내려갈지 골고리 못친 거 목달에 음찬기오 지속으로 도난 거 사냥개 몰입군 엄산곳 있는 것은 토끼 얻는 나오로다 송아에 숨은 것은 불잘 놓는 초포수 오난 토끼를 노려오 외물 요청 약을 잡으 대돈잡이 철안 넣어 불방어 손을 들고 은근히 앉았다가 토끼 앞 부당도면 한눈 찡그리고 반만 일어서며

0: 불민태불반전 한 헌청론이 아이고 그런 정선이 내지마 우리 삼대가 초구로 다망했소 그러면 어디로 갈고 그러면 어디로 갈고 들로 내려가지 은항설탕 가시 누워 그금으로 니려들며 돌로 나려 토끼군진수 벌써고 막대로 뛰다지며 어려 쫀난 것술 먹은 조동이라 그 대신 새 생각하면 적벽 강산 전폐 얻은 조맹덕 정신이라 조근원 보름 두고 자른 꽁지 뒤지고 흠산 고산 철벽선바 비바비다란 알제 묵궁기 쓴내나고 미궁기 조총 놀채 초생모사 자네 신세 한가하다군 이렴 만산풍월 요타원들 무슨 정의 완월 무슨 정의 완경을까 안기생 총알이 때렸단 그런 거짓말일랑 날 다려 다시 와 토끼가 딱 들으니 영락 없는 지세상이지
1: 그렇지
0: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목 안에 숨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 세상은 이렇게 팔란 세상이려니와 그 수국 소식 좀 들려줄라요? 수국 소식 한 귀때기만 좀 들려주시오 그 말이란 게 들은 게 병이지요 아 이렇게 팔란 세상 살던 자네가 우리 수국 소식 듣고 또 가기로 해서 작정을 하면은 그렇지. 내가 또 한등짐 할 것인데 부질없지 야 주고 그 유식한 줄 알았더니 무식하기 짝이었구만 아 옛말에 붕위시란 말도 있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몰라보고 그렇게 혼자만 알려고지 하냐 아니 그 아니 무식이여 별주부가 속으로 은근히 좋든가 보더라 어허 그렇다면 내가 뭔 일을 테니 들러보시오 우리 수궁 장관이라 천양지간호 부변태 영덕정 높은 재벌 천여간 지었으되 호박기둥 황금주초 산호주로 난간 그의 수궁패고는 영농 그의 삼광이었고 군예수상 황홀허여 오복을 갖추었으니 우리의 용왕척이 거사 반주의 귀시여고 핵성이 앙드이게라 행무금자노 천일주 천비녹반어 불로주 빈사과를 실토록 많이 사시누어 수궁미색 수신명을 좌우로 늘어세우고 천거수승거산이라 요지로 들어 백리 군산들은 무산어 빗겨있고 삼천사 해당하는 약수 발각이 있다

주강산 어제 억소지 바다보니 경수위소 해소낙소 꽁내논 일적어 청풍척병 소자첨과 해버려던 태배도 수궁 풍경을 보았으면 세상은 법을 쏜가 문건대 퇴선생도 나 따라 수궁 가면 듬듬한 적풍신호 용호 대장이 틀림이 없으니 무실 자.

참 좋소. 그러한디 수흥철리 먼먼 길에 또 갔다가 일가 소식이 끊어지면 또 그 아니 원통하냐. 별주부가 또다시 구변을 내는디 수흥철리 뭐다마소. 수흥철리 뭐다마소. 맹자도 불은철리 양해왕을 가보았고 쿵팔십 강태공도 은국을 이별하고 문왕 만나 기대고 백리에도 목공 따라 진국의 재상이 되고 한신도 소와 따라 한나라 대장이 되니 원컨대 제 선생도 염려 말고 따라가세. 염려 말고 따라가세. 그 원일 경지 수금이라 그렇다면 같이 갑시. 따라가기로 작정이 돼야 깡총깡총 내려가는디 자리에는 앞에서 앙금앙금 토끼는 뒤에서 깡짱깡짱 홀로 수변을 내려갈지 건넌 산 파우터머 여우란 놈이 썩난 섬요 야 토끼야 야 너 지금 어디 가느냐 나 별주부 따라 수궁 간다. 수궁은 무다로 가느냐? 훈련 대장 하러 간다. 허허 자식 어린이고 너그들 수작을째 내 근처인 신호여 다 들었다. 가지 말으라 가지 마라. 수궁어 들어가면 칼잘 쓰는 미형과 역수 한풍 슬픈 소리 장사 일급 처모닫고 소소가 무언가로 제니 나도 울어있고 연년 춘추 푸른 고스 왕손도 귀울기라 토끼노도 수궁 가면 돌아오지를 못하리라 수궁인지 위방이

쌈이나 따먹고 올라가라 했어. 야 토끼, 응. 얼른 가, 가서 가. 자네가 뭔 복이 있다고 인중 짧아갖고 자네가 가기는 가서만은 내 말 한 자리만 듣고 가서. 아 다른 것이 아니고 아 일전에 전녀석이 남해 수변으로 가재 사냥 나왔다가 그렇지. 실조가야 물에 빠져 거의 죽게 된 것을 우리 수궁 대장 범치가 저놈 새끼를 건져옵고 수궁에 들어오니 용왕이 보시고 제주 이때 생각하시며 호반대장 하라 그랬더니 저놈이 한직이라고 마다하고 궁중에 무임으로 있다가 저런 방정맞은 것이 신여 간통을 했어. 그래서 의존권장 30도에 그냥 축출하이 쫓았더니 저놈 새끼야 남도 못되게 저렇게 방해를 치는 거야. 그러니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소. 토끼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 게 또 여우 심사를 아는지라. 그랬을랑가도 모르겠거든. 별주부 같이 갑시다. 그런데 내가 남해 수변 당도하야 물이 발목만 줘도 가지만 허리문만 줘도 내가 못 가지. 그 물은 얕은 곳이니 가서 갑시다. 깡총깡총 또 내려가는 뒤 남해 수변 당도하 세우중의 토설 달고 도용도용 떠난대란 한가한 초강급보 풍을 질러 가는 맹가 분피장 바로피 떠서 천강 흥미 무한정 백구

0: 작은 동남 물결이 와르르르르르르렁 아이고 저 물 봐라 바가채 물개 물수고 꼼짝달싹 없이 의복권이 되거구나. 여 별주부 잘 가시오. 나 수궁 들어가서 용대야도 못 가겠네. 별주부가 이제 저놈의 새끼를 한번 질러볼 수가 없자. 호령성으로 하는 말이 아따 이놈아 잘 가거라.
1: 정혜석의 소리 수궁가중 토끼와 상봉하는 대목부터 남의 수변 대목까지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아정한 정악한 곡 더 듣고 노랫말 봄풀이로 이어갈게요. 서울 악회 연주 관악 영산회상 중 타령부터 군악입니다. 영산회상은 줄풍류의 대표적인 음악으로 조선 후기부터 풍류방에서 연주되었던 기악곡입니다. 영산회상 계통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현악기가 중심이 된 현악영산회상, 관악기가 중심이 된 관악영산회상, 그리고 줄풍류를 낮은 조로 변조한 평조회상 등이 있죠. 오늘은 관악기 중심의 관악영산회상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 전국 곳곳에 많은 양의 장맛비가 쏟아졌죠. 최근 들어 극한 호우로 장맛비의 양상이 변해가는 건 기후위기의 신호라고 하지만요. 원래도 한반도의 여름은 장마와 잦은 소나기로 흐리고 비오는 날이 많긴 했었죠. 그래서 6, 7월 흐린 날이라는 노랫말로 시작되는 휘모리 잡가도 있었는데요. 휘모리 잡가는 조선 말기 서울에서 활동하던 소리꾼들이 만들어 부르던 노래 장르로 대부분 해학적인 사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 7월 흐린 날의 사설은 시조유치라는 옛 시조집에 수록된 어디야 낄낄이라는 장영시조에 견말을 덧붙여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6, 7월 흐린 날 삿가 쓰고 도롱이 입고 곰뱅이 물고 잠뱅이 입고. 여기서 도롱이는 예전에 주로 농촌에서 일할 때 비가 오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던 일종의 비옷으로 지피나 띠 같은 걸 엮어서 만들었고요. 잠뱅이는 곰방대라고 하는 담뱃대를 이은 것이고요. 잠뱅이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헛바지로 표준어로는 잠방이라고 하죠. 이렇게 장마철 밭일 나가는 머스마이의 차림새를 숨가쁘게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된 사설은 끝나지 않은 듯 길게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긴 사설을 문장 단위로 나누면 고작 세 문장뿐입니다. 앞서 머슴의 차림새를 나열하며 시작된 첫 문장은 개 좀 섰거라 말 물어보자 라고 끝이 나고요. 그렇게 머슴을 불러세운 화자가 그 머슴에게 하는 말이 두 번째 문장인데요. 또 한참을 수다스럽게 주워 섬기는 말들을 요점만 간추려 보면요. 장마철 웅덩이에 수북하게 많은 고기를 잡아 임의 집에 가져다 주고는 매움 삼삼 달콤하게 지져달라고 전하여 주렴. 한마디로 매운탕을 끓여달라고 전해달란 말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 머슴의 대답인데요.

이 머스마이도 수다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끝을 알 수 없이 길게 나열되는 머슴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도 무척 바쁜 몸이라 전할지 말지라고 거절인 듯 아닌 듯 살짝 튕기는 말로 마무리되는데요. 오늘은 이 노래를 배경춘의 소리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떡에 지고 숯불 줘서 고기가 숯불 많이 모였으니 내 종기 종달래끼 자나 굴구나 굴구나 자나

다모 지풀 추렴하게 하고 양끝 잘끈 동요 네 세 등에 얹어줄게. 지날 영도에 우리 님집 갖다 주고 전가라대 마참 때를 맞춰 청파 애호박에 부추 생겨뜨려서 애홈

고로 새벽이면 쇠물을 하고 아침이면 번산나무 두세 번 하고 낮이면 농사하고 초저녁이면 새끼를 꼬고 정

희모리 잡가 6, 7월 흐린 날. 오늘 노랫말 봄풀이에서 함께 풀어보고 백영춘의 소리로 감상했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됩니다.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 모두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럼 먼저 1부 마지막 곡으로 검은고의 이재화,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강건순의 노래 여창가곡 평롱 북두칠성. 오늘은 가곡이었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릴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분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지난주 2부 때 첫 곡 마치기 이벤트 사연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니 정답 동해바다 딩동댕 맞았어요. 그리고 2630님 정답 동해바다입니다. 네 맞았습니다. 그리고 전영미님 울릉도 타령 뱃노래 네 동해바다란 신민요였어요. 이 곡은요 근대에 만들어진 신민요고요 한일섬이란 명인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승승장군님도 재방송 때 보내주셨네요. 동해바다 시원하고 신나네요. 더워서 시원한 바닷가 가고 싶어요. 그렇죠. 동해바다가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동해바다처럼 시원하고 상쾌한 방송 되도록 노력할게요. 언제나 함께해 주세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아쟁의 신현식, 피리의 윤형욱, 윤윤석류 산조병주입니다. 이 곡은 아쟁의 명인 윤윤석이 구성한 산조인데요. 아쟁과 피리가 그 절묘한 화합을 이루어내며 합을 만들어가는 산조입니다. 윤윤석이 애절하면서도 깊은 호흡의 진계면 가락을 찰현, 즉 현을 비벼내는 아쟁의 신금을 울리는 소리와 낭낭한 관악기 피리의 유장한 소리로 함께 감상하시고 저는 풍류 사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아버지, 청이 왔어요.
1: 아이, 그래, 청아. 오늘은 풍류방에서 무슨 노래를 배웠느냐?
0: 저번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남창 지름 시조를 불러보고 싶어서 여자인 제가 남창 시조도 배울 수 있는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대금 부시는 율객께서
1: 아, 그럼 여자 청으로 바꿔야겠네요
0: 라고 하시는 거예요.
1: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청이 너를 뭘로 바꿔?
0: 아니, 아버지. 그 청은 제 이름이 아니고요. 지난주 풍녀 사전에 나온 내용 있잖아요. 기준음을 여자 목소리 음역대로 맞게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 반주악기도 청을 바꾸려면 복잡하겠죠? 라고 여쭤봤더니 어차피 수성가락이라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수성가락이라는 건 또 뭘까요?
1: 아이고, 참 그거 역시 풍요 사전에 잘 나와 있지 않겠느냐?
0: 그렇겠죠. 안 그래도 풍요 사전 펼쳐보려고 서둘러서 집에 왔어요.
2: 네, 오늘도 풍요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한자로 따를 수의 소리성, 수성가락이란 정해진 악보 없이 노랫소리를 따라 반주하는 가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노래 악보와 함께 반주악기들의 악보까지 전해지는 가곡과 달리 시조는 반주악보가 따로 없는데요. 그냥 장구장단만 치며 노래할 수 있지만 보통 한 개의 관악기 혹은 두세 개의 악기들이 노래 선율을 따라가는 수성가락으로 반주합니다. 시조뿐만 아니라 가사나 민요 등 반주악보가 따로 전해지지 않는 창악 장르 대부분이 수성가락으로 반주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수성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모르는 노래를 즉흥으로 선율을 따라가며 반주하긴 어렵겠죠. 그러니 수성가락에 능통한 반주자야말로 우리 전통음악의 다양한 노래 선율들을 두루 익힌 실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의 소리와 연주, 남도민요 성주풀이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정해진 악보 없이 노랫소리를 따라가며 반주하는 걸 수성가락이라고 한다는 거. 오늘 풍요사전에서 함께 알아봤고요. 실제로 수성가락으로 반주된 노래도 한 곡 들어봤습니다. 7월 12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아쉽게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김에라 외 여러분의 연주, 한범수류 해금산조 합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조선 후기에 스스로를 조롱이라 칭하는 이가 살았는데요. 그는 윤동형이라는 맹인 악사의 가야금 소리에 매료됩니다. 나를 잡아서 그 가야금 연주자와 함께 조용한 섬에 있는 암자를 찾아 들어갔는데요. 그의 가야금 음악을 듣고 싶었고 그 음악을 악보로 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정조대에 만들어진 가야금 악보 졸장 말록이 형성된 과정을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청정한 가야금 소리 요즘 같은 계절에 듣기에 더욱 매력적이죠. 조롱은 시원한 파도가 있는 어느 섬의 암자에서 가야금 소리를 들었으니 그 이상의 피서는 없었을 듯합니다. 오늘의 산책길은 명주실 가야금 소리보다도 더 시원한 소리를 내는 악기, 쇠줄로 만든 철가야금 소리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철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즉흥시나위 듣겠는데요. 김영재의 철가야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철가야금 즉흥 시나위 들으셨는데요. 김영재의 철가야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조선 후기에 졸장 말

록이란 가야금 악보를 남긴 문인 조롱 이야기 소개해드렸는데요. 조롱은 평소에 윤동형이란 맹인 가야금 악사가 연주하는 가야금 소리를 듣고 거기에 매료가 돼서 그가 연주하는 음악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겠다 하는 결심을 했고요. 마침내 나를 잡고 혼잡함을 피해서 그 연주자와 함께 절이도라고 하는 섬으로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절이도는 지금의 거금도를 말하는데요. 거금도의 송악산 송광암에 올라가서 윤동형이 연주하는 가야금 음악을 악보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훌륭한 음악은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오른손과 왼손의 탄법과 수법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병이 생겨서 중도에서 작업을 그치게 됐지만 그가 만들어 놓은 악보 졸장 말록은 비록 미완성이긴 하지만 우리 음악사에서 귀한 가야금 악보로 남게 됐습니다. 조롱이란 사람이 남겨놓은 가야금 악보 졸장 말록, 그의 기록 정신이 있었고 또 고수를 알아보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빛을 발하게 됐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송주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로도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주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에 생각의 향기와 같은 코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는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전곡 감상은 지난주부터 감상이 시작됐죠. 박송희의 적벽가 전곡을 듣는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007년에 발매된 박송희 적벽가 전곡 감상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원은 전체 석장의 CD로 제작이 돼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감상 시작했고요. 다음 주까지 전체 3주에 걸쳐서 감상이 이루어집니다. 박송희 명창이 80살 때 녹음한 자료임에도 젊은이의 열정 못지않는 그런 열정이 담긴 음원이라서 더욱 매력적인 소리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박송희 명창의 적벽가는 송흥록, 송광록, 송우령, 송만갑, 박봉술, 박송희 이런 계보로 이어지는 동편제 적벽가라서 동편소리 특유의 그 꿋꿋한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음악입니다. 지난주에 그 첫 시간으로 보내드렸는데요. 단가 진궁 명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도원결의부터 군사 서름타령까지 감상하셨고요. 이제 오늘은 군사 싸움타령부터 조조패주, 이 적벽대전에서 크게 패한 조조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들으신 군사 서름타령에서 군사들이 저마다 서러운 내역들을 늘어놓으니 다들 기가 빠졌습니다. 그러자 어느 군사가 나서더니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온갖 싸움을 예를 들면서 싸움 타령을 노래하는데요. 그러면서 싸움 타령 하지 말고 공성 신퇴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공성 신퇴라고 하면 공을 세우고 물러나는 걸 말하는데요. 군사들이 아직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재담, 취담, 실담, 허담 등을 하고 있는데 이젠 싸움에 나가

0: 발 결의를 다져보자는 거죠. 유능제강이요 양능적강이라 해서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길 수 있고 약해 보이는 것이 강한 것을 이기기도 하지 않느냐 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는데 때마침 까마귀가 울고 날아갑니다. 바로 오작남비 대목이죠. 그때 마침 조조가 취흥에 겨워 실을 읊고 있었는데요. 까마귀가 날아가자 장수 유복이 저건 불길한 징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조조가 그걸 그냥 넘길 리가 없죠. 웬 요설이냐 하면서 트집을 잡고 유복의 목을 찔러 죽입니다. 조조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는 대목이죠. 그런 가운데 조조 군사는 전쟁 준비를 하는데요. 한편 오나라 주유가 조조 진중을 살펴보면서 동남풍이 불지 않는다라고 한탄하자 제갈공명이 자신이 동남풍을 빌겠다 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남병산에 올라 제단을 쌓고 동남풍을 기원하는데요. 실제 동남풍이 불게 되고요. 적벽 화전이 벌어집니다. 마침내 조조 군사는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내용 음원에 소개된 순서대로 볼게요. 순서만으로도 내용이 잘 그려지실 듯합니다. 군사 싸움 타령 오작남비 남병산 기풍 오광귀도 주유 공명군사 분발 청동기 행차 조조의 호원 황계화선 적벽화전 세타령 자룡호통 조조탄식 조조폐주 대목까지 이어집니다. 전체 연주시간 71분 42초 1시간 11분 42초 동안 이어집니다. 적벽과 중에서 군사 싸움 타령부터 조조 폐주까지 듣겠는데요. 박송희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여러 군사 꾸짖어와라. 응. 네가 정 그렇다면 천하 장사 항도령이라 불러주마. 또한 군사 나서면서 싸움 타령 노래를 하는디 시변간간 헌원심 연연제갈 반촌싸움 능제학대무 지우장난 사로잡던 당록싸움 주나라 세진 전지 분분한 춘추 싸움 국진왕 들건 후에 잠십삼 동북북 싸움 홍기세장 요리하노다 팔년풍인 초안 싸움 72전 공이 없다 황두령어 유격 싸움 통인 천하 은제 헐고 유한노 삼국 싸움 동남풍이 헐월 불며 깨뜨거나 적벽 싸움 이야소라 싸움 타령 가삼 끔적 기맥힌다 싸움 타령 하지 말고 공성신태하고 지고 또한 군사한 다서면서 너희 아직 술잔 먹고 체담 취담 실담 허담 장담 폐담 먹으니와 명일 대전 시설할제 승부를 뛰할 소냐 유능 제강이요 양능 적강이라 병가어 징엄비며 망성세 제도이기니 승부가 너 직사 박사 불사를 제도이더러 어찌 하려느냐 굿군사들이 모두 이 말을 듣고 회심

0: 걱정 얼룩에
1: 왔다
0: 보아라. 올명심야 저감마이 남천을 무릅쓰고 반공원
1: 둥둥
0: 높이 떠서 울고 가니 조조 듣고 묻는 말이 저감하기 야명고 좌우체장이 여쭤와대 달 밝고 별이 드무니 가마귀가 나무로 떠오나 보이다. 조조 추윙이 도도하여 시한수를 지어 읊었으되 월명성이에 오자 이기 난비허니 요수삼잡에 무지카이로다. 가마귀가 울고 나무로 떠올고 우리 진을 지나가니 어쩌다 하리요. 제장 중 유복이가 여짜오되 월명성의 오작이 난비호고 요수 삼잡의 무지 가이란 곡조는 명일 임진시의 불기조로 소리다. 조조 듣고 화를 내어 내 이놈 네가 어째 나의 신중에 있는 말을 하려고 요설이라 집단하고 칼을 빼어 유복이를 살해하니 흔들하니 불쌍하랴. 자일수군 도동목에 우금이요 전세전선 필세우고 직일군 병제 조가야 초조음 두선에 또 피하리저 수륙군 제장한 분발어째 수진호 중엽총목에 우금이요 전엽총 장합이요 차엽총 군빙이며 우엽총 엽토 우엽총 적은이라. 전사파 서황이며 좌사파 악진이요 후사파 하우저지며 수륭접사 하우돈이요 종이요 좌호이자 허제 장효라 수진어 발방마 관기총장 이천금고 옥시성기 가선전 경적쟁선 동주공명 총토적주며 군법부대관 청구도시여 본부대 약이 소소하면 저기 소치하야 시어청여라 종여를 달토며 적볼 극권이 각대 정기하야 불어참선 어루하라 가공선 비례전선 봉지법으로 전선 병지같이 왕래가야 이리저리 달린다. 조조 연습을 관광하여 마음이 대하여 방사원의 묘한 개척을 진중에 자랑하니 정욱 순욱 아랜 말이 만일 불로 치월진된 어찌 회피하오리까. 조조 대답하되 화공은 바람을 빙자라 동절 서북풍에 동남풍이 있을 소냐. 우리 진은 북에 있고 저의 진은 남에 있으니 만일 불로 치월진된 저의 진이 먼저 탈 것이니 반다시 승전한 모법이로다. 수륙군 분발하고 싸움을 재촉할제 그때여 오나라 조윤원 진세를 가만히 살펴보니 광풍이 홀기하여 초체 장기는 창중에 떨어지고 오진 깃발은 주요 연상치고

공할 증조대 동남풍이 없었으니 욕파 무게하야 한 소리 크게

사람은 서늘한 게요. 서늘한즉 바람이라. 주요 대경하여 아무 말도 아니허니 공명이 다시 십육자 글을 써서 주위에게 주니 주요 받아본즉 요파 조병이며 의용하공하고 만사구비허나 흠동랑풍이라. 주요 질색하여 탐복하고 물어왈 바람은 천지 좋아온디 어찌 인력으로 오드리까? 공명이 대답하되 모사는 제인이오 성사는 제천이라. 나할일다한 후에 천이야 어찌하오리까? 500 장조를 명하여 주시면 노숙과 남병산 올라가 동남풍을 비우리다. 조유가 반겨듣고 500장조를 정솔 120 정군원 기잡고 단을 지켜 청룡사구하라. 그때여 공명은 기풍삼일 호량오고 노숙과 병마가 야 난병산 올라가서 치세를 살피더니 동남방 불그걸 분사로 쥐옥나야 삼칭단을 또 비싸니 방문한 24장이요 매일 진부삼처 합하니 구척이로다 일찍에 재발소 각색기를 모자랐다. 통방칠면 정기에는 교롱락도 우러보르다. 포창지영 아야 동방정기를 세우고 북방칠면 흑기에는 해유복세전주조로다. 자견무지세 아야 북방흑기를 세우고 서방칠면 백기에는 남구칠기구원이라. 거백구 주하여 서방백기를 세우고 남방칠면 홍기에는 간양장망 독사기니라. 성조장치영하여 남방홍기를 세우고 제일제 중류에는 황진대기를 세웠으되 하도나 썩으린 밝게 64개를 안금 8일을 대립하여 한가운데 중투려시고 또 상일진 용사인 강인을 속발간대요. 검은닥토 봉기와 박대주의 방군을 입히고 천자의 비리나야 수집장관하고 간첩상의 용단이고 이포 풍세가고 전후 이비린 제시송대 이포 풍신오고 후자 이비린 봉부구모고 후 이비린 봉행로가야 하나의 24인원 각각 정기보검 대극장 장왕목 백월간 주변 초득을 가져 황요사면하라. 공명은 목욕제계 정의하고 전주단발 신연백목 탄상에 이르러서 노수가 손을 잡고 여보 자경이 자경은 진중에 내려가 공군의 조병 안목을 도대 만약 내가 비는다 응함이 없더라도 괴함을 두지 마오. 약속을 정하여 노숙을 보낸 뒤 수단창조룩에 엄숙히 경으로 불어천이 방이오며 불어실군 단어로며 불어교도 접이오며 불어 대경소규하라. 만일 위령이자면 군복으로 자말이라. 그때여 공명은

0: 그냥 헌장고에 하나를 우러러 독촉을 하는디 이 충문조아야 뉘알리스리요. 3일을 재지내고 하단 장중에 잠깐 쉬어앉아 풍색을 살피더니 바람을 얻은 후에 머리 불고
1: 아, 이모.

방어를 거듭거듭 용중어다가 딱 붙이고

동실 딸 지난 달빛 비껴난 뒤 오강변을 당도니 상산 조자룡이 배마치 등대하고 선생 오심을 기다리다 선생 오심을 보고 자룡 거동바라 선미 급히 나려 공명전처라며 선생은 이방 진중에 평안히 다녀오십니까? 공명 또한 반가라고 자룡손길 잡고 현주 안녕 없이면 최장 군기를 무사하오니 불이 급피배에 올라 일편풍속을 순풍에 쭉 달고 도용도용 떠나간다. 그때야 주연은 일반 문무장대상에 모아앉아 군병 초발 예비할지 이날 간간 그녀의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동거나 주연 노속다려 물어왈 공명이 날 속였다. 융동대에 동남풍이 있을 수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 듯 하오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냐? 공명을 지내보니 재준한 여웅이오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여웅이 이러한 대사에 거짓말로 남을 어찌 속이리까? 조금만 기다려보사이다. 말이 마치 무엇아야 이날 밤 삼경시에 바람이 잘잘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풍선이 요란 그날 조용한 비장대상에 툭툭 날려 깃발을 바라보니 청룡주장 장지가 깊에 보현물 어릉나야 서북으로 퍼 동남 태풍이 일어 기가기 화질권 운조 폭판도 더그르르르 전동같이 일어나니 조유가 이 모양을 보더니 간담이 뚝 떨어지는 이 사람은 달쪼가는 귀신도 난치기라 만일 오래 두어서는 통원의 화거님의 주교 후원을 면하리라 서성정봉을 불러 근근히 분부대하고 수룩으로 나누어 안병산 올라가서 제갈량을 만나고던 정단은 붙지 말고 공명은 상투 잡고 드는 갈로 목을 얼른 쏴비명에 담고와라 공명을 지내보니 제조난 여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장차 유한이니 병신불성하라 서성은 배를 타고 정봉만을 놓아 난병산 또 분봉을 다른 듯이 올라가서 사면을 살펴보니 공명은 간곳 없고 집이

항상 담봉이마야 흔들어 진실 참아 남풍에 돌로 기잡은 군사들은 여기저기가 이만 이놈 군사야 공명이 어디로 가더냐 저 군사 여짜오대 바람을 얻은 후에 머리 불고 발벗고 너무로 가더니다 두 장수 분을 대요 그러면 그렇지 지제 자산 중이거든 종창강 하며 종지 죽을 제가 어디로 도망을 갈까 다나로 쫓아가니 만경창판 등바다 물결은 횡행은디 국명은 되고 종전 부거쳐여나 수조를 불러 이놈 수조라 국명이 어디로 가더냐 아니 수조를 등은 공명은 모르고 나 자기 일묘시 감각음인데 단양강 수밝은 물에 고기 낚는 노선데 심리장강 백파상어 광내 얻은 고로배 통과의 진리탄 음자룡의 낚시배 도상전월 속에 범상궁 가는 벤지 반다시 멀어였더니 뜻밖의 어떤 사람 머리 불고 발 벗고 창황 분중에 내려와 선미에 다다름에 그 배 안에서 이로 대장이 보통 나서는 한번 보기 두번 보기 엄숙한 장수 선미에 퉁퉁 나려 저라며 읍을 지고 우리 귀를 떼고 무엇이라고 속은 속은 고개를 갔다 갔다 입을 쫑긋 쫑긋 하더니 고배를 급히 잡아 타고 상류로 가더니다 옳다 그것이 공명일다 달랜 배를 잡아 타고 이놈 사공아 예. 이 배를 빨리 저 공명 탄배를 잡아야 망정 만일 못 잡으면 이내 장창 드는 갈로 대목을 댕기는 비요

여봐라 친구들아 우리가 까딱 잘못했다가는

같이 다리 잡고 다설 달고 노를 져라. 어기야 뒤여 어기야 어기야 뒤여 어기야 어기야 어기야 은원이 터들어 갈제 무강 여울에 떴는데 흙보채 뒤져 뒤져 공명일치가 분명구나. 서성이 크게 외쳐 저기 가는 공명선세 하지 말고 개 머물어 나 한 말 듣고 가. 공명이 대수하며 너그 도둑살의 마음 내가 임무가는 바라 후일 보자고 해보아라. 서성정복 못 드는지 빨리 저 쫓아오며 기니 한 말 있사오니 예 잠깐 머무소서. 자룡이 분을 내어 손색은 어찌죠 봄담한 놈들을 목전에다가 두니까 소쟁 화살 끝에 저놈의 배아지를 산적 꿰두다오. 공명이 말유어대 아니 그놈 양구 가치를 생각하여 죽이던 마르시고 놀래셔서나 보내소서.

0: 동무아라 이게 등동하야 활돈 팔 때리고 악지손 올려 허리 짚고 웅성으로 후렴거대 이놈 탄양 장판교 싸움에 아두를 품에 품고 필마 단청으로 미국적 역심마 개병을 한 칼에 무찌르던 상산 조자룡이란 명령도 못 들었는가 너희를 죽일 것이로되 우리 선생 명령하에 너희를 산적 죽음을 못 지키는구나 어 분한지고 사공아 돛 달고 노를 저어라 손 붕괴 조성을 달고 도용도용 떠나간다
1: 서성 정봉 겁주하야 돌아와 이 사연을 회복하니 주유할 일 없어 조조를 먼저 치고 현덕을 후두하기로 약속을 정한 후에 수륙군 분발할지 감룡은 제종 황졸 커날이고 조조 진중 들어가 그와 이루하라 저녁 대사자는 각솔 삼천하야 각처에 내부하고 정변군만 제1대 한당 제2대 주태 제3대 사모 대사제 진무등은 300천선 일자로 파열하야 산봉도독 주유정봉서성정 선봉대장의 황제라 주유군중의 오령어대 병법의 일로서대 성아 여여운오고 일제 웅진하면 봉총이봉아야 산봉여장조라고 하였으니 황계와선 그와포와 황운시 후령주를 각선에 정우하라 기가 봐 차시의 한나라 공명선생은 이력

전국으로 돌아오니 일등 명장이 버렸나니 거기 장창이 똑같이 남장군 조자룡 군례로 굽어 현실이니 공명 또한 군중어 다 배우고 현주께 배운 후에 장대상에 가 피안저 당구성 금고를 쿵쿵 울리며 장조를 차례로 분발한다. 평과 장소헌이 필용파손이라 진남장군 조자룡을 불러 그대는 삼척군 그날이고 우린 갈 때 소배 투명대복을 허였다가 조병이 지내거든 때닫지 말고 성군 지내거든 불러와 엄살아야 사로잡아라 기가 거기 장군 장익덕을 불러 그대도 삼척군 그날이고 오림산 등호로 오게 투명을 하였다가 명일 오시에 초조피를 맞고 거리 지내다가 군사파미기 누구야 형기날 것인 엄살아야 사로잡아라 이방미중 유봉을 불러들여 너희는 각각 모두 천선 타고 강상해가 멀리 떴다 배운 기계를 아사 오느라 분발하고 약속할지 한 장수 들어온다 한장수 들어온다 이난 윤고헌이 한수 좋은 관공이다 공인은 부릅뜨고 삼각수 거사려 청룡도 베껴들고 면이 들어와 큰소리로 여짜오대 전장모와 현장마다 딱 구한 일이 없었더니 오늘날 대전시에 잔난 일이 곱싸고니 그 어쩐 일이니까 공명이 허허 웃으며 대답하되 장군을 제일 요긴한 화룡도로 보낼라 하였더니 전일 조조가 장군에게 후대한 공이 적지 아니언지라 조조를 잡고도 놓을 듯하야 정치 아니하고 관공이 정색하야 칼을 괴고 여짜오되 군중은 무사정이 온디 어찌 살을 두오리까 조조를 잡고도 놓사오면 의율 당참할 자로 군령장을 올리거나 공명이 대답하되 그럼 장군이 제일 요긴한 화룡도로 가시거든 화룡도 소로 높은 봉에 불로와 연기네 조조를 유인하여 묻지 말고 잡아먹어 관공이 대하야 다시 꿇어 여짜오되 그곳 길이 둘이 온디 만일 조조가 화룡도를 아니오면 그니 어찌하오리 예 나도 그는 군령장을 주니 그리 아오 맛 군령장에 두차감이 분명하니 관공이 대하여 관평 두창 그날이고 오교도수 앞세워 운항대로 배려봐야 청군으로 행군하는 뒤 청군 절차가 꼭 이렇던 것이었다. 청도길을 버려난 뒤 청동안상 홍문암상 청룡 동남각동 북강 청고추 청동암상 주장 남동 강남석강 호고추 홍문암상 백구서북강 서남강 백고추 백문암상 전무북동강 북석강 흑고추 홍문암상 함식호미 금고암상 한상 쟁한상 바대간상 연기돕상 코돕상 새압돕상 중사면좌우간에 음열전 십상한상 국로징결이 돕상 단우징병 사당부각 돕상으로 좌르르르 늘어서서

대로 가는 것 기색은 영웅이요 건강은 유상이라 우협이 뜸넘어가 살기가 뜸뜸하지 이러

공덕이 공명을 지하하고 주유 용변 감심자로 번군을 내려가니 동남풍이 점점 일어나는지라. 그때요 적벽강 조준원 장대상에 가 높이 앉아자 그물 어루만지며 이마 창졸 들어서라. 이내 장창으로 황근 동탁을 메고 예포 사로잡아 사해를 변경하며 그 아니 천운이랴 하늘이 달리하여 도움이 분명하니 어찌하니가 좋을 소냐. 영옥이 여자오대 분분한 눈동 때에 동남풍이 이혼진비리 예방물로 사이다. 조조 대답오대 동지의 일행이 시행하니 기무 동남풍가 의심 말라. 분부하고 황계 약속을 기다릴제 오 나라 황계는 이십하선거 날이고 청룡왕인 기상에 선봉대장의 황제라. 뚜렷이 꼽꼽 정포장을 둘러치고 삼승도 피달라오가 안정울 바람을 맞춰 지국중 소래호고 조조 진중 바라보고 은은히 떠들어가니 조조가 보고 대야야 장졸 다려 자랑어대 청우가 니 부하라 청우가 정우가 니 부하라 황공복이 나를 위하여 양초 많이 싣고 저기 온다 정우가 정우가 니 보아라 허허허 히히 대수님. 정옥이 여짜오대 군량 실은 배 같으면 선체가 온중할 텐데 둥덩실 높이 떠 요뇨하고 범유하니 만일 간계 있을진댄 어찌 회피하오리까. 조조 그 말에 의심이나. 그래 같다. 네 말이 당연하니 문빙 불러 방세가라. 문빙이 우뚝 나서 저기 오는 배 어디 빼요. 승상님 영전에는 진안을 들어서지 말랍신다. 이 말이 지든 마든 떡밖에 사란개가 비르르르르르르르 빙마저 떨어지고 황계와선 20초 그 앞 승기전과 떼떼떼다 발소리 두둥둥대고 재면

같이 달려들어 한 번을 보니 벌써 천지가 더르르르르르르르르르 강산이 무너지고 두 번을 보니 벌써 우주가 바뀌는 듯 세 번을 불러지 바람이 중천 풍성은 우르르르르르 불결은 졸릉전서 뒤뚱뚱대와 지금 청춘할 때 노사 옥대 우비 삼팔타리 초파랭장 방어 갑부대가 무례가 기치펄펄 장막 쪽쪽 화전궁전 당바사 깨어진 둥룩의 거말장 마람새 따발 그리고 진갱가리 징기렁 징기렁 다그르르 철철 산산이 깨어져서 풍파강상에 화강이 허 선이 간 곳 없고 적벽강기 끊으니 불빛이 난리가 아니냐 가로날 쏜 백만 군병은 날도 때도 달싹 못하고 숨 맥히고 기 맥히고 살도 맞고 창에도 질려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웃다 울다 죽고 밟혀 죽고 맞아 죽고 애타

가서 빠져들어서 옷을 살아야 다리도 질끈 부러져주고 죽어 보느라고 죽고 나니 죽고 함부로 덤부로 죽고 대때 그르르 몽골미 아불산 낙상하야 가삼콰 조다 죽고 실없어 죽고 어이없어 죽고 허망해 죽고 꿈꾸다 죽고 또한 놈은 주머니를 부스럭 부스럭 끌어더니만은 어따이 제기를 칠 놈들아 나는 아무 때라도 이 봉전 당하면은 먹고 죽을라고 비상사 넣었더니라 와사 와사 깨물어먹고 죽고 기어 올라가더니만은 아이고 하나님 나는 3대 독자 외아들이요 제발

나가더니 고향 그를 바래보며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나는 할 일 없이 죽습니다.

금이 부부르르르 관놈은 그 통에 한가한 치라고 시조판 양 빼다 죽고 직사 몰사태 수중 깊은 물에 사람을 모두 국수 불떠 털어

달랜 장수도 무용지로 야 파전 공장 가는 소리 여기서도 피르르르르 저기서도 피르르르르 허재장녀 서왕 등원 조절을 부의하여 전방지축 달아나

이놈 말이 울고 농포 입은 것이 조선이라. 도망 말고 시주어라. 선봉 대장의 황제라. 호통머니 조조가 황급하야 입은 홍포 훨씬 벗어 군사졸립 아사스로 다른 군사를 가르키며 참조조 저기 간다. 딸딸의 조조란 놈 지가 진정 조조니라. 황제가 쫓아오면 적은 시험 긴 게 조조니라. 조조가 넋이 없어 긴 수염을 걷어잡고 와드득 와드득 쥐어뜯고 개탈작탈 도망을 장요화를 급히 쏘니 황제마저 무례가 엿꾸러져 낙소하니 공이나 날 살려라. 헌덩이 급히 건져 살을 빼어 본진으로 보내랄지 좌우 호통소리 거제장요 넋이 없어 우림개로 도망할지 말을 거꾸로 잡아타고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갔다 오면은 나 죽겄다. 여봐라 정우가 주유노속이 축지법을 못하는 줄 알았던 이반은 오날 뿐이 축전 축지법을 하나 보다. 이 말이 왜 퇴불여전이 되야 앞으로는 아니가고 적벽강으로만 그저 뿌두둥 들어가니 이것이 왔다 승장님 말을 거꾸로 탔소. 언제 옳게 타겠느냐 말 머리만 뚝 내다가 얼른 돌려 뒤에다 붙여라. 나 죽겄다 어서 가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장왕분 요 도망을 걸째 새만 따르가도 폭병인가 의심을 하고 낙연반 파석 허여도 취병인가 의심을 하고 꼽 떠지고 잡 빠지고 오림산 험한 곳을 반생반사 아 도망을 간다. 조조가 가다 목을 움쑥움쑥하니 정옥이 여짜오되 승상님 무게 만한 중에 말 허리 넣으리다. 어찌 그리 목을 움치시나니까. 야야 귀에서 화살이 웽 하고 눈앞에 칼날이 언뜻 번뜻 하는구나. 이제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목을 늘여 사면을 들어 살펴보옵소서. 조조가 목을 늘여 사면을 살펴보라 할지 의외의 말 귀퉁머리에서 매초리 한 쌍이 포르르르르르르 날아가니 조조 대경 잘 가봐야 야들아 내 목 떨어졌다 내 목 있나 봐라. 승상님 눈치 박소 조그만한 매초리를 보고 놀릴진데 큰 장꽁 봤으면 그냥 잠을 쓸 뻔하였어 그리여. 조조 속없이 야야 그건 매초리냐. 그놈 비록 조그마한 놈이지만은 털 뜯고 가진 양념하야 보글보글보글복 볶아놓으면 술안주 몇 점 줬느니라마는 승상님 이 통에서 입맛은 안 변했어 그리여. 조조가 목을 늘여 사면을 살펴보라 할지 이것이 바로 적벽강 세타령이라 하던 것이었다. 산천은 험준하고 숨은 총잡은니 마나은 돈 쌓이고

원하기 근천 난디 새가 어이 울려만 원천 벽화전에 죽은 군사 원조라는 새가 되어 초승상골 원망하여 지지 이거려 우도합니다. 나무 끝끝하니 앉아 오는 각세 소리 토타 너 군사 고향 이별이 몇해 연곡 그 축도 부럭이라 손을 피우는 저초 혼조 여산 굴양원 쇠리인 노여 준비 노자 이 한때로구나 소탱 저용연세 백만 군사를 자랑더니 금일패 운이 어인일고 힙해쭈 찬미쭉세 찬쟁영원 간 꽃 없고 백개도 세고 길로만 판다 꾀꼬리 소리루리 저 꾀꼬리 초평 대루로 마다하고 삼촌님의 꼬리가 까고 저감막이 가련 다 줄인 장졸 냉병인 등은 아니 들냐 병이 좋다고 작년은 화를 들고 살이 없다 걱정 마라 살 간다 수루루루루 저 호방새 판공어 둥 눈도피 딱 남풍걸 내가 막고 초려하느냐 너울 저바람 마이 절망을 벗어났구나 화병아 우지 말어라 노고지리 저종 달새 황계

어쩔 때 이번에 따옥 따옥 첫 따옥이 활용도가 불어니로다 적벽 풍파가 밀어 온다 어서 가자 저게 우리 웃는 끝에는 겁내장졸 갈수록이 얄망구다 복병을 보고서 도망을 간다 이리 가면 팽당 그르르릉 저리 가면 행동 행동 사설 많은 저 할미세 순금 갑옷을 얻다 두고 살도 맞고 창어도 찔죠 기아는 골몰을 대야 내 단장을 불어 마라 삼전도 길을 조사 좀만 뾰족한 척 뒹구리로 소탱 빈 고무간 고 오리며 떼그르르릉 내리며 꼭벅 대그르르릉 두드러 꼭벅 직공 대그르르릉 절대 자구리 철량 오구나 각세소리 조조가 듣더니 탄식은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각세들아 너무나 오시를 봐라 너희가 모두다 대제장 죽은 원귀가 나를 원망하여 서운한구나 이렇게 탄식하다가 느닷없이 무슨 생각이 났는지 대소원이 정옥이 기가 막혀 승상님 근근도생 창왕 중에 슬픈 신세 생각지 않고 무슨 일로 온나이까? 조조 대답하되 주인은 꾀가 없고 공명은 슬기 없음을 생각하여 웃었노라. 이 말이 지든 마든 우림상공 양편에서 고송화강의 중천 한 장수 나온다. 한 장수 나온다. 얼굴은 형상 배고 깎고 눈은 소상강 물결이라 이는 허리 곰무팔 넉포 음신갑에 팔짝장창을 비껴들고 당당히 포일포서 큰소리로 호령하며 내 이놈 조조야 상상명장 조자룡 안온다 모르는다 조조는 닫지 말고 내 장창 받아라 와 달려들어 동에 얼른 설을 쳐 남에 얼른 북을 쳐 생문으로 들이마라 사문에 와 보도 장조르 머리가 초풍나 여입이라 여가서 본뜻 허며 저가 댕기는 빙고 저가서 본뜻 허며 여가 댕기는 빙고 좌우로 주고 허리파 허리파 허리파 송돌이 꽝짜던 두꺼비 발이 차던 은장도 칼 빼던 여름날 번개치던 홍행맹을 전으로 갈지 피 흘러 지내가 되고 조금이 여산이라 소왕양아 상년 개우개우 방어

지동지듯 불꽃

갑옷 쪼고 기계 잃고 어디 매로 가야만 살거나 초조 군중의 영모 얼루와 조년 노력 양식 없고 말도 잡아 약간 구급을 하며 처진 모서리 쇠풍 달고 개우기 사르 갈제 한 곳을 바래 보니 한 수여울 흐른 물은 이름으로 다운난디 적적 산공 청계상원 쌍쌍 백곰만 흘리겠다

0: 흥미 무노라 저백구야 너너너이 한가허여 홍여월세 어인니로 어적수성이 정마건디 누기약을 기다리다가 번피장 바흘이 떠서
1: 마시고
0: 나 왔다가

반생반사 되었으니 손변목으로 고향을 갈 거나.

흔두솔 거의 허묘은 갑두란 말이냐. 이렇게 단세하다 또 무슨 생각이 났는지. 대소원이 정옥이 기가 막혀. 야들아, 승상님이 또 웃으셨다. 승상님이 웃으시면 복병이 꼭꼭 나느니라. 조조 얕은 속에 화를 내요. 야 놈들아, 나고 웃으면 복병이 꼭꼭 난단 말이냐? 이전에 우리 집에서는 아무리 웃어도 복병은 그냥 폐병도 안 나고 술병만 꼭꼭 들어오더라. 이 말이 지든 마든 좌우 상공에서 복병이 일어나니 정옥이 어이없어. 승상님 어서 즐기는 웃음이나 실컷 웃으시오. 죽어도 한이나 없게. 조조 웃음 쏙 들어가고 미쳐 정신 못 차릴 적에 쟁비 고동바라 표독가 저장소 먹장나 고리 눈에 타박 수염을 거사리고 흑종 집토타 사무장창 비껴들고 북극 같은 급반성이 미국같이 달려들어. 어따 이놈 조조야 낫다 길다 길다 날다 파룬갑이라 비상천원에 뒤죽이라 당을 밟다 닫지 말고 장발해라. 내 같은 소리를 병력같이 뒤지리면 군중이 행해가야 초조 약간 남은 군령장 일제답변은 정도숨기 사명기 어르란도 쟁봉나팔 금고세악소 화전속정패 장창대 음세돌이께 두고 가본 화살통계 고돌이 새신발 돌송군 바람새 창막풍로구 부세화 심을 일시에 모두 왔고 자시 대장이 풍백을 후령하니 웅성낙조 불견하야 나는 새도 떠오고 조조가 황급하야 아리택만 가불가불 저거라 정모가 천일의 관공말이 내 아우 장익덕은 만군중 장수 머리를 피같이 비어온다 주냐 장창 포장터니 그 말이 적시러니 이러한 용중에 내가 어찌 살아가랴. 날 살려라 날 살려라 허재 장려 소왕 등은 안장 없는 말을 타고 한산 섭고 방어 걸제 초조는 갑옷 벗어 후리치고 군사한테 두 섞이요 이리 비틀쳐 이리 비틀 천방지추 도망을 갈제 전면에 두 길이 있는지라 조조 제장다려 물어왈 이 길은 어느 지경으로 닿았으며 저 길은 어느 지경으로 행하느냐. 제장이 여짜오되 대로는 초평하오나 이십리가 더 멀고 서로는 가차오나 화룡도 길이 험악하오니 초평 대로로 가사이다. 조조 이급한만 생각하고 서로로 가자. 정옥이 여짜오되 서로 산상에 화공이 싸온즉 봉 연기처에 필요 군마 유지 나리니 초평 대로로 가사이다. 조조 듣고 화를 내어 네가 병법을 모르고 장수라 어찌 다니는고 병서에 허였으되 실지 허하고 허직 실이라. 꽤 많은 공맹이가 대로에 복병하고 소로에 헛불로와 날 못 가게 유인한들 쟤까진 놈 꽤 방할 소냐? 잔말 말고 화룡도로 가자. 장조를 억제하고 화룡도로 들어갈제 이때인 막 기진하야 대인 노량박대 짓고 상한 장졸 개여

야. 눈비 섞어 오는 날에 산곡수첩한 길로 호연인 잔목이면

0: 설설 자며 촉대진 나니 험타헌들 이어서 토할 쏘냐 허재장요 서황등원 뒤를 살펴 방어고 중옥이가 오르모른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평생 그 소악지심 운주절성 허자떠지 제불 농심 부리로구나 초한노숙은 일곱 성상이 망상하여 추색 보면 한사하고 임전하면 꾀병터니 삼부육사 간 곳 없고 백만 군사가 몰싸오니 무사가 허사 되고 장수 또한 공수다 이렇다시 울어모르니 정별장도 울고 간다 방망어 소둔 개우사라 척벽화전이 또 있니고 무설의 상한 길을 고치라고만 호령허지 지친 군사가 원 없을까 천복병군 살아오나 구복병 다시 나면 그 일을 위라서 당하더라 말이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르마오르니
1: 판소리 적벽과 중에서 들으셨는데요. 군사 싸움 타령부터 조조 폐주 대목까지 전체 71분 42초 1시간 11분 42초 동안 듣고 오셨습니다. 박송희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박봉술에게 전수받은 동편제의 적벽가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들으신 음원은 박송희 명창이 80살 때인 지난 2007년에 녹음한 자료입니다. 80세라는 나이임에도 단단하면서도 힘이 솟아나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송희 적벽가 두 번째 순서로 감상하셨는데요.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조조가 도망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더욱 적나라하게 나오는데요. 장승을 보고 놀라는 내용, 장승 타령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들을 수 있고요. 마침내 관운장의 자비로 조조를 놓아주는 내용도 나옵니다. 끝부분에 박송희 명창의 육성도 3분 좀 넘게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 오늘 박송희 적벽가 감상 두 번째 순서였죠. 전곡 감상 순서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고요. 또 명창의 육성까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남도민요 몇 곡을 기악합주로 연주하는 음악 골랐습니다. 기악으로 듣는 남도민요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데요. 김선호의 대금, 연지은의 가야금, 전계열의 장구장단으로 남도민요 기악합주 감상하시겠습니다.

0: 기악합주로 남도민요 들으셨는데요. 김선호의 대금, 연지은의 가야금, 전계열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황해도 민요 싸름타령 골랐습니다. 싸름은 쓰르라미를 말하는데요. 쓰르라미 소리를 들으면서 고향 생각이 나는 바로 그 심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권재은의 소리 싸름타령 들려드립니다.
1: 싸름 싸름 노도 살살 살아

경약 자리라도 그거를 구석 술주놈이나 알갑사름 사름 너도 나도 살살 살.

한갑 어짜리라도 그걸 구섭 나보자 맥이나 잘갑 사름 사름 너도 나도 살살 가나

지는 곳에 사르문 소리답 청장가답 사름 사름 또 나도 살살 살

7월에다가 가서 내가 슬퍼하는 야 사름사름 너도 나도 살살 하노

0: 아버지 말함 아니 나도 헌고양 생각 저절로 난다 사름 사름 또 나도 살살 가나겨진다
1: 싸름싸름 너도 나도 살살 다 녹여낸다. 싸름싸름 느티나무 정자 돗자리라도 깔고서 술추념이나 할까. 싸름싸름 느티나무 정자 돗자리라도 깔고서 마부잡이나 할까. 이런 내용들 들을 수 있었죠. 6, 7월이 다가서 슬퍼서 우나. 요즘 계절 이야기하는데요. 이 쓰르라미 이야기, 싸름타령 들으셨습니다. 권재은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함경도 민요 준비했는데요. 신고산 타령 궁초댕기를 최수정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경도 민요 신고산 다령 궁초댕기 들으셨는데요. 최수정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바야흐로 7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항상 느끼지만 새로운 달이 시작됐는가 하면 어느새 중순 마렵이 이내 다가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나 한겨울의 추위와도 무관하게 시간은 이렇게 어김없이 흐르는데요. 지난날 우리 선조들은 이 무렵이면 어딘가 시원한 곳을 찾아서 좋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오늘 휴일인데요. 동네에 가까운 숲 그늘이라도 찾아 산책하는 낭만 누리면서 시간의 흐름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전통 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

0: 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쉬고. 아유, 좋지.

병든 용왕이 가만히 보시더니만은 내가 용왕이 아니라 오뉴월 생선전 토물주가 되었구나. 경들 중에 어느 신하가 세상을 나가 토끼를 구하여다 지매병을 구할 손고 좌우 면면 산고 북무 부답이었다. 왕이 다시 단식은 나 남의 나라는 충신이 있어서 할군사

가 연자 오대 승상 거북이 어떠뇨 승상 거북은

아들이 잡으나가 폭판 때여 대무장도 밀게 살짝 강건 몇 동의 쥐삼지 끝까지 대무가 아니면은 할 줄을 모르니 보내지는 못하리라. 그럼 방첨사 조개가 어떠냐? 방첨사 조개는 철갑이 꽂고 방신제 누나 한 조 싸워도 옛글에 이르기를 화 방률 치세우고 자수인지 공예라 출조라는 새가 있어서 수루루 펄펄라라들어 출조란 조개를 물어 조개란 출조를 물고 서로 놓치를 못할 적에 어부에게 모두 다 잡히어 속절이 없이 죽을 것인지 포대지는 못하리라. 그럼 수문장 물배기를 보내면 어떠하뇨? 창은이 어짜오.

장수고대거여 호봉시더거니와 아가리가 너무 커서 식량이 넓은 고로 세상을 올라가면 독이 까물어드려고 조그마한 산천소 이리저리 다닐 때 사립소노 황들이 삼풍새우 물속에다 입꽉 끼어 물에 봉덩담 시구르덜 턱샘켜 담불려대 죽게 되면 인간의 이질복질 설사 배야 아파 하는데 약으로 먹사오니 보내지는 못하리라. 그때요 해운군 방기란 놈이 열 발을 쩍 벌리고 살살 기어들어와 여짜오대 신우 고향은 세상이오 신우 고향은 세상이라 정림벽 계산천수국 가마의지 잠신나야 천부옥만악을 바래보니 산주옥 태월중태 안면이 싸우니 소시드엄니 발로 토끼도 맥하는 허리를 바드득득득 집어 다가대와 응전에 바치리라. 공론이 분분할지 영덕전 뒤로 한신나가 들어온다.

황금황금 기어들어와서 국궁 제배를 허근허근구나. 왕에게 상소를 올리니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네 충성이 지극한 줄 내미 알고 있지만은 네가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친미가 된다 허니 내 너를 보내고 어찌 안심할 손고. 별주부 여자 원해,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은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오니 무슨 풍패 있사오리까마는 수구구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옵소서. 글랑은 그리 허여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들여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정요린 청홍년 금수초파 거부옥연정 오징어로 먹가로 양두하피를 덤박풀어 탄청 채색을 두루보치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전하!

맞던 코그리고 난 초진 조엔가 냉초꽃 따먹던 입 그리고 두견행 무지니 울째 소리 듣던 귀 그리고 만한 방장와림 중에 펄펄 뛰던 발 그리고 대안음

흐리흐리난 늘씬 공댕이 몇 동 좌편 청산 이오 평원은 녹수이니 녹수 청산은 깨우은 장송이 늘어진 양유송 들랑아다.

사부가 화상을 받아들고 아 이놈을 어디다 넣어야 물 한 점도 안 묻을지 곰곰이 생각다 못하여 한 개를 얼른 내어 지 목을 길게 빼고 화상을 목 털미 속에다가 집어넣고 목을 팍 움츠렸겠다. 자 이만하면 수로 말리를 가다라도 물 한 점 묻을 리 없지. 별주부 용왕께 하지고고 저희 집으로 돌아보니 별주부 모친이 별주부 세상 간단 말을 듣고 못 가게 만류를 하는디.

상을 간다하니 무엇으로 가려느냐.

얼굴이.

가지 마라. 세상이라 어느 데 너

나

절주부 여짜오되 나라에 환우가 있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무슨 풍패이 싸우리까? 별주부 모친이 하는 말이 내 자식 충성이 그러한 줄 내 이미 알고 있지만은 네가 세상을 잘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 너의 지기를 보기 위하여 만류를 허였구나. 아무쪼록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허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지고 오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을 학발 모친 기체 평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메었소. 별주부 마누라가 아장 그리고 나오면서 여보나리 여보나리 세상 안다.

마주뜸이 보던 일을 이제는 다 버리고 멀리 청산 가신다니 인제 가면 언제 와요? 내가 가기는 가되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무엇 설그다지 뭔지여요. 당상 악발 늙은 모친 조상 공대를 뭔지여요. 군신유의 창안 중성 초정 사직을 뭔지여요. 규호중 그 철문 아내 철행이사를 못 잊어요. 그 말은 방불허나 뒤친털반 남생이란 놈이 껄쩍지근하단 말일세. 총이작별하고 수정묵박성 나서서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 뒤 경치가 장이 좋던 것이었다. 호고 전병 일조농 부상은 오핏떡 양고가 차준한 예우를 보왕으로 돌고도라. 허장 좋게 짓고 회암봉 구름에 떴구나. 누안나 눈대고 북평은 물에 둥실롱은 잠자고 창교새 훨훨 날아든다. 동정여천에 밭이 죽음새 추파가 여기라. 앞발로 병파를 찌그랑겨 뒷발로 장낭을 당당 요리 저리 저리 허리 황금동실도 사면을 바라보니 지광은 칠백리 파광은 천일색인데 정대문상 십일봉은 구름밖에가 멀고 해외손상은 일천리 문화 앞에 경계로다. 오초나너이 허여 통남으로 멀어 있고 건구나너이 아야 이라이의 동실도 남운전 탈밝은디 오현금도 끊어지고 나포로 동동 가는 겨울에

물안속의조의 왕의 원혼이오. 물에 속으가 잠신나야 천봉바나그를 바래보니 반경대 구름 속 학서지 후렁 입공 칠보산 비리봉은 허공의 소사 계산 마무리 월제아 산은 징징징 높광 경수보풍의 야자파 물은 부부 깊광 만사는 오로로로로로 국화는 점점 낙화는 동동상 속은 낙낙 늘어진 잠목 펑펑진 떡갈 다리봉동 칭는 굴무르 다리 으름넝 졸음수버들의 번나무 오미자 칠약 감대 주가진과 목을 그르리고 들어졌어 구보진진 감겼다 어설한 돌아들고 백구단 무미 갈마기 해월이 목파리 의당색 강상

나는 어떤 노자이기 목파리 해월인 너세 진광세 아웅다웅 이리저리 날아들지 또한 경치를 바래보니 지어다 본인 바람 전봉이 온대로 굽어보니 백사리 땅이라 에 구부러지 늙은 장송 황풍을 몬기여 어조로조를 주말 철제 시내요 수단 청산으로 돌고 일골머리 조로로로로 저골머리 괄괄 열두골머리 간대로 합속은 저정방야 치방야 월턱저구부려 방울이 벗금 여건 너 평풍석이다 마주 광광 마주 때려 산이 울렁커졌다 나간다 니매로 가잔 말 안봐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지능인이 로봇이니 하는 첨단 기술의 열풍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간다지만 차가운 기계의 손길이 가장 마지막까지 닿지 않을 것 같은 곳을 꼽으라면 단연 자연이 살아 숨쉬는 깊은 산속 국립공원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국립공원공단이 전국 주요 국립공원에 로봇들을 투입해 실제 실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등산객을 안내하기 위해 매일같이 가파른 산을 오르내리는 직원들을 위해 활동성을 극대화한 반바지 형태의 입는 로봇이 테스트용으로 지급됐다고 합니다. 이 로봇은 산을 오를 때 허벅지를 들어올리는 동작을 기계적으로 보조해줘서 걷고 뛸 때 소모되는 에너지를 무려 20%가량 줄여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차장에서부터 무거운 캠핑 짐을 대신 옮겨주는 든든한 야영장 조력자 로봇까지 현장을 누비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연과 로봇이라는 왠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두 단어의 조합. 과연 우리의 지혜는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취타 풍류 취타입니다. 해금의 김정림, 장구의 김정수입니다.

오늘의 첫 곡, 취타풍류 취타였습니다. 해금의 김정림, 장구의 김정수였습니다. 오늘은 7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깊은 산 속에서 사람의 노동을 돕는 로봇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국립공원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사람의 힘만으로는 벅찬 그 오지의 노동을 기술이 보듬어 안으면서 탐방객은 더 편안하게 자연을 누리고 관리자는 더 안전하게 숲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변화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간 우리는 자연이 주는 위로를 느끼기 위해 무거운 짐을 직접 짊어지는 수고로움을 기꺼운 불편함으로 감수해왔고 숲을 지키는 이들의 부담 역시 당연한 업무로 여겨왔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그 고단한 짐을 기술이 대신 덜어주면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으니 참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구어가는 수많은 기술과 지혜의 궁극적인 목적지 또한 결국은 이렇게 사람의 고단함을 위로하고 삶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월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짚어드립니다. 건강 더하기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월요일 코너 주민번호 1234에서는 세대 간 공감의 다리를 놓아보겠습니다. 동부민요 강원도아리랑 들려드립니다. 소리의 강효주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제작한 새음원 시리즈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할 음반은 2017년에 발매된 논산 두레풍장입니다. 논산 두레풍장은 흔히 제자리 풍장이나 말뚝 풍장으로도 불리는데요. 풍장에서 판재나 일정한 짐풀이, 즉 대형을 짜서 움직이는 것 없이 제자리에 말뚝처럼 서서 연주한다 해서 말뚝풍장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제자리에 꼿꼿이 서서 눈바닥을 출렁이게 만들고 사람의 신명을 달구었던 우리 가락이 바로 이 논산 두레풍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락 자체는 몇 가지 되지 않지만 이를 자유롭게 응용해 연주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악적 즉흥성과 순간적인 창조력이 대단합니다. 논산 두레풍장은 국내에서 가장 차원이 높은 두레풍장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음악적 짜임새가 긴밀하고 미학적인 신명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요. 오늘 들으실 제자리 풍장

이의 묘미는 악기들의 조화에 있습니다. 북은 듬직하게 원박만 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장구는 그 사이사이를 메워가며 마치 오독오독 콩 볶는 소리처럼 맛깔나게 어우러집니다. 사물놀이보다 단출할지는 몰라도 그만큼 악기들이 서로 소리를 주고받으며 만들어내는 맛은 훨씬 깊고 개방적입니다. 사라져가는 가락의 원형을 그대로 담아낸 귀한 연주인데요. 꽹과리의 김효덕, 장구의 이충하 김흥배, 북의 김영수 송동의, 징의 남상빈입니다. 논산 둘의 풍장 가운데 제자리 풍장 2, 긴 호흡으로 감상하겠습니다.

0: 암은 판소리 적벽가 중 공명 오나라 들어가는데 듣겠습니다. 소리의 윤진철, 북의 조용수고요.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1: 박명호 너 북은제조 박망의 소둔하고 두 번째 출정하여 폐가의 업무를 하니 국명선생 높은 예롬 삼구이진 농터라 그때 조성상은

문행지라 저주 역설을 선권이 본년 후 모책을 그은언제 고수의 여자오대 동화서 아니 기왕 하친 약조의 여생이 원컨대 현주께서는 강하에 가옵시오 유비와 동심 협력하시오 조조진은 치열지인데 가히 대사를 이루리다 손권지고를 개혁에 노숙을 강하로 보낸지라 이따요 현덕은 저주파을 꽃을 상해 허글지 수문장이 어짜오대 강동손권은 일삭 노숙에 와서 배웠겠다 하옵니다 공명 듣고 대소하며

도성에게 우리 군중을 탐지하러 온 일이니 만일 조정 동정을 못 삼거든 나에게로 미루소서. 조숙을 청하여 면덕과 면담을 찍 유현주은 오픈 말씀 들은지 오래오나 조조와 싸워보니 장졸 병세가 어떠느니까 그 일은 공명선생이 안하니라. 조숙이 다시 공명과 면담을 제 선생이와 전쟁에 허신하셨으면 어디인 인군을 도움이 떳떳한 일이거늘 무도한 유황숙을 무원하러 따라오셨다니까. 나를 따라 강동 가세. 나를 따라 강동 가세.

0: 이십만이
1: 시고
0: 훈량이 무한하고 무각 국비의영국이 집내었니 나를 따라 강동 가면 대사 성공할 것이니 나를 따라가니 어떠호 공명이 거짓 속은 채 가기로 하라고 현주께 하지거니 현덕이 탄식으로 분분한 전하득실 선생만 믿삽거든 이게 말씀이오 공명이 현덕전 은근이여짜오되 삼국이 분분헌 중 위부 오강호고 한실이 미약하니 온 나라에 한번 들어가 선권을 달래이고 주유를 격동시켜 조조를 치게 한 연후 수위 돌아올 것이니 자룡에게 군사 100명만 주어 금월 동짓달 20일 갑자시 남병사나 오강비로 보내시되 삼가 어기지 마옵소서. 하지고고 물헌 나왕

소속 멀티 발광 눈곤 무면한 학창이라 해군서 손에 들고 본나라 들어간 제려 편주급 파도다 오수기 인도거역 관절간이론 제공연이 자정후 좌우를 살펴보니 아관박대 장수 등 20여인이 공연에 흥는 날이 선생은 관중하기 지제를 부모 딱 호흡난데 유현주는 선생은 기전보다 더함이 없사오니 그리고 어찌 장자방을 제조에 비교하리요 공연이 대답어대

요. 이때 황계 크게 소리쳐 좌우를 꾸짖어 와 대사 급박한데 무슨 수작이 장하오고 선생은 관요다시 없고 주공왕 은온 것이와 좋은 모책을 이르사이다. 공명 선생 손권에게 들어가니 선생의 높은 말씀 들은 지 오랜지라 선생의 힘을 빌려 조조를 배우고자 하나니라. 공명의 이런 말이 주공은 희나로 항복을 하옵소서. 선권이 대노하야 그러면 유현유는 어찌할지. 공명이 대답하되 오 성군 유현유는 한세종 제주의 지혜인 고 제주의 속 의기가 떡떡하여 세상 의도 벗으니 남은 나라의 구원 선권이 대노하야 좌우를 돌아보면 애급히 분양해가 주요를 불러오라. 이때 사자 급히 보내어 주요를 정해드려 공명하면 남을지 선생의도 본제족 들은지 오래오나 이제 보니 만지

통작대 지근규는 사방선비의 우위로 나도 그거를 되겠네다. 그걸 좀 늘어지라. 공명의 자중은 그를 잠깐 내고 난 뒤 총명

0: 구석지용이라.
1: 판소리 적벽가중 공명 오나라 들어가는데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윤진철, 북의 조용수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텀블러 들고 다니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들고 다니는데요. 물도 마시고 커피도 담고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일 쓰면서도 세척할 때는 의외로 물로만 헹구고 끝내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 더 신경 써야 할 곳은 텀블러 몸통보다 뚜껑 안쪽이나 고무 패킹 같은 작은 틈새인데도 말이죠. 이런 곳에는 습기와 음료 찌꺼기가 남기 쉽잖아요. 특히 우유가 들어간 음료나 달콤한 커피, 단백질 음료를 자주 담는 분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세척을 하셔야 됩니다. 뜨거운 물로만 헹구는 걸로는 부족할 수 있거든요. 기름기나 단맛 성분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중성 주방세제로 본체와 뚜껑, 패킹까지 함께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무 패킹은 가끔 꼭 분리해서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솔이나 부드러운 칫솔을 쓰면은 틈새를 닦는 데 도움이 되겠죠. 씻고 난 뒤에도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잘 말리는 겁니다. 물만 담았더라도 젖은 채로 뚜껑을 닫아두면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 후에는 본체와 뚜껑을 분리해서 충분히 말린 뒤에 다시 조립해야 됩니다. 또 패킹이 변색됐거나 냄새가 계속 남고 탄력이 떨어진 것 같다면 새 걸로 교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텀블러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이충선 피리 시나위 가락 듣겠습니다. 피리의 진윤경입니다.

0: 이충선 피리 시나위 가락이었습니다. 피리 연주의 진윤경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부 마무리곡 소개합니다. 경기 송서 짝타령 들으실 텐데요. 소리의 묵개월 박윤정입니다.
1: 항상의 하자 벽산 어리여 고목은

1부 마무리곡 잘 들으셨습니까? 경기송서 짝타령이었습니다. 소리의 묵개월 박윤정이었습니다. 자, 1부 마무리 짓고요.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소리 함께 하시고요. 주민번호 1234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 희망곡입니다. 노래의 김영우입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근래의 음악 흐름 속에서 국악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 하나를 짚어볼까 합니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J-POP, 즉 일본 인기 가요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K-POP의 짧고 강한 후렴, 쇼폼에 맞춘 빠른 음악에 익숙해진 흐름 속에서 오히려 서사가 있고 조금은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담긴 음악을 새롭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진 건데요. 이 흐름을 보면서 국악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국악이 가진 힘 역시 빠른 자극보다는 이야기와 결, 그리고 오래 머무는 감정에 있습니다. 판소리 한 대목에는 인물의 사연이 있고, 정가의 느린 호흡에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있고, 또 산조의 장단 속에는 쌓이고 풀리는 감정의 흐름이 존재하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찾는 서사 있는 음악, 아날로그한 감성, 나만 알고 싶은 깊은 취향이라는 말과 우리 국악은 생각보다 가까이 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국악을 어렵고 멀게만 소개하지 않는 일일 텐데요. 젊은 세대에게는 이 곡은 몇백 년 된 전통입니다 보다 이 소리는 이별을 견디는 마음입니다. 이 장단은 천천히 마음이 차오르는 것을 표현하는 흐름입니다.처럼 이해가 쉬운 이야기와 감성으로 먼저 다가가는 방식이 더 잘 전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국악방송이 해야 할 일도 바로 그 지점을 더 섬세하게 보여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음악 안에 이미 있는 서사와 목소리, 장단과 여백을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소개하는 일. 요즘 음악의 빠른 흐름 속에서 국악은 오히려 천천히 듣는 음악의 매력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국악 방송이 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긴 아리랑 들려드립니다. 소리의 이춘희, 장구의 이유랍니다. 12분의 긴 호흡으로 함께 하시죠.

이춘희의 소리와 이유라의 장구 연주로 들려드린 긴 아리랑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황병기 작곡의 전설입니다. 이 곡은 가야금의 맑고 섬세한 울림으로 아득한 이야기의 세계를 그려낸 작품인데요. 이 곡은 그리움, 이야기, 놀이, 춤, 설레임, 모두 다섯 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곡은 그리움의 정서로 조용히 문을 열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듯 선율을 이어갑니다. 이후 아이들의 놀이처럼 익살스러운 분위기와 흥겨운 춤가락을 지나 마지막에는 차분하면서도 설레는 여운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가야금의 황병기, 장구의 박문규입니다. 황병기 작곡 전설 함께 하시겠습니다. 12분의 긴 호흡입니다.

가야금의 황병기, 장구의 박문규였습니다. 전설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라지 함께 하겠습니다. 연주의 경기 도립 국악단입니다.

도라지 잘 들으셨습니까? 연주의 경기 도립 국악단이었습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 2000년대생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세대와 성별을 구분하는 숫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234 1부터 4까지 얼핏 간단한 숫자지만 여기에는 수백, 수만 가지의 생각과 시각차가 존재하는데요. 가깝고도 너무 먼 우리의 거리를 주민번호 1234에서 좁혀가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예전에 결혼 준비하시던 시절 혹은 자녀분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던 때가 자세히 기억나실까요? 그때는 참 챙겨야 할 정성과 절차가 어찌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가장 번듯한 스튜디오를 알아보고 고운 드레스와 턱시도를 고르고 전문가의 손길로 메이크업을 받는 이른바 스드메가 결혼식의 필수 코스로 당연하게 여겨졌었죠.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되도록이면 정성스럽게 결혼 과정을 치르는 것이야말로 새 출발을 하는 부부의 미덕이라고 생각해왔는데요. 그런데 요즘 결혼을 앞둔 젊은 3-4세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 굳건하던 결혼 공식이 아주 흥미롭게

바뀌고 있답니다. 최근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 이제는 사람이 아닌 컴퓨터 속 인공지능, 즉 AI가 웨딩 플래너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곧 다가오는 예식을 앞둔 한 예비 신부는 수백만 원이 훌쩍 넘는 스튜디오 촬영을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대신 평소에 연인과 데이트하며 찍었던 일상 사진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쏙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얼굴과 다정한 구도는 그대로 살려둔 채 바탕을 넓은 잔디 공원이나 해변으로 바꾸고 의상도 장소에 맞게 둔갑시킨 겁니다. 배경 합성부터 머리 모양 수정까지 뚝딱뚝딱 해내는 기술 덕분에 실제 촬영한 듯한 고해상도 화보를 얻고 돈과 에너지를 아꼈다면서 대만족을 했답니다. 어차피 스튜디오 촬영도 배경은 거의 인공적일 때가 많기 때문에 배경 바꾸는 것쯤이야 큰 일도 아니죠.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인 젊은이들이 모인 인터넷 대화방에서는 원하는 날짜와 하객 규모만 입력하면 준비할 일을 정렬해주고 하객 참석률까지 예측해주는 영리한 AI 프로그램 정보 또한 아주 뜨겁게 공유되고 있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가시버시 사랑 듣고 오시죠. 연주의 어울림입니다.

0: 들려드린 곡은 가시벗이 사랑이었습니다. 연주의 어울림이었습니다. 주민번호 1234, 오늘은 AI가 도와주는 요즘 스타일의 결혼 준비에 관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예식을 직접 발품 팔지 않고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모습. 아니, 주변 시선도 있고 일가 친척들도 오시는데 뭐 저렇게까지 돈을 아끼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언젠가부터 그래왔지만 웨딩 시장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업체마다 정보도 다르고 기준도 불투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정보력이 곧 돈이 되잖아요. 굳이 비싼 서비스를 고집하기보다 차라리 AI를 통해 투명하게 비용을 줄이겠다는 선택을 한 겁니다. 식장 추첨부터 사회자 대본, 청첩장 문구 작성까지 맡기면서 많게는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예비 부부는 절약을 했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에 등골이 휘는 청년들에게는 아주 든든한 대안이 되어준 셈이죠.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우리 젊은 세대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보다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진짜 삶에 더 큰 가치를 두기 시작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방식을 바꾸었을 뿐 인생의 출발선을 단단하게 다지려는 그 마음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거겠죠. 혹시 주변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은 자녀나 손주들이 있으시다면 남들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너희 분수와 형편에 맞게 현명하고 행복하게 시작하거라 라고 덕담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거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내 현실에 더 집중하는 그 기특한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주면서 말입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사랑가 준비했습니다. 노래의 토리스입니다.
1: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 6일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담뿍 들어 하루난 사랑가로 업고 뒹굴며 놀아보는디.

사랑가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의 토리스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민번호 1234에서는 세대 간 성별 간의 시각차를 알아보고 각기 다른 생각들의 간격을 점점 좁혀가 보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이해하고 싶은 주민등록 뒷번호 자리 1, 2와 3, 4의 문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 곡은 연지곤지 꼭두각시입니다. 연주의 놀이터입니다.

연지곤지 꼭두각시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놀이터였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매일 외치고 있는 주문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는 놓아주고 내일은 걱정 말고 오늘을 눈부시게 살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안녕하세요. 창호이들인 햇살 이한철입니다. 여름에 가장 뜨겁게 느껴지는 것 중 하나, 바로 사람의 체온이 아닐까 싶습니다. 웬만큼 더운 날도 우리 체온인 36.5도를 넘기는 일은 드무니까요. 단단히 비교해봐도 더위보다 체온이 우세하죠. 달리 생각하면 어떤 환경도 내가 가진 에너지를 쉽게 꺾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겠습니다. 습한 더위에 월요일에 피로까지 쉽지 않은 아침이지만 오늘도 거뜬히 이겨내 봐야겠습니다. 우리에겐 이겨낼 힘이 있으니까요.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쿨 브리즈, 시원한 바람, 필요한 때입니다. 와, 진짜 주말에 엄청 더웠죠. 여러분 계시는 곳의 날씨 역시 더웠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하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더울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기온이 서울 27.9도, 또 춘천 24.2도, 충주 27도, 광주 27도, 다 그러네요. 와, 보통 이 시간이면 그래도 밤 사이에 땅이 좀 식혀지고 기온은 내려가기 마련인데 열대야입니다. 열대야. 낮 기온도 굉장히 오를 것 같은데요. 서울 33도, 인천 32도, 춘천 35도까지 갑니다. 강릉도, 청주도 마찬가지로 대전까지 35도 주르륵이고요. 대구가요 37도까지

올라간다는 예보가 있네요. 오늘 비 소식이 살짝 있긴 한데 거의 다 소나기 형태라고 합니다. 전남권, 경남, 서부, 제주도, 중부지방에도 비가 올 거라고 하는데 비가 내리면 그래도 기온이 좀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바방, 두둥, 반전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 습도가 높은 상태로 다시 기온이 올라서 굉장히 무더움을 느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더위에 대한 준비 잘 하고 나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또 견뎌낼 힘이 있어요. 예. 앞서 오프닝에도 우리 체온이 36.5도인데 대체로 기온이 36.5도는 안 넘는다.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에겐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열심히 달리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리 더워도 포기할 수 없는 것들 계속 이어가시는 우리 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침 그 얘기 나눠볼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꼭 하는 일.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도 아침에 첫 커피는 뜨거운 커피를 마신다. 뜨거운 국물이 있어야 속이 편해지고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런 내용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열 체연이니까요. 한번 이런 이야기들로 한번 이 더위 넘어가보죠. 날이 아무리 더워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문자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창호이들인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산의 노래와 연주로 파파파파 듣습니다.

삼산의 노래와 연주로 파파파파 들려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누구 노래게요? 말말말이란 노래였고요. 자두의 노래였습니다. 자두 씨가 올 4월에 음반을 발표했는데요. 11년 만에 긴 공백을 깨고 낸 앨범이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아는 그 자두의 대표곡들은 다 다른 작곡가가 만들어서 준 거잖아요. 그런 반면에 최근에 낸 노래들은 다 자두 씨가 직접 자신이 부른 노래를 써서 낸 그런 음반 수록곡이었습니다. 멋지죠? 자, 1530님 오늘 사연 주제 날이 아무리 더워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떤 거 포기 못 하시는지 사연 보겠습니다. 저는 한낮에도 거의 따를 마십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시는군요. 물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공짜로 쿠폰 생기면 마십니다. 라고 하셨어요. 쿠폰이 생겨도 거의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가격이 동일하니까 그냥 따뜻한 걸로 드셔도 될것 같아요. 예. 어제 또 맹꽁맹꽁님이 저를 또 아는 척 해주셨잖아요. 아하, 한디 9414 맹꽁맹꽁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대중교통 세 번이나 갈아타면서도 한디 만나러 가기 포기할 수 없었죠! 라고 하셨는데요. 어제 여우락 페스티벌 삼상과 서희철 가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공연을 봤는데, 공연 끝나고 이렇게 공연장 바깥으로 걸어 나가려는데, 한디, 저 맹꽁맹꽁이에요.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 한디가 혹시나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멈칫멈칫했는데, 반갑게 셀카 찍어줘서 감사했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거 참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어디 가시다가 길에서라도 저 만나면 꼭 아는 척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알아보기는 좀 힘들지만서도 매일 이렇게 사연으로 함께 나누잖아요. 오늘 2009님 안 오셨는데 저 2009예요. 이러면 바로 알아봅니다. 부탁해요. 6748님, 지인이 보내준 옥수수, 아무리 더워도 푹 삶아 먹는 이 맛은 외면할 수가 없답니다.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삶아서 먹을 때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삶아야 됩니다. 집안이 너무 더워지니까요. 그리고 뉴슈가 빼면 안 되죠. 자, 이런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날이 아무리 더워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뭐 있으신지, 샵0302, 그리고 스마트폰 앱 덩덕쿵, 카카오톡도 열려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쪽으로다가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원하는 만큼 열심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김준수, 고영렬이 노래하고요. 두 번째 다리 연주합니다. 여름.

전방조 지방조 월톡 저 구조 황.

기분 좋아지는 뿅뿅 사운드로 모셨습니다. 이날치의 새타령 들려드렸고요. 그에 앞서서 김준수, 고영렬 두 번째 달이 함께한 여름이었습니다. 날이 아무리 더워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사연들. 9435님, 라디오 들으면서 화장하고 있어요. 아무리 더워도 저는 화장을 포기 못합니다. 근데 한여름에는 집에서 나올 때는 분명 풀 메이크업이었는데 회사 도착하면 반 메이크업이 돼 있다는 게 문제죠 라고 하셨습니다. 정성스럽게 아이고 토닥토닥 얼굴에다가 메이크업을 했는데 땀 때문에 그런 거죠. 와 이거 어떡해요? 회사 가서 좀 수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도 멋지십니다. 2047님 여름에도 이불은 꼭 덮고 잡니다. 더우면 선풍기를 더 세게 틀면 틀었지. 이불은 절대 포기 못하죠 라고 하셨어요. 이불에 돌돌 말린 그 기분 누군가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다.

아, 여기서 누군가 밑줄 긋고 이불. 2023님, 저는 오늘 아침도 뜨끈한 누룽지를 먹습니다. 김 곁들여서 먹다 보면 땀이 좀 나는데요. 그러고 나면 참 시원하고 속도 든든해서 좋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따뜻한 누룽지 아침에 잘 드셨군요. 4723님, 날이 아무리 더워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요즘 핵감자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얇은 껍질 깎아내고 강판에 갈아서 프라이팬에 기름 둘러서 구워내면 아시쥬? 얼마나 맛있는지. 만들 때는 힘들고 덥지만 이 여름 감자전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니까요. 예, 진짜 맛있는데. 겉은 바삭. 13멋쟁이님, 지금 한 5초 전에 문자 주셨습니다. 네, 택시 영업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자, 계속해서 최성무의 노래 바다를 찾아서 듣습니다.

최성무의 바다를 찾아서에 이어서 일렉트리의 연주 김보라의 노래로 코리아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각 4939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지각입니다. 남양주에서 수원까지 언제 도착할지 까마득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남양주는 서울의 북쪽, 수원은 당연히 남쪽. 지금 검색해 보니까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길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안타깝고 또 조바심도 나시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안전운전이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든 도착은 한다. 기다릴 사람은 또 어떻게든 알아서 기다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청호해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7분 11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대표 브랜딩 공연 판소리 다섯 바탕입니다. 올해는 판소리에 줄타기와 사자놀이, 판굿 등 다채로운 전통 연희를 더해서 더욱 흥겨운 놀이판으로 꾸며지는데요. 그 가운데 추담 홍정택 명창의 외손녀, 김세미 명창의 추담제 수궁가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은 8월 16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이고요.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학당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원하는 공연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새싹 깨 티켓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주말 잘 보냈지?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은 국악방송이 뽑은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에 대한 퀴즈를 갖고 왔어요.
0: 오호 춤과 악기 소리 모두 능하셨고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전설적인 예인이시잖아요. 창호도 알지?
1: 네. 먼저 김천흥 명인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세요. 피디님 들려주세요.
2: 나는 그저 뭐 내가 무슨 배에 누 역할을 했어요. 내가 그저 오래 하면서 그래도 공중음악주 중학 그저 또 공중무 또 춤에 대한 거 뭐 해서 그저 내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것이 그래도 오늘에 이렇게 참 빛나는 예술이고 문화로 이제 창조돼 있으면 됐죠. 뭐 내가 뭘 했어요. 내가 그저 내가 올 길만 걸어 올 길만 묵묵히 걸었죠. 뭐.
1: 잘 들으셨죠? 바로 문제 드려요. 김천흥 명인은 조선왕조의 마지막 이것으로 불리는데요. 궁중연회에서 춤을 추던 어린아이를 뜻하는 말인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무동, 2번 악동, 3번 목동, 4번 홍길동. 아 진짜 PD님 홍길동이 여기서 왜 나와요? 암튼 춤추는 아이가 힌트인데 그래도 모르시겠음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잘 찍어보세요.
0: 네 창호가 오늘은 국악방송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에 대한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천흥 명인은 어린 시절 궁중에 들어가 춤과 음악을 배웠고 2007년에 99살 연세로 타계하기까지 국악계의 역사에 그 아주 큰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궁중무용의 대가로 조선왕조의 마지막 이것으로 불렸는데요. 궁중연희에서 춤을 추던 아이를 뭐라고 부르는지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무동, 2번 악동, 3번 목동, 4번 홍길동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보내시는 동안 김천웅의 양금 연주, 박성현의 가야금 연주로 천년만세 듣습니다.

0: 오늘 청어의 퀴즈 퀴즈의 주인공이십니다. 김천흥 명인의 양금 연주, 박성현의 가야금 연주로 천년만세 듣고 왔습니다. 양금 소리가 시원하네요.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악방송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에 대한 퀴즈를 드렸는데요. 이 김천흥 명인은 어린 시절 궁중에 들어가 춤과 음악을 배웠고 궁중무용의 대가로 조선왕조의 마지막 이것으로 불렸는데요. 궁중연희에서 춤을 추던 아이를 뭐라고 부르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기 4개, 1번 무동, 2번 악동, 3번 목동, 4번 홍길동이었습니다. 4939님, 춤출 무, 아이 동 한자를 쓰잖아요. 정답은 1번 무동입니다. 버스가 만석이라 저를 태우고 가지 않지만 열심히 퀴즈를 풀어봅니다. 정답이 맞아야 좀 시원하게 다음 버스를 기다리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길 응원 드립니다. 6152님, 정답 1번 무동이라예. 아이고, 경상도 사시네, 예. 어제 처음 에어컨 가동시켰는데요. 그나마 그 덕분에 잠을 좀잔듯 혀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또 지역이 바뀌네요. 뭐뭐 혀요? 네. 알았어요. 0897님, 1번 무동. 그나저나, 월요일은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월요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13멋쟁이님, 오늘 첫 사연 주셨는데요. 네이버 검색했어요. 무동. 야, 끝났네요. 창호가 눈을 흘끼는데, 그래도 정답 발표는 창호로부터 들어야 그게 맞는 거죠.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1번 무동이었어요. 근데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김천흥 명인은 춤만 잘 추신 게 아니라
0: 아니라.
1: 태금이랑 양금도 연주하고 노래도
0: 오호.
1: 대따 잘하셨대요. 진짜
0: 그니까.
1: 대단하시죠?
0: 그렇게 요즘으로 치면 춤, 노래, 악기까지 다 되는, 와, 원조 만능 예인이셨네.
1: 지 말이 그 말이에요. 지도 더 분발해야겠어요.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좀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8231님 범장기지 떡드리고요. 3101님께는 어쩌다 못난이 김치, 4939님께는 소금구이 막창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8231, 3101, 4.

0: 4939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서승미외 여러분의 연주로 무동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단견 매견에 초록동전 으시쳐 달고 걷는 남산을 안고도니 장한 태도가 누구니 이러냐 까투리란 놈에 거듭어서 흑공단 견매견에 두홍대를 둘러띠고 아흔아홉 열두 아들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서가자 밭비가자 만첩청산 깊은 골로 이제 직직 모라를 가르세 때는 마침 어느 때냐 동지서 딸설한 풍에 백설이 휘날리어 먹을 것이 전혀 없어 줄인 배를 검토하고 근근 남산으로 건너를 갈지 난딩 없는 푸른 콩나날이 놓였고

오늘 에코그 콩이 소담하구나. 그 콩만이 먹을 소냐. 장치란놈은 모르고 그콩 먹으러 들어갈 때 까투리 내다리며 하는 말이, 여보 그 콩을 먹지 마오. 입으로 호를 불고 피로 살살 씨르으니 인간 조작이 분명하니 부대에 그 콩을 먹지를 마소. 장치란 놈 하는 말이 통지서 떨설한 풍에 백설이 휘날리는데 인간 조작이 웬 말이오. 장치란 놈은 모르고 그 콩먹으러 들어간다. 까투리 재첨 내다리며 하는 말이, 여보 그 콩을 먹지 마소. 지난밤 삼사경에 꿈한 번을 꾸어보니 백관을 높이 쓰고 만경상파에 빠져보았다.

0: 가서 참치란 말은 말이 여보 요망한 말 하지 마오. 옛날에 적진 시왕도 공태자로 성공하였는데 어이하여 먹지 못하리요. 장치라는 건 모르고 극흥 먹으러 들어간다. 성큼성큼 들어가서 반달 같은 주더미로 한번 물고 집 근처니 침상에 나는 소리 좁은 거래 벼락치듯 넓은 거래 지둥치듯 아주 꽝당 절꺽지니 까투리란 놈은 기가 막혀 날개 싸고 달려들어 초란 점을 부두둑 뚝뚝뚝뚝 넘어진 광풍에 휘날리며 죽었구나 우리 남편이 죽었구나. 이리 굴고 저리 굴며 앙천통곡에 슬피 우니 산천초목이다 서로 한다. 공연한 세상에 부질없이도 났다가 모가지 없는 철구통 귀신 될 줄을 왜 몰랐나.
1: 이한철의 청어이들인 햇살 2부 첫 곡 장재천의 소리로 장기 타령 듣고 왔습니다. 자, 청어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46초 지나고 있습니다.

노래곡. 둘 중에 아무래도 노래곡이 더 대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주요 멜로디를 부르고 또 가사도 전할 수 있으니까요. 더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노래곡이 더 대중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연주곡도 연주곡 나름 얼마나 좋아요. 자, 이 퓨전 재즈 밴드 샤카탁은 그런 연주 밴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래의 일부분, 연주곡의 일부분에 사람의 목소리를 넣습니다. 이 노래 오늘 들려드린 나이트 버즈, 이 노래도 피아노가 주 멜로디를 연주하면서 시작돼요. 아, 피아노 연주되는 이렇게 이지 리스닝한 노래구나 라고 생각되는데 후렴 부분에 샥 여성 보컬이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연주 음악을 하는 밴드들이 대중적 한계를

뛰어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렇게 후렴 부분 살짝 악기처럼 이용하는 사람의 목소리 이런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노래로부터 할 수 있게 됩니다. 멋진 기타의 리듬 플레이도 좋고요. 기타 솔로와 피아노 솔로 역시 아주 화려하거든요. 자, 듣는 재미 이렇게 한번 나눠서 느껴보죠. 연주는 연주대로, 사람의 목소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메시지대로, 샤카타기 연주하고 부릅니다. 나이트 버즈.

0: 샤카타의 연주와 노래로 나이트 버즈 함께 들어봤습니다. 봄꽃 향기 나네님, 델리스파이스 윤준호님이 진행하는 뮤직시티 처음 시작할 때 흘러나오는 음악입니다. 대박 대박 너무 친숙해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거기 시그널 음악이군요. 와, 제가 틀었다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 나중에 뮤직시티도 그렇고 저기 뭐 T본부의 함춘호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뭐 합동 공개방송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문득 해봅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8시 14분 54초 지나고 있는데 오늘 월요일 키워드로 알아보는 트렌드 코리아 있는 날입니다. 전다연 박사님 지금 나와 계시거든요. 바로 만나보죠. 지금 우리의 일상은 어떤 단어들로 설명될지 요즘 사람들의 선택과 소비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 연구위원 전다연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0: 본인이 어디 강연을 가시거나 거래처로 뭐라고 해야 되죠? 누구 만날 때 이거 네. 풀네임으로 다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저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 전다연입니다. 이렇게 해요.
1: 트렌드 코리아 전다연입니다. 아~ 라고 말을 합니다.
0: 그러니까요. 갑자기 궁금했어요. 너무 길다.
1: 좀 길죠. 네.
0: 자,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1: 아, 네. 오늘은 기후 감수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아하. 우리가 기후라고 하면은 뭔가 북극곰 아니면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0: 와, 진짜 어떻게 아셨어요? 기후 말 나오자마자 북극곰 눈앞에 쫙 그려졌거든요.
1: 그쵸. 근데 최근에는요, 요 폭염, 열대야, 뭐 식료품 가격 상승처럼 이 기후 변화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0: 오, 더 디테일한 우리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단어들이 기후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거네요. 자, 네. 맞습니다. 이제 기후 변화는 우리 카드 명세서에 바로 찍히는 일상이 된 거 맞죠?
1: 네, 맞습니다. 작년에요, 한국의 연평균 기온이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요, 여름철 열대야가 무려 46일 동안 지속됐다고 하죠.
0: 우와, 못 살아 못 살아 진짜.
1: 네, 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상황들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예. 보통 저희가 추석이라고 부르죠.
0: 추석? 네, 네, 추석.
1: 가을 추자를 사용을 하는데.

0: 예. 이 열대야가 길어지자 사람들이 가을이 아니라 여름에 오는 추석이다 해서 여름 하자를 써서 하석이라고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대체로 새 옷을 설이나 추석 때 장만을 해 주시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제 그때 새 옷 입은 그 기분을 오랫동안 머릿속에 간직하게 되는데 새 신발이라든지 그게 다 긴 바지. 상의 같은 경우에는 뭐 봄, 가을에 입는 자켓
0: 네.
1: 이런 걸 떠올리는데 그런 옷 이제 추석 때 입기
0: 덥죠.
1: 힘듭니다.
0: 네.
1: 그래서 더워졌죠. 하석이 되는 거군요.
0: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하석이다. 하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요.
1: 아이고 아이고.
0: 작년에도요. 재밌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1: 예.
0: 서울 성북구의 한 텃밭에서요. 열대 과일인 바나나가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1: 이야, 바나나를 마트에서 샀는데 원산지 서울, 원산지 경기도 이렇게 네. 되는 건가요?
0: 아직까지 물론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이런 이례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1: 예.
0: 뭔가 제주도에서나 볼법한 풍경이 이제는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 아니, 서울에서 바나나면 이러다가 동네 텃밭에서 망고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0: 네, 열대과일이 나오는 이 원산지가 굉장히 바뀌고 있는 거죠.
1: 과일은 반가운데 웃을 일 아니다라는 생각도 더불어 듭니다.
0: 네,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던 이 계절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1: 예.
0: 최근에 이 유럽 상황도 비슷한데요.
1: 유럽 폭염 장난 아니던데요.
0: 그렇죠. 그동안 유럽의 여름은요 비교적 날씨가 온화해서요 가정 안에 에어컨이 있는 비율이 20%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우리 날씨 뭐 6월 초 정도 되면 덥지만 습기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좀 그늘 가면 선선한 느낌이 있을 때 있잖아요.
0: 그쵸.
1: 그때 다들 자랑처럼 유럽 여름 같은데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유럽이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럽은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 겨울이 매섭기 때문에
1: 예.
0: 이 오래된 주택 안에 이 겨울에 열을 가두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1: 아, 유럽의 주택 형태
0: 네.
1: 그렇게 만드는 거군요.
0: 네, 그래서 최근에 이 폭염이 들이닥치자 유럽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요.
1: 예.
0: 영국에서는요 이 선풍기나 이동식 에어컨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염 기간에 최대 3,000%나 급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통업체들에서는요, 요 선풍기나 이동식 에어컨이 품절돼가지고 주문을 하고 나서도 이제 한여름이 지나서야 받을 수 있을 만큼 이 재고가 부족해졌다고 합니다.
1: 맞아요. 또 그 에어컨 설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설치 기사님들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비싸고
0: 그쵸.
1: 또 우리처럼 빠르게 일 처리를 안 하니까요.
0: 네, 맞습니다.
1: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하던데 사실이군요.
0: 네, 유럽 학교 안에도요 에어컨이 예. 없는 곳이 많은데요. 이제 교실 온도가 40도를 넘어가면서
1: 예.
0: 이 학생들이 임시방편으로 수건을 적셔서 목에 두르기도 하고요.
1: 이야.
0: 이제 발을 물통에 담그고 수업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영국에서는요, 이 천 곳이 넘는 학교가 문을 닫거나 너무 덥기 때문에 학생들을 이 조기 귀가시키는 양상도 나타났다고 해요.
1: 큰일이네요.
0: 네, 독일의 이 택배 배송 업체 DHL에서는요, 이 직원들을 위해서 쿨박스라는 것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1: 쿨박스요?
0: 네, 이 집배원들에게 냉각 수건이나 손목 쿨러, 자외선 차단, 목가리개 등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1: 이야, 그렇군요. 뭐 기업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어요. 특히 우리나라 에어컨 전자제품 굉장히 좋잖아요. 수출 뭐 대박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더불어 듭니다.
0: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 소비자의 기후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1: 예.
0: 예전에는요 우리가 환경적인 소비를 한다 이러면은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한다, 조금 불편하지만 감수한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1: 뭐 지구야 미안해,
0: 네.
1: 북극곰아 미안해 이렇게 내일이 아닌 것처럼
0: 네.
1: 그들을 지구를 위해서 혹은 북극곰을 위해서 우리가 뭐 환경 뭐 생각한다 이런 건데
0: 네.
1: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진짜.
0: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 기후 소비는 당장 나의 몸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것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1: 예.
0: 이러한 배경 속에서요 최근에 요 기후 문제는요 단순히 이 기후가 변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문제를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1: 아니고
0: 우리의 뭔가 이동, 소비, 여행, 주거를 결정하는 이 의사 결정의 기후를

0: 반영하는 이 기후 감수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1: 기후 감수성. 오, 이런 표현이 있군요.
0: 네. 그래서 이 결국 기후 감수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한 소비의 문제가 아니고요.
1: 아니고.
0: 기후 중심으로 이 삶의 기준과 이 산업의 질서가 다시 재편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기후 감수성.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환경 상식이 아니라 생활 감각에 가까운 말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기후 감수성이 소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0: 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요. 아무래도 예. 이 기후를 피하는 소비겠죠.
1: 기후를 피하는.
0: 네. 뭐
1: 더운 날씨를 피하는. 네. 습기로부터 피하는 이런 소비일까요?
0: 네, 맞습니다. 이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화되면서요. 소비자는 더위를 참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회피하기 시작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여름 상품이다 하면은 선풍기, 예. 에어컨 등의 이 전자기기에 한정이 됐다면 최근에는 요 여름과 관련된 상품들이 패션이나 뷰티, 식품, 위생용품까지 사실상 모든 제품군에 이 냉강 기능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1: 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예전에는 엄마 더워 이러면 어머니가 가만히 있으면 안 더워 이런 식으로 기후를 그냥 참아내는 네. 버티는 네. 그런 쪽으로 다들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해서 기후의 어떤 불편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피한다? 이렇게 네. 이해해야 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가만히 있어 해도 참을 정도로 이 열기가 맞습니다. 그 정도로 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진 거죠.
1: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0: 네, 최근에 보시면요. 요 냉감 패치, 아이스 넥밴드, 이 쿨링 샴푸 같은 이 폭염 생존템이 빠르게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티에서도요, 요 예. 쿨링 영역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네. 이 쿨링 두피 스프레이 해서 뿌렸을 때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는 스프레이나 쿨링 선크림 발랐을 때 이 냉랭함을 느낄 수 있는 요런 선크림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뭐 그 외에도 얼음 조끼?
0: 네.
1: 예, 근데 조끼에 선풍기처럼 이렇게 선풍기 날개 같은 게 막 달려있는 그런 조끼도 있던데요.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쓰던데.
0: 네, 맞습니다. 이 등 쪽에 팬이 돌아가게 해서 예. 이 통기성을 좀 더 억지로라도 유도하는 이런 조끼들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1: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자외선 차단 토시 같은 거 요즘 거의 필수로 쓰고 계시는 것 같고요.
0: 네. 최근에 이 양산의 판매량도 굉장히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1: 그래요.
0: 재밌는 거는요. 예. 우리가 과거에는요. 양산 하면은 여성들이 쓰는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죠.
1: 아, 그렇죠.
0: 그리고 약간의 그 중년 여성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1: 막 레이스 달려있고
0: 네, 맞습니다.
1: 그거 딱 떠오르는데요.
0: 네. 네. 최근에는요. 요 남성들도 양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1: 그래서 작년부터인가요? 재작년부터인가? 네. 갑자기 그게 유행했어요.
0: 네, 맞습니다.
1: 그만큼 더워졌고 기후를 피하는 소비를 다들 하고 있으니까 남성들도 빠질 수 없다. 네. 양산을 적극적으로 드는 거죠.
0: 네, 그리고 어린 친구들도 이 양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오.
0: 네, 그래서 이 양산의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예전에는 예.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레이스 중요한 여성들을 위한 디자인이 대부분이었다면 예. 최근에는 굉장히 심플해 보이는 남성 그리고 어린 친구들도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도 나오고 있는 거죠.
1: 맞습니다. 요즘은 양산 남녀고 노소 가리지 않고 다들 쓴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또 뭐 어떤 거 있을까요?
0: 우양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우산으로도 쓰고 양산으로도
0: 쓰고 네,
1: 오른쪽으로 들고 왼쪽으로 들고
0: 네, 최근에 이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하자 예. 이 우양산의 인기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햇빛과 폭우를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이런 제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1: 그러네요. 또 어떤 거 있을까요?
0: 패션 시장에서는요. 요 네. 소재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1: 소재?
0: 네.
1: 아, 냉감 소재.
0: 네, 맞습니다. 네. 과거에는요. 우리가 린넨, 텐셀 같은 이런 천연 소재를 사용을 했다면 최근에 옷 매장들 가보면요.
1: 예.
0: 뭐 쿨링 소재 해가지고 이 자외선을 차단하거나 통기성을 극대화한 이 신소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 아하, 그러네요. 뭐 박물관 공공시설
0: 네.
1: 이런데도 적극적으로 내가 더위를 피하기 위한 기후

0: 후에 어떤 변화를 실감하고 내
1: 네.
0: 몸을 지키기 위한 도피처로 많이 활용되잖아요.
1: 오, 맞습니다. 예전에 뉴스가 있었죠. 어르신들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0: 예.
1: 지하철에 하루 종일 앉아 계시거나 공항에 놀러 간다라는
0: 맞아요.
1: 뉴스가
0: 공항
1: 있었는데요.
0: 좋네요.
1: 아, 네,
0: 여행
1: 공항에.
0: 가는 설렘도 챙기고 또 천정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1: 그쵸.
0: 예를 들면 뭐 은행에 간다, 도서관에 간다 하면 좀 뭐 좀 공간이 그렇게 넓다, 아주 광활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들잖아요.
1: 네.
0: 그런 면에서 좋은데요.
1: 근데 이 공공기관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런 박물관, 공공시설이 문화 공간을 넘어서 이 도심 속에서 기후 피난처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랑스에서는요, 2026년에 일부 박물관을 폭염기간에 무료 또는 할인 입장을 제공하고 있고요.
0: 예.
1: 이 시간을 연장해서 시민들이 더위를 적극적으로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그림도 보고 더위도 피하고 박물관, 미술관이 문화 피서지가 됐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기후 대응 상품과 서비스는요, 더 이상 뭐 특별한 친환경 제품이 아니라 소비자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구매하는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0: 예,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기후를 피하는 소비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 또 다른 거, 기후변화로 소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간이나 장소, 이런 것도 달라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네요.
1: 네. 대표적인 현상이 쿨케이션입니다. 케이션.
0: 쿨케이션.
1: 네, 쿨. 시원함을 뜻하는 영어 단어와
0: 예.
1: 베케이션, 휴가를 의미하는 베케이션이 합쳐진 단어죠.
0: 아, 뭐 계곡 같은 데네요.
1: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여름이 되면요,
0: 예.
1: 더운 남유럽이나 이 전통적인 휴양지를 갔다면은 최근에는요, 좀 시원한 북유럽, 알래스카, 고산지대 등으로 여행을 떠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0: 아, 그리고 또 전통적인 그뭐 유럽 경우에
1: 네.
0: 서유럽, 남유럽 이제 다들 가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른 것도 가봐야겠다라는 니즈도 반영됐을 것 같고.
1: 네.
0: 아, 그렇군요. 북유럽, 알래스카, 고산지대 이런 여행지가 포털 사이트에 자주 보이던데 이런 이유가
1: 맞습니다.
0: 있었네요. 햇볕을 찾아 떠난 휴가에서 이제는 그늘을 찾아 떠나는 휴가가 됐다.
1: 네, 맞습니다. 그한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에 따르면요, 2026년 초에 이 서늘한 여행지와 쿨케이션 관련 검색어가요, 전년 대비 무려 7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0: 와.
1: 여름 휴가의 핵심 가치가 이 햇빛에서 해변을 즐기고 물놀이를 하는 것에서 이제는 쾌적한 기온에서 편안한 수면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0: 그러네요.
1: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여름철에 인기가 높았던 이 남유럽 관광지는요, 폭염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 산불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죠. 이
0: 그러네요.
1: 산불로 인해서 방문 매력도 떨어지고 있는
0: 그러니까
1: 반면에,
0: 이를테면 이탈리아,
1: 네.
0: 스페인, 그리스 이런 데가 다
1: 맞습니다. 네,
0: 남유럽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잘안 간다.
1: 네, 너무 더워진 거죠.
0: 예.
1: 반면에 이 스칸디나비아, 발트의 연안, 그리고 요 캐나다, 뉴질랜드 같은 조금 더 온화한 기온의 여행지들이 새로운 피서지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뉴질랜드 좋네요. 남반구라서 아예 겨울이잖아요, 거기는.
1: 맞습니다.
0: 앞으로는 여행지 고를 때 풍경, 문화, 맛집 이런 것도 중요 요소가 되겠지만 최고 기온부터 살펴보고 여행지 고르는 그런 습관들이 다들 생길 것 같네요.
1: 네. 이 폭염은요, 일반 사람들의 이 하루의 시간표도 바꾸고 있습니다.
0: 예.
1: 보통 우리가 낮에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죠. 근데 최근에는 이 낮이 너무 더워지다 보니까 이 한낮에 야외 활동을 줄이고 대신에 해가 진 이후에 쇼핑을 가거나 산책을 가거나 관광을 즐기는 이 야간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0: 어제 진짜 저희 동네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는데 사람 되게 많은 동네거든요. 저희 동네가
1: 네.
0: 정말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들 집에 있거나 어디 시원한 데 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뭐 동남아처럼 낮에는 대체로 쉬고 밤 되면 이제 야시장 같은 데막 그런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생활 패턴이 우리나라에게도 이렇게 막 생겨지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남유럽에서는요, 이걸 피에스타라고 하죠.
0: 아, 맞다.
1: 너무 더울 때는
0: 예.
1: 집 가서 한숨 자고 나오는 행태인데요. 요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스타.
1: 네.
0: 과천에만 있는 거 아니 과천이 아니라 일산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1: 아, 네. 네. 이 관광지와 상업 시설의 운영 시간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아침 일찍이나 밤 늦게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0: 오호.
1: 그리고 야간 개장이나 야시장, 밤 산책, 새벽

0: 여름밤을 겨냥한 행사 이런 것들도 이제 더불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어쨌건 갈수록 열대야가 길어지는 거 이건 또 걱정입니다.
1: 네, 열대야의 증가는요, 최근에 이 수면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 수면과 관련된 시장도 굉장히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요 냉감 침구, 수면 온도 조절 매트, 뭐 침실 전용 에어컨 등의 이 밤의 온도를 관리하는 제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0: 예.
1: 네. 그리고 2026년 유럽에서도 이런 밤 수면 시장 관련된 제품들의 판매량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뜨거운 이야기 오래 했더니 더 더워진 느낌인데요. 음악으로 잠깐 식히고 오겠습니다. 듀스의 노래 여름 안에서.

0: 듀스의 노래 여름 안에서 듣고 왔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트렌드 코리아 전다연 박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기후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기후 때문에 소비도 바뀌고 여행지도 바뀌고 하루 시간표까지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일산멋쟁이님이요. 제 친구의 사촌 오빠는 10년 전부터 일산 대화동에서 커피, 바나나, 두리안, 파파야 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이런 게 재배가 되네요.
1: 오, 두리안 처음 들어봤습니다.
0: 그러니까요. 저 진짜 좋아하는데. 좋습니다. 자, 계속 얘기 이어나가 보면요. 이제는 날씨에 가격표까지 붙는다? 이건 뭔 얘기예요?
1: 네. 최근에 이 기후 위기는요, 소비자 불편을 넘어서 경제적 비용으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0: 예.
1: 이 폭염, 가뭄, 폭우 때문에 이 농산물의 생산량이 흔들리면서 커피나 초콜릿, 올리브, 그리고 각종 채소 등의 상품의 가격들이 같이 상승하고 있죠.
0: 최근에 커피값 진짜 많이 올랐어요. 커피콩.
1: 그렇죠.
0: 오, 이런 거군요.
1: 네, 요거를 기후 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0: 기후 플레이션.
1: 네, 기후로 인해 나타난 인플레이션이라는 뜻인 거죠. 최근에 한 연구에서는요, 한국의 배추, 인도의 양파, 영국의 감자, 그리고 가나의 코코아 가격의 상승이 이 이상기후와 연결된 사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도 이루어졌습니다.
0: 이건 진짜 걱정이에요.
1: 그렇죠. 네. 이 기후플레이션은요, 소비자의 식습관도 바꾸고 있는데요. 특정 원재료가 비싸지면서 기업은 이 용량을 줄이거나 대체 원료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소비자도 일상 식탁 속에서 해당 제품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0: 아, 그러니까요. 예전엔 장바구니 물가를 보면서 환율 걱정했었는데 이제 산지의 날씨까지 챙겨야 되는 시대가 됐네요.
1: 네, 맞습니다. 이 과거에 이 가격 변동이 경기나 환율의 문제였다면 예. 앞으로는 이번 여름의 기온 또는 특정 산지의 강수량이 이 제품의 가격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1: 최근에는 이 보험 산업에서 날씨 자체를 보상 기준으로 삼는 이 기후 보험이나 파라메트릭 보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0: 날씨를 보험에 든다는 거예요?
1: 네, 쉽게 말하면 맞는데요.
0: 예.
1: 이 한국에서는요, 폭염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야외 노동자 등의 소득 손실을 보장하는 기후 보험 도입이 추진되고 있고요.
0: 오, 이건 좋네요.
1: 네, 날씨가 개인의 소득과 생계에 직접 연결되고 있는 거죠.
0: 맞아요.
1: 그리고 이 파라메트릭 보험이라는 개념도 재밌는데요.
0: 파라메트릭 보험.
1: 네, 실제 피해액을 조사하지 않고요. 대신에 기온, 강수량, 풍속이 이 약정한 기준을 넘기면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0: 예.
1: 특정 지역에서 40도 이상인 날이 뭐 10일 이상 길어지면은 보험을 받는 형태인 거죠.
0: 이야. 워낙 무더위가 독해져가지고 이런 보험도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1: 네, 최근에는요, 요거와 관련해서 이 여행 보험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비행기 타시면요, 이 난기류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0: 그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거죠?
1: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난기류 때문에 항공기가 회항을 하거나 이 비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하는데요. 이 여행 지연 특약을 통해서 숙박비나 식비, 교통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여행과 관련된 보험도 등장하고 있는 거죠.
0: 예.
1: 그래서 이 영수증을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비행기가 일정 시간 이상 지연됐다 하면 자동으로 그 보험금이 지급되는 형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이제는 이 날씨를 피해서 여행하는 시대에서 피할 수 없죠. 그렇다면은 이 날씨로 생기는 손실을 보험으로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0: 보험으로까지 챙겨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기후 위기 가격 이게 생각보다 크네요. 그렇다면 일반 기업들도 친환경이란 말만 내세워서는 부족하겠네요.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1: 네, 최근에 이 기후 감수성

0: 은요 단순히 친환경 포장이나 재활용 소재만으로는 충족되지 않고요. 예. 이 소비자는 자신이 실제로 겪는 이런 폭염, 열대야, 식료품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기업이 단순히 뭐 탄소 중립, ESG라는 것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면 앞으로 기후 대응력은 이 제품의 기능과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1: 네. 착한 기업도 당연히 필요하고 좋지만 내 일상을 잘 지켜주는 기업이 더 중요해지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류 브랜드라면요. 단순히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체온을 낮춰주는 기능이 필요하고요. 유통업체라면은 친환경 물류에서 나아가 폭염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냉장 배송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1: 아하.
0: 그리고 여행업체에서는 이러한 탄소 배출 감축과 함께 폭염이나 산불, 홍수 등의 위험을 반영한 여행 일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 기업들도 힘들겠네요.
0: 맞습니다.
1: 챙길 게 많습니다.
0: 그래서 앞으로의 이 기업의 경쟁력은요, 얼마나 친환경적인가에서 나아가서 이 변화한 기후 속에서 소비자의 일상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켜주는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기후 감수성이 높은 브랜드는 기후 위기를 홍보 문구로 사용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소비자의 몸, 시간, 비용, 안전을 세심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해주고 미리 대응해주는 브랜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기후가 생존의 문제가 된 시대, 기후감수성은 자연을 보호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을 지키는 감각인 것 같습니다. 자, 전다연 박사님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0: 네.
1: 오늘도 멋진 내용, 꼭 필요한 내용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사 나누면서 공명의 연주로 보물섬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3주 후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공명의 보물섬 들으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예술가는 평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창작해야 합니다. 평생 고생문이 훤해요. 저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해왔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게 예술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새로운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춤과 음악에 평생을 헌신한 김천흥 선생님이 95세 되던 해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 현재 국가무형유산 처영무의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남순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1979년에 제가 국립국악원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차려서 처음으로 정제무도홀기에 있는 항장무극이라는 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어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김천웅 선생님, 성경인 선생님, 김기희 선생님 세 분이 국악원을 퇴근하시면 바로 신촌에 저희 연습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무악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 공부를 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고 너무 추억 같은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크게 화내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자 제자가 이제 이수평가를 보는데 남자들이 난리난 거예요. 왜 여자가 처형무를 추느냐.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이왕지가학부 때 여자 무용수를 못 구했으니 없었으니 그래서 남자가 췄지 각 교방청에서 남자들이 췄느냐. 조선왕조 의궤들을 들여다봐라. 여령들이 처형무를 친 기록이 얼마나 많은가. 이왕지가학부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한성준 선생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 한성준 선생님의 제자들이 승무도 추고 살풀이도 추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춤이라는 장르가 꼭 국한되지 않는다. 또 각 교방청에서는 정제와 민속무용을 다 골고루 하고 있었으니 춤이라는 장르는 골고루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음악을 반주 활동을 하시면서 민속악 반주도 다 하시게 되니까 춤도 역시 장르의 구별 없이 골고루 알아야 된다 해서 하셨고 봉산탈춤도 하셨고 양주산대도 하셨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늘 춤을 가리키든 음악을 가리키든 이론을 가리키시든 언제든지 강조하는 게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다운 이러한 예약이 표출이 된다. 책을 읽어라. 실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바탕이 무엇인가? 그 이론을 연구를 해야 거기서 진솔한 맛이 되살아난다. 이걸 늘 강조하셨죠.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게 2007년이거든요. 선생님의 모습은 환한 미소, 그리고 언제나 온화하게, 그리고 끌어안아주시는 다정다감함, 그 인상이 가장 깊고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있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제자,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 인남순 명인의 기록입니다.
1: 엄마, 나야. 급해서 그런데 돈 좀 보내줘. 익숙한 딸의 목소리.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 몇 초의 음성만으로 가족과 지인의 목소리까지 그대로 흉내내는 시대. 낯선 번호로 걸려와 다급하게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일단 끊은 뒤 평소 알고 있는 번호로 직접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가족의 목소리도 한 번 더 확인. 국악방송 정보보호 캠페인이 함께합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 닮은 악기라고 불리는 해금. 애절한 선율부터 힘찬 가락까지 한 대의 악기가 들려줄 수 있는 다채로운 매력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잇따라 마련됩니다. 먼저 7월 19일 일요일 오후 5시엔 제27회 해금 연구회 정기 연주회 보잉온이 열립니다. 현재 해금 연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해금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연주 단체인데요. 공연 제목인 보잉온은요, 해금의 활을 긋는 연주법인 보잉과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의 온을 담아 해금 음악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처럼 이번 공연에선 전통과 창작을 아우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해금의 폭넓은 표현력과 새로운 가능성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어서 7월 21일 화요일 저녁 7시엔 지영이류 해금산조 보존회 정기연주회가 펼쳐집니다. 지영이 명인은 해금은 물론 피리와 대금, 전통 악무까지 두루 섭렵한 예인으로 특히 해금 산조를 악보로 정리해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등 우리 전통음악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죠. 지영이류 해금 산조 보존회는 이러한 음악 세계를 연구하고 계승하는 전문 연주단체로 이번 공연에선 보존회 회장 홍옥미를 비롯한 연주자들이 지영이류 긴 산조와 짧은 산조를 선보이며 지영이 명인의 음악 세계를 깊이 있게 들려주는데요. 여기에 대표 창작곡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만춘곡도 무대에 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웅장한 군악의 울림 속에서도 우리 전통음악은 특별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40년 동안 이어져온 국방부 전통악대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뜻깊은 무대가 마련됩니다. 국방부 군악대대 정기연주회 헤리티지가 7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공연 제목인 헤리티지, 우리말론 유산이라는 뜻이죠. 130여 년에 이르는 우리 군악의 역사와 전통악대가 걸어온 4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그 소중한 유산을 오늘의 무대로 잇고 미래로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방부 군악대대 전통악대는요, 지난 1986년 아시안게임을 통해 처음 세계 무대에 소개된 이후 취타를 비롯한 우리 전통 군악의 맥을 이어오며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한국 전통음악의 매력을 알려왔는데요. 우리 군악의 역사와 품격을 가까이에서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공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은 오래된 것이지만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전혀 새로운 예술이 되기도 하죠. 7월 25일 토요일, 전통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더하며 관객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두 국악인의 특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먼저 오후 3시 전주 한병문화관 실내공연장에선 소리꾼 고영열의 피아노 병창, 춘향,

불과 눈물이 펼쳐집니다. 고영열은 판소리를 바탕으로 클래식과 재즈, 대중음악까지 폭넓게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 온 소리꾼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별, 기다림의 이야기를 한층 더 입체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 5시 강원 원주 치향예술관에서는요. 경기 소리꾼 이희문의 공연 오방신과가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이희문은 경기민요를 바탕으로 늘 파격적이고 새로운 무대를 선보여온 소리꾼이죠. 이번 공연에선 오방신으로 변신해 관객들과 함께 번뇌와 욕심이 가득한 세상을 벗어나는 특별한 여정을 펼쳐냅니다. 전통음악의 밴드 사운드와 화려한 무대 연출 퍼포먼스를 더해 마치 한편의 의식극을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하는데요. 올여름 색다른 국악 공연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두 공연 모두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한병문화관과 원주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사서의 하나인 중용에는 우리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을 많이 전하고 있는데요. 남이 한 번에 잘한다면 나는 100번을 할 것이고 남이 10번에 잘한다면 나는 1000번을 할 것이다 하는 인일능지 기백지 인심능지 기천지라는 말도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남보다 100번, 1000번을 더 하겠다는 건데요. 한 번에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재주를 믿기 때문에 그건 일회용이 되고 마음에 몸에 남지 않지만 그걸 100번, 1000번을 반복하면 몸과 마음에 각인이 돼서 그야말로 내 안에 제대로 새겨지게 되겠죠. 이 한 주를 여는 월요일 이 음악 들으시면서 마음 가다듬고 제대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종묘제례악 중에서 폐백을 올리는 절차에서 연주하는 전폐희문입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